0: 그 사랑의 고백.
1: 네.
0: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그 고백을 저는 사도신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0: 여러분 시작 준비되셨나요? 그 고백 한번 주님께 올려드려 봅시다.
1: 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2: 아멘. 아멘.
3: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아멘.
0: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1: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3: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0: 에브리바디 준비되셨죠? 시작!
4: 우리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아멘!

0: 아멘.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 사도신경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시고요. 함께하고 계신 시각 9시 9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수 서머나교회 문정태 목사님 정정희 권사님과 함께 같이 떠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여러분 기대되시지요. 목사님 권사님 다시 한번 박수로 맞이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이델베르크는요 종교개혁을 통해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 바른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 속에서 핵심을 찾아서 교리로 만들어둔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가 뭐가 중요하냐, 믿으면 되지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만약 우리 몸에 뼈가 없다면 어떻게 몸을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리는요 뿌리와 같고 기둥과 같고 나침반과 같고 지도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남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스스로 과연 그리한가를 늘 상고하는 정신이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퀴즈를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퀴즈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인데요. 땡땡땡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을까요? 땡땡땡에 있는 사람들을 맞추는 것이 오늘 퀴즈입니다.
0: 네. 여러분, 오늘 퀴즈는요. 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은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할까요?
1: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상고한 거거든요.
0: 네.
1: 대단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음에도 과연 그게 구약 성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거한 것인가를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대형교회 목사님, 유명한 교수님이 말씀하면 당연히 맞는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 설교를 하든지 간에 과연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고 있는지 상고하고 상고하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아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0: 네. 여러분,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할까요? 보기 나갑니다.
2: 네. 첫 번째로 순천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1: 아, 순천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2번.
2: 여수시에.
1: 예, 여수시에. 여수시에 있던 모든 분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0: 3번은요, 우리 목사님이 발음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3번은 어디에 사는 사람인가요?
1: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0: 다시 발음해보겠습니다.
1: 베레아.
0: 네, 베레아.
1: 베레아.
0: 네. 베레아.
1: 네, 저번주에 뭐 두아디아 씨 때문에.
2: 우리 PD님이 뒤끝이 또 장난이 아닙니다.
1: 두아디아 씨 발음을 못했다고 뭐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해가지고 제가 아주.
0: 목사님, 제가 두아디아 씨만 발음 못했으면 말을 안 해요. 또 하나도 못하셨잖아요.
2: 루디아를 못했어요.
0: 주여.
1: 주여.
0: 4번 나갑니다.
2: 네. 광양시입니다.
1: 네. 광양시.
0: 광양시.
1: 광양시에 있는 모든 분들이 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좀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땡땡땡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1: 아멘.
0: 어디에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퀴즈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가지고 계신 폰을 여시고요. 문자 보내기 하는 거랑 똑같아요. 정답을 쓰시고요. 또 어디서 이 방송 듣고 계신지, 주일은 잘 보내셨는지 여러분들의 안부 문자도 쓰셔가지고요. 보내는 번호만 다릅니다. 보통은 010-땡땡땡땡땡땡 이런 번호를 입력하시는데요. 저희 생방송에 보내실 때는요. 5 글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0: 우물정 9750 이렇게만 딱 입력하시고 보내기 하시면 저희가 생방송에서 여러분들의 문자를 바로바로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50원이 들기는 하지만 퀴즈 정답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보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번
1: 순천시,
0: 2번
1: 여수시,
0: 3번
1: 배대야,
0: 4번
1: 강양시.
0: 찬양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퀴즈 정답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사랑이들한 함께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퀴즈 정답을 보내주고 계셔서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9507님께서요. 6월의 첫날도 반갑습니다. 늘 행복이 넘치는 방송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롭고 즐거운 방송 기대하면서

0: 함께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해주시면서 다시 한번 또 문자를 주셨어요.
2: 네. 안녕하세요. 책 선물과 칫솔 선물 잘 받았습니다. 늘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사실 선물 발송이 참 네. 손이 많이 가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네, 네. 우리 수정록에 박경숙 집사님이 오셔서 봉사를 해주셔가지고요.
1: 집사님 감사합니다.
0: 네. 요즘 빨리빨리 나가고 있고요. 네, 또 이렇게 잘 받았다라고 문자 주시니까 더욱 힘이 납니다. 네. 0782님께서요. 와 목사님 권사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네,
0: 인사해 네. 주셨고요. 네. 또 1316님께서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2: 네. 벌써 6월입니다. 목사님 오늘따라 더 활기치십니다. 네. 활기차십니다. 목사님, 권사님, 피디님.
1: 발음이 이제 우리 권사님 앞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전염병인가?
2: 네. 전염병입니다. 예.
0: 네. 오늘 활기차시다고 목사님. 네. 네. 목사님 또 좋아하실 문자 9507님 문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0: 목사님 네. 너무 좋으시죠?
1: 에너지가 차고 넘칩니다 지금.
0: 네. 네. 또 2042님 1316님 0782님께서 우리들의 사랑의 고백에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아멘. 화답해 주셨습니다. 네. 네. 2484님도 문자 주셨네요.
2: 네. 여기는 강양시입니다. 날씨가 흐린데요. 오늘도 찬양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찬양을 신청해 봅니다.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나요 찬양입니다. 전남 동부 국동방송 직원분들과 함께 목사님 세 분 같이 듣고 싶습니다. 오늘 또 출석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483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름다운 장미 사진도 같이 보내주셨고요. 네. 네. 0112님께서도 퀴즈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1316님께서 발음하기 어려운 3번을 적어주셨어요.
1: 예, 아이고,
0: 발음...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1: 베레야.
0: 네, 1778님 또 문자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2: 네, 정답과 함께요. 오늘 또 귀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진행하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746님께서도 문자 주셨고요. 1487님께서는 저희들 발음이 좀 안 좋았나 봐요. 네. 베레아를 데레아라고 보내주셨는데
1: 어떻습니까? 알아먹으면 되죠.
0: 네. 네. 1487님 우리 목사님께서 충분히 공감하고 계십니다.
1: 네.
0: 6월의 첫날 사랑의 드랑과 늘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네. 우리 1487님께서 귀한 문자 주셨습니다.
1: 네.
0: 1772님께서도 문자 주셨네요.
2: 네. 정답과 함께요. 저는 시편을 소리내고 읽고 있습니다. 아, 소리 내어서 읽고 있습니다.
1: 좋아요, 좋아요.
2: 어제 목사님 설교를 통해 주위에 믿지 않는 지인을 위해 대충 기도하지 말라는 설교 말씀이 은혜가 되었어요.
1: 네네.
2: 목사님, 권사님, 피디님 안녕하세요. 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1: 네, 좋아요. 이제 하트 너무 좋습니다. 하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0: 네. 네. 믿지 않는 지인을 위해서 대충 기도하지 말라.
1: 예.
0: 사실 대충이라도 기도하시는 것도 참
1: 대단한데.
0: 네. 좋으신데 네. 또 대충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니까 좀 더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1: 네네.
0: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자, 목사님 혹시 퀴즈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퀴즈 한 번만 더 드릴까요?
1: 그럴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땡땡땡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을까요? 이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0: 보기 네. 나갑니다.
2: 네, 첫 번째로 순천시입니다. 두 번째로 여수시입니다. 세 번째로 베레아입니다. 네 번째로 강양시입니다.
0: 네. 예. 여러분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퀴즈 정답도 보내주시고요. 오늘 함께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감동, 소감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출발하겠습니다.
1: 예, 출발해보죠. 자, 하이델베르크 대소일의 문답은 129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문항과 2번 문항을 이제 풀어서 1부, 2부, 3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부는 3문항부터 11문항까지 해서 죄와 비참함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죄와 비참함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12문항과 2문항부터 85문항까지는 그러면 이 죄와 비참함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내용이고요. 86문항부터 129문항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감사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12문항부터

0: 85문항 사이에 있는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살펴볼 내용인데요. 오늘 내용이 교리 중에 교리이며 예, 조직신학 중에 조직신학입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예, 22문항을 지나서 23문항에 있는 사도신경에 대하여 제가 12줄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할 건데요. 예, 이것을 좀 깊이 들어줬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2문항부터 가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22문항에 보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믿는다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1: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0: 그렇죠. 복음에 약속된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은 압축 요약해 놓은 게 오늘 사도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 처방자입니다.
1: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0: 아멘.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예, 마태복음 28장 예,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목사 임직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깊은 감동을 주신 말씀이라 제가 평생 목회 철학으로 삼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야 돼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저는 교육 목회에다가 목회의 포커스를 가지고 가르친 데다가 집중하면서 목회를 해왔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말씀 1189장 31173절의 말씀을 온전히 다 가르치되 특별히 사도신경과 교리를 요약해서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가르쳐야 되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을 아멘. 성도들에게 가르쳐라는 거예요. 자, 말씀 처방제입니다.
1: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0: 아멘. 때가 찼고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또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건데 복음이 무엇이냐?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신 일이 복음인데 그 하신 일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처방제입니다.
1: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0: 아멘. 하이델베르크 23문항인데요. 23문에다가 별표를 5개를 쳐야 됩니다. 별표를 5개. 우리가 뭐 음식점이 맛있으면 별표를 5개를 치는 것처럼 23문항은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표를 5개를 쳐야 돼요. 이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조항들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는 내용인데요. 사도신경 고백을 믿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1: 아멘.
0: 그래서 1문항부터 12문항까지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 자 먼저 권사님이 1번 한번 읽어주세요.
1: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0: 자 보세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2세기경 세례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의 핵심을 요약해 놓은 교리가 사도신경입니다. 왜 사도신경이 필요한가? 첫째는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과 실천의 표준이 됩니다. 신앙과 실천의 표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신앙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복음 전파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66권 1189장을 바로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파의 가장 강력한 도구로서 이 12가지 고백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달을 맞는 방법이에요. 이 항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막는 방법이 뭐냐? 이 사도신경에 대한 고백을 동의하겠느냐, 동의하지 못하느냐. 이걸 제대로 가르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들이 있었어요. 이거 12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들 한 명 한 명이 한 줄씩 받아서 이걸 고백했다고 전해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건 잘

0: 잘못된 생각이고요.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도적 고백을 기록한 거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믿었던 신앙의 고백들을 이 12문항으로 정리한 것이지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라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누가 이 믿음으로 이끌고 갑니까? 라는 내용도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백신조 중에 가장 먼저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문항이 뭐냐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하도 염려와 근심과 막 고민을 그 풀어놓지를 못해요. 왜?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리고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성부라고 하면서 신론이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대상까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예, 이것이 성부라고 하여 신론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문항은 이걸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서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그럼 2번부터 7번까지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3일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0: 아멘. 네. 이것이 성자에 대한 내용으로 이걸 기독론이라 그럽니다. 두 번째부터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 메시아라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 속에는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또 뭘로 믿냐? 주로 믿습니다. 주로 나의 주인님. 나의 주님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1: 아멘.
0: 이게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로 믿는 것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내용 속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보면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씨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잉태한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그 순간의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 신비한 게 뭐냐. 모든 사람은 남자의 씨로 태어나도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는 분이란 말이죠. 그런 분만이 우리 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1: 아멘.
0: 네 번째 보면 본디오 빌라도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본디오 빌라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의 5대 총독이에요. AD 26년부터 36년까지 활동했던 유대 총독인데요.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이 합작하여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여기서 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라고 기록을 했느냐. 이것은 역사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허구적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실체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도라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을 때는 이건 역사성을 갖고 있으며 실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정치적 지도자와 종교적 지도자 사이에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다. 자, 우리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없어요. 왜 없냐 그러면 이게 해석이 좀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 사도신경 고백에는 없지만 다른 나라의 이렇게 신앙 고백에는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장사 지내고 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내용이 뭐냐면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 예수님이 그 지옥에 내려가셔서 너희들이 왜 지옥 왔는지를 설명했다고 마틴 루터는 설명하고 있고요. 칼빈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장로교 교리를 만든 칼빈은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음부에 내려오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0: 받으시고 환란 받은 모든 과정을 지옥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음부에 내려가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 내가 지옥을 경험했다는 걸로 해석해요. 그런데 해석이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밑에 각주만 달아놓고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낮아지심을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신 그 높임 받는 걸 승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중 비하와 사중 승기가 있어요. 처음 들어본 말이니까 여수 서문학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한번 들어갔고는 몰라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사중 비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첫 번째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짐 비하예요. 두 번째는 순환당하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순환당하신 것. 그게 사중 비하 중에 하나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게 사중 비하의 세 번째예요. 네 번째는 뭐냐. 예, 장사 지낸 것. 죽고 장사 지낸 것. 그러니까 사중 비하로 이 땅에 오셨는데 낮아지셨는데 어느 정도 낮아지셨냐. 성육신으로 순환받으시고 죽음을 경험하시고 장사 되셨다. 그리고 이제 사중 승화가 있어요. 승화는 높임을 당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높임을 당했어요. 뭘로 높임을 당했냐. 이게 4대 승기라 그래요. 승기라는 것은 높여졌다. 4대 승기는 뭐냐. 첫째는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두 번째는 승천하셨고 예, 세 번째는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네 번째는 재림하셨고 이것을 4대 승기 높아지심이라 그래요. 첫째 부활, 둘째 승천, 세 번째는 보좌 우편에 앉으심, 네 번째는 재림. 이 네 번째 재림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번째 구절 한 구절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볼까요?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우리 대한민국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부활절기로 부활절 주일로 섬기는 이유는 부활이 왜 중요하냐. 이제 죄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선포하는 게 부활절이에요.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죄 안에 있지 않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셨고라는 그 내용 속에는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이제 해결되었다는 것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늘에 오르시고 이걸 승천이라 그럽니다. 승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뭐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고 있어요.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어제 설교가 내가 베드로의 세 번 부인이었거든요.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해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기도할까요? 우리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늘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 기도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자, 거기로부터 예,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은 다 이루어졌지만 마지막 하나 이 재림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 내용을 뭐라고 하냐. 예,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고 기독론이라 그럽니다. 이제 여덟 번째 8부터 12번까지를 성령론이라고 합니다. 성령. 자, 8번부터 12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1: 성령을 믿습니다.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그리스의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제사함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자, 성령론 8번부터 12번까지 볼 건데요. 먼저 살펴볼게요. 성령을 믿습니다. 이것을 성령론이라고도 하고 교회론이라고도 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임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받은 우리가 교회거든요.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가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먼저 깨닫게 되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믿습니다. 이것을 교회론 성령론이라고 하고요. 아홉 번째 보면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아까 저는 여기다가 보편적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표시했지만 그 우리 PD님이 아까 할 때는 공교회라고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사도신경에 그렇게 고백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거룩한 공예 또는 거룩한

0: 공교회 때문에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가 많아요. 왜 고백을 하지 않느냐 하면 이 거룩한 공교회를 카톨릭 교회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고백할 수 없다. 왜 카톨릭의 교리를 우리가 믿느냐고 고백하지 않는 것도 않는 교회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영어 성경을 풀어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어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살펴보면 이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지 카톨릭 교회를 상징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모든 교파들을 총체적으로 아울려서 거룩한 공교회라고 칭해야 해석해야 됨이 마땅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교파들을 아울러 예 거룩한 공교회로 칭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와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데 이 공교회라는 이 개념이 들어가고 거룩한 공회라는 이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카톨릭에서 교리를 따왔다고 고백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이 저는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또 10절에 보면 죄사함과 이 죄사함이요 예수 피로서 말미암아 성도들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걸 교회라고 그럽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예, 예수의 핏뿌림을 받은 사람들을 베드로는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죄사함과 이걸 교회론이라고 해요. 교회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11번째는 뭐냐? 몸의 부활과 우리는 반드시 영육이 다시 부활합니다. 그런데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요? 최고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몸과 몸의 부활과 했을 때 이걸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우리 종말이 왔을 때 부활하기 때문에 몸의 부활과 이걸 종말론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볼까요? 12절 마지막 12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어떤 걸 믿냐? 우리는 죽어서 우리는 죽으면 끝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안타까운 것이 지금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도 있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걸 마치 뭐 주문에 웃으지 암기하듯이 외우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한 구절 한 구절을 착하게 그 의미를 고민하면서 예, 차라리 눈 감고 외우지 말고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좀 쉬었다가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은 의미를 생각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1: 아멘.
0: 또한 사도신경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고백하지 않는 교회도 있지만 사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든 안 하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저는 참고로 개인적으로 사도신경이야말로 교리 중에 교리요. 조직신앙 중에 조직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침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매일 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핵심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신경은요. 교리 중에 교리입니다. 조직신학 중에 조직신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2분, 23분 함께 하셨는데요. 찬양 후에 24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함께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합시다.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수 서문화교회 문정태 목사님, 우리 정정희 권사님과 함께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함께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막 뛰어가면서 누구누구 고백받았대요. 누구누구 고백받아서 너무너무 좋겠네 라고 하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아멘.
0: 5217님께서 문자를 주셨어요.
2: 네. 목사님, 권사님, 피디님 반갑습니다. 사도신경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확실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열정이 방송으로도 전해지네요. 정답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9507님께서도요. 네. 목사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1: 네.
0: 목사님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계속 네. 이어가 볼까요?
1: 네. 오늘은 25문항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계를 보니까 24문항. 오늘은 24문항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24문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다시 말해 1번부터 22번까지 우리가 한 줄 한 줄 공부 공부한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2: 네.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로 나눠주고요.
1: 자, 그것이 바로 1번이에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둘째.
2: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으로 나눠집니다.
1: 네. 2번부터 7번까지입니다.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셋째.
2: 성령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1: 네, 8문항부터 12문항까지 성령을

0: 믿습니다로 요약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무엇을 믿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뱅크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과 그의 약속의 말씀을 향해 신뢰함으로 예, 항상 굴복하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약속의 말씀을 향해 신뢰함으로 항상 굴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마칠게요. 첫째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과 실천의 표현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앙의 설계도가 뭐냐면 사도신경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복음 전파의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됩니까?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단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단을 막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확실히 잘 묵상해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쳐들어왔을 때 그걸 잘 막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 아멘.

0: 네, 사랑했더란 오늘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보다 더 꼼꼼할 수는 없다. 이보다 더 열정적일 수는 없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 문정태 목사님 잘 알려주셨는데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7274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1: 네. 문 목사님, 정권사님, PD님 방송 감사합니다. 참으로 복된 날 되세요.
0: 네. 저도 목사님의 그 열정적인 강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1772님께서도 문자 주셨습니다.
1: 네. 성부, 성자, 성령. 교회는 무엇을 믿는지 알아야 한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전도해야만 한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6188님께서도요. 그냥 아멘이 아니고요.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2: 정답이네요.
0: 네. 0782님께서도 일하다가 급히 문자 보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네네. 목사님, 오늘 퀴즈 정답 한번 발표해 볼까요?
2: 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입니다.
0: 네.
2: 너무너무 베레아 사람들처럼 나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오늘도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너무너무 잘 설명해 주신 우리 문정태 목사님, 정정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권사님.

사랑의 트란,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아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0: 교회 제일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하고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좀 봤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하교회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을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한사랑교회 장정아 사모님이 낭독합니다.
1: 고린도후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함.

0: 하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1: 전남동부 온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외모와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우리가 받은 은총을 잊지 않고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은총을 베풀려면 첫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고해요. 여기에는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이 있어요. 요나단은 살아있을 때 다윗에게 자기 집안을 부탁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된 후에도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습니다. 사울이 죽은 지 17, 18년이나 지난 시점이에요.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도 다윗은 여전히 요나단을 기억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안에서 왕권이 견고해졌지요. 평안이 왔기에 이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 삶이 늘 흔들리고 불안하면 다른 사람을 품을 여유도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십니다. 므비보셋이 직접 찾아온 게 아닙니다. 다윗이 먼저 찾아갑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찾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지요. 이것이 은혜예요. 2절에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고해요. 시바는 원래 사울 집안의 종입니다. 그런데 사울 집안이 몰락한 후 그 재산을 관리하며 사실상 주인처럼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3절을 보니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냐고 묻자 시바는 므비보셋을 다리저는 자라고 소개해요. 이름보다 약점을 먼저 말하는 것이지요. 은혜를 모르면 사람을 조건과 약점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구속사로 보지 못하고 쓸모와 외모로만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4절을 보니 다윗은 시바의 말을 듣고도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약점보다 존재를 찾는 것이지요. 이것이 은총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누군가를 먼저 찾아가나요? 누군가를 이름으로 부릅니까? 아니면 약점으로 판단합니까? 은총을 베풀려면 둘째, 조건이 아닌 은혜로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4절을 보니 시바는 다윗의 질문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라고 답해요. 로드발은 목초지가 없는 황량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왕자의 신분이었던 므비보셋은 지금 황량한 땅에서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사울 집안이 몰락했으니 늘 두려움 속에 살았을 거예요. 게다가 다리까지 절어요. 요나단 같은 아버지와 사울 같은 할아버지를 두었음에도 망한 왕가의 후손이라는 운명을 함께 물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라고 하지요. 무비보셋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대개 왕조가 바뀌면 이전 왕가의 후손은 제거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나요? 7절에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죽어야 마땅한 자에게 먼저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하나요?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하지요. 므비보셋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모든 밭을 므비보셋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고 합니다. 단순히 먹여주는 수준이 아니라 친아들처럼 왕의 식탁에 앉게 한 것이지요. 그런데 므비보셋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8절에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라고 합니다. 므비보셋은 자기 처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폐위된 왕가의 후손이고 다리 저는 자이며 로드발에서 초라하게 살아가는 자기 인생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에요. 극도의 열등감 속에 있었지만 이런 자기 인식이 단순히 자기 비하는 아니었어요. 진짜 겸손은 죽은 개 같은 나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은혜가 은혜로 보여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다윗의 은총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자신이 죽은 개 같은 존재임을 아는 자만이 왕의 식탁에 앉게 된 은혜에 감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시바처럼 약한 사람을 이용하나요? 아니면 마길처럼 계산 없이 사람을 품어주나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아는 겸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곳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음에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았음을 회개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가난한 시골에서 상경의 대학을 다닌 저는 친구들이 유흥을 즐기며 지낼 때도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사지 않았어요. 어떤 사치도 누릴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 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했어요. 제 믿음의 수준을 아신 하나님은 매번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저의 곳간을 채워주셨어요. 여러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유학 중 글로벌 금융위기로 등록금 납부가 어려울 때는 아시아 지역 학생들을 위한 등록금 납부 유예 제도를 통해 학업을 이어가게 하셨지요. 그러나 정작 저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깨끗한 일회용 비닐을 다시 쓰지 않고 버린다며 아내를 정죄하고 부모님께 여유 자금이 생겼다며 매달 드리던 용돈을 끊어 마음을 아프시게 했어요. 7절 말씀에서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찾아 그에게 사울의 모든 밭을 주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고 하며 아들처럼 대우하지요. 이렇게 자기 정적의 후손에게까지 은총을 베푸는 다윗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재물을 마치 내 것인 양 쌓아두려는 제 모습을 보게 돼요. 사울의 종 시바처럼 물질 앞에서 주인 행세를 하며 하나님이 아닌 물질로부터 안정감을 얻으려 하는 저의 죄를 회개해요. 이제는 제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힘든 지체들에게 저의 물질과 마음 나누기를 주저하지 않을게요. 저의 적용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물질로 교회 소그룹 지체들을 섬기겠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의 씀씀이를 탓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고 말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자 므비보셋을 먼저 찾아갔어요. 오늘 간증하신 성도님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신묘막측한 은혜를 수없이 받으면서도 정작 가까운 가족과 이웃에게 그 은총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지요. 물질을 의지하며 시바처럼 주인 행세를 하고 사랑도 계산하고 내 것처럼 움켜쥐려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내가 죽은 개 같은 존재임을 아는 겸손이 있을 때 비로소 은혜가 은혜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

0: 받았던 은총을 기억하며 누군가를 먼저 찾아가고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왕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받은 은혜를 잊고 시바처럼 물질과 조건을 붙들며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므비보셋처럼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늘 고백하며 가길 원합니다. 또한 마귀처럼 계산 없이 한 영혼을 품고 섬기길 원합니다. 오늘도 받은 은총을 잊지 않게 하시고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사람을 바라보며 먼저 찾아가 사랑을 베푸는 저희의 인생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Though we gotta say goodbye.
3: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4: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 온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되겄어, 소.
3: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4: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어?
3: 에휴, 서판 소리 말어. 니가 내고, 내가 니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4: 하지 말어.
3: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오?
5: 좋아하지.
3: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5: 하지 말어.
3: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일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4: 그래?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3: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겨.
4: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3: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1: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극동방송 전도 프로그램 새깨라를 통해 전주 샘물교회를 나가게 된 서영님 집사님. 집사님은 본인처럼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가족전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극동방송을 통해 교회를 가게 된 지 한 달 뒤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 14년 6월 30일에 이제 등록을 했고요.
2: 그렇죠. 네.
1: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남편이 했고요.
2: 네.
1: 그 뒤로 한 3개월 후에 큰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수가 왔고요.
3: 손주까지.
1: 네. 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전주에 같이 사는 여동생이 있어요. 새벽마다 언니가 기도한다. 이제 이번 주에 같이 갈래? 그럴까?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친정 엄마가 이제 등록을 하셨고 한 2주 뒤에 오빠도 근데 제가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0: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이제 믿을 수밖에 없고 그 24년도 6월 달에 아 이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 새끼라 우리 그 연락이 됐던 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전도를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고 하시려고 하니까 이 모든 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극동방송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예. 같이 이렇게 영접기도 하실 때 저희도 이제 아멘 아멘이 나와요. 그냥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정말 극동방송이 큰 일을 하고 있다. 예.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제가 큰 노력도 안 했는데 예.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문자 한 통에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나와서 이렇게 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1: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전주 샘물교회를 가게 된 서영님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서영님 집사님은 지금도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온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2: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여수 YWCA 박은경 회장입니다. 여수 YWCA는 아동청소년 그룹홈 늘푸른 집과 남자청소년 단기쉼터, 여자청소년 단기쉼터,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와 초록어린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혼자 버텨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수 YWCA는 청소년의 곁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관심과 연대가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2: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의 시간은 여수중앙교회 김우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천국은 감춰진 보물입니다. 이단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두시기 바랍니다.
1: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행복 전도사라는 별명이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청소년들과 또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과 희망을 전하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다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세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배설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것조차도 신체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님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항상 그 닉 부이치치에게 너는 할 수 있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항상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그는 끝없는 훈련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일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계적인 복음성가 가수인 레나 마리아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오래전에 와서는 공

6년도 했습니다. 그녀는 두 팔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한쪽이 짧은 그러한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끝없는 보살핌과 사랑으로 세계적인 수영 선수가 되었고 또 복음성가 가수로 자기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다 그의 부모님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의 부모님들은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자녀들에게 그 소망을 심겨주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믿음을 또한 심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믿게 하고 늘 자녀에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비록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확실한 무엇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또 그들을 교육하고 사랑으로 양육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상처 있고 절망한 이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이 부모님들의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천국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천국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천국의 삶을 이루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을 이루는 것인가라는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똑같은 의미이지만은 표현이 다른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 천국이라는 단어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천국은 한자입니다. 한자. 한자고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순전히 우리나라 말입니다. 우리 말입니다. 그런 탓에 서로 좀 다르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이 본문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세 가지 비유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비유, 세 번째는 그물 비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보면서 천국에 대하여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세 가지 비유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다, 그것이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본문 말씀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보화는 다시 말해서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이 보화처럼 귀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진짜 보화나 돈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돈에 대한 가치를 항상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천국마저도 우리는 돈의 가치로 환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보화라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 또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보화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국은 보화가 밭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천국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의 속성은 은폐성이라는 것입니다. 은폐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학교에서 소풍을 가면은 꼭 하는 놀이가 하나 있지요. 그 놀이가 무엇이지요? 보물찾기 놀이를 합니다. 보물찾기.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들보다 좀 일찍 와서는 종이 쪽지에다가 보물 이름을 적고는 그것을 미리 숨겨놓습니다. 나뭇가지 사이에다가 놓기도 하고 또 그 낙엽 밑에다가 놓기도 하고 그 돌 밑에다가 놓기도 합니다. 숨겨놓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그냥 지나가면은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고 찾으려고 노력하면은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하고 있는 천국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 땅 가운데 감추어 두셨습니다. 천국이 숨어 있다라는 이 사실은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말이지만은 동시에 설명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보화를 찾은 사람에게만 경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 천국을 찾아야 됩니다. 천국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피아니스트 중에 백건우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피아노를 아주 잘 치지요. 네, 백건우 씨가 피아노를 치면서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아노 건반은 너무너무 깊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피아노 건반의 깊이는 2cm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어떤 경지에 들어가면은 이 피아노의 깊이가 너무나도 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숨겨져 있다는 이 말은 곧 다시 말해서 생명이 숨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생명은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한 평생이 번개불이 번쩍하는 순간과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번개불은 번쩍하면 금방 없어집니다. 그거와 같이 인생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나라인 천국은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거나 충동질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리고 통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국은 우리의 인생의 밭이라는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찾고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을 찾는 자에게는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되지만은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숨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엿장수가 엿을 팔기 위하여 많이 동네 동네를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엿장수가 돌아다니는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옛날 시장에 가야 겨우 엿장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엿을 조금 먹어보라고 주고는 집에서 못 쓰는 냄비가 있으면 가져와라, 아버지의 신지 않는 구두가 있으면 가져와라, 그러면 엿과 바꿔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 맛을 보고 나서 그 엿이 너무나도 맛있습니다. 그 맛보는 그 엿을 갖다가 맛보기라고 하지요. 그 맛보기를 보고 나서 그 맛보기 엿이 너무나도 맛있으니까 집으로 뛰어갑니다. 멀쩡한 아버지의 구두도 가지고 오고 또 멀쩡한 냄비도 가지고 와서 엿과 바꿔 먹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랬다가 엄마한테 혼나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 숨겨놓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바로 그것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맛보게 하려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기쁨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천국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피 흘리심만 생각하면은 나의 삶에 감동이 느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감추어진 천국을 맛보고 훗날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여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천국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여러분, 오늘 본문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천국을 보아라고 말했다면은 두 번째 비유는 진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천국에 감추어져 있는 속성을 말했다면은 두 번째 비유는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좋은 진주를 찾는 이 장사꾼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오직 좋은 진주를 찾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스승을 만나기 위하여 천하를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구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도자라는 말을 잘 안 쓰지만은 구도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진리나 종교적인 깨달음의 경지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참 스승을 얻고자 구도자처럼 이 세상을 또한 헤매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역설적으로 천하에서 가장 좋은 진주를 만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연한 일입니다.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연은 곧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그가 좋은 진주를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여러 가지 진주를 갖다 줘도 저는 어느 것이 좋은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장사꾼은 그 진주를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를 따라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장사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손에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주의 값어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비유인 밭에 감추인 보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모든 것을 올인했습니다. 그에게 모든 다른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진주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영적인 태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천국에 자신의 모든 것을 또한 운명까지도 거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천국과 천국을 소유한 그 속성인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한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운명을 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극동방송에 이렇게 방송을 듣다 보니까 어떤 예화가 하나 나와서 그 예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엄마가
이제 여름의 휴

휴가를 준비합니다. 휴가를 준비하는데 이제 외국으로 여행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비행기표도 준비해야 되지요. 그 나라에 가면 입을 옷도 준비해야 되지요. 가방도 준비해야 되지요. 또 가져갈 많은 짐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학교에 다니는 그 집의 아들이 교회 갔다 오더니 엄마, 여행을 가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하는데 어머니는 천국에 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준비를 아무것도 안한 자신을 보면서 참그 아들에게 부끄러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천국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다. 천국을 내 마음속에 소유할 수 있도록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주를 구하는 그 장사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교회 학교 유치부 선생님이 공과 공부 시간에 아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만약에 집과 자동차를 팔아서 그 돈을 몽땅 교회에 헌금하면 천국에 갈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들이 일제히 아니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또 질문을 합니다. 만일 매일 교회 청소를 하면은 천국에 갈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생님이 질문을 하자 아이들이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집에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사랑하고 잘해주면은 천국에 갈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아니요라고 대답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갈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아마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5살 된 어린 아이가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선생님, 천국은요, 죽어야지 천국에 가요.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죽어야지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을 이땅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유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 진주 장수가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그 진주를 자기의 몫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진주, 천국을 우리의 마음의 그러한 소망으로 만들고 그것을 움켜쥐고 이땅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들도 천국의 모든 것을 걸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천국은 바다에 쳐놓은 그물과 같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7절 말씀해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그물 비유는 지금까지 천국 비유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물을 다루는 어부나 그물에 걸려든 좋은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물보다도 실제적으로 그물을 다루고 있는 이 어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그러자 어부는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습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것들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천사들이 모든 사람 중에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서는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언젠가 마지막 때에 새롭게 이렇게 변화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의 속성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냥 우리는 천국을 맛보기 정도로 맛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물고기가 뒤섞여서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뒤섞여 있는 그물 안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도 있고 또한 악인도 있습니다. 또 이단도 있고 사이비도 있습니다. 잘 믿는 신자도 있고 또 불신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또한 마귀의 자녀도 함께 뒤섞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속에는 참된 생명의 세계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맛보는 천국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생명의 세계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돼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항상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여수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신 이 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천국은 감춰진 보화와 같고,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고, 천국은 바다에 쳐놓은 그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약간씩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 이 비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 공통점은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모양의 변화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밭에 숨겨진 보화의 비유를 보면은 보화를 발견하기 전의 모습과 보화를 발견한 이후의 모습, 그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게 됩니다. 또 두 번째, 바로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여러분, 보화나 이 진주를 발견한 뒤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삶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자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 한 그물에 섞여 있는 좋은 물고기와 쓸모없는 것이 갈리는 이 그물 비유를 보십시오. 전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변화가 바로 천국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요, 소유하기 전의 모습과 확연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천국을 깨닫고 발견한 자라면은 우리 가운데도 영적인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 고아인 어느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잣집 양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는 오늘은 어디서 잠을 잘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멋진 옷을 입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꿈에도 보지 못한 고급 장난감이 가득합니다. 꿈같은 나날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예전에 냄새나고 지저분한 거리가, 그리고 아무데서나 먹고 자던 그 옛날이 조금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는 깨끗하고 화려한 침대를 빠져나와서는 마구간에서 잠을 잤습니다. 지저분한 환경과 악취가 오히려 그 바로 아이에게는 익숙하여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끝까지 이처럼 과거의 습관을 고수한다면은 그의 양부모는 그대로 두고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결단하고 거듭난 후에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온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벌이라는 그러한 죄의 벌로부터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는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기주의 본능이, 내 기분에 따라 살던 옛 습성이 이제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는 완전히 그 습성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죄성을 없애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죄성을 다스리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죄 가운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성을 없애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0: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님이 진실로 길과 진리가 되셔서 생명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함을 받고 때로는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잘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경지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 만지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부활의 생명의 세계가 바로 우리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위하여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고 나의 소유로 삼고 그 보화와 진주를 손에 넣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하여 천국의 소망과 기쁨이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흘러넘쳐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한 말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여수중앙교회 김우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1-2631 여수중앙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 동부국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반갑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유도입니다. 시편 17편 8절 말씀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아멘. 하나님은 호흡처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한순간에 해결하는 마법을 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 중에 함께 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함께 슬퍼하는 해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우리 앞에, 그리고 우리 뒤에서 호흡처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이 6월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방송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 1일 6월의 첫 월요일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사연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이나 일상의 소소한 기도사연 있으시지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소망의 기도와 함께 하십시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카카오톡에 무료로 기도 제목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사연을 나누고 목사님께 직접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주십시오.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주시면 오늘은 광양에 있는 천상교회 김영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제 찬양 나가는 동안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양 선교단의 계신 주님 듣고 소망의 기도 이어갑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5MHz 전남 동부 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으로 사연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한 사연은 긴급이라고, 또 익명을 원하시면 익명이라고 문자 주십시오. 기도응답의 사연, 감사의 사연도 올려주시면 함께 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마다 목사님께서 뜨겁게 풍성하게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은 광양에 있는 천사교회 김용태 목사님 함께합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장로님.
0: 오늘도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죠.
1: 네.
0: 고통 중에 함께하시고 또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저희가 힘을 얻고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 할렐루야.
0: 오늘도 여러 가지 사연과 또 기도 제목 를 갖고 소망의 기도에 참여하는 방송 가족들, 또 복된 6월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목사님 말씀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나는 포도나며 너희는 가지니 라고 아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고난도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0: 아멘.
1: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늘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과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아 나는 힘들어 나는 죽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은 더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아멘. 말씀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주님 앞에 구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0: 아멘.
1: 그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0: 아멘.
1: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에게 좋게 하라. 사람에게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0: 아멘.
1: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예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성령 안에 거함으로 그 거함 안에 있을 때 복이 있고 모든 것이 형통할 걸 믿습니다.
0: 아멘.
1: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

0: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 오늘도 소망의 기도를 두드리는 모든 청취자들이 이 말씀 안에 거함으로 능히 모든 것 회복되고 자유케 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얽매여 있는 것에서 자유함으로 축복받는 우리 모든 소망의 기도에 청취자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극동방송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전남 동북동방송 우리 국지사장님과 모든 임직원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들이 빚없이 값없이 수고하고 열심을 다할 때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생명이 살아난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극동방송의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서 놀란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할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사연 나눕니다. 첫 번째 사연 9703님, 6월 3일 수요일에 있을 지방선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뽑지만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정직한 사람, 약자를 위해 힘을 다해 싸워줄 사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나라 되는데 이번 선거가 쓰임받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그래요. 아주 중요한 나라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모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일, 내가 아니면은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나라가 세워지고 지방자치제가 세워지고 좋은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청취자들이, 이 방송을 듣는 이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 사람들을 세워져가는 은혜의 축복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 가운데 바른 일꾼들을 세우고 진정한 일꾼들을 세워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서 당이 아닌 사람을 보고 사람을 세워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참으로서 하나님 은혜 안에 좋은 일꾼들 되어서 살기 좋은 이 나라, 참으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친히 함께할 걸 믿사옵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사전 투표들 많이 하셨죠? 아직 못하신 분들은 6월 3일 수요일 꼭 본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사연 4353님, 사랑하는 동료의 대장암 완쾌를 위해 기도 요청드립니다. 현재 폐까지 전이되어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항암 치료가 잘 되어 수술이 가능하도록, 더 나아가서 암덩어리가 사라지도록 치유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드립니다.
0: 그래요. 4353님, 하나님께서 함께할 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료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사람이 할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합니다. 4353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동료가 대장암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나니 사랑하는 동료의 대장암에 모든 악하고 더러운 암덩어리들아, 예수의 이름 명한다. 파쇄될지어다. 너희들은 거기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래야 해서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동료가 이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귀한 동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 친히 함께할 것

0: 믿사옵고
1: 아멘.
0: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문자 잘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4353님의 마음을 품고 목사님께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렸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연 익명의 사연입니다. 17년 전 어머니를 뇌종양으로 먼저 보내시고 혼자 계신 73세 아버지 위에 기도합니다. 성황의 기도 가족 분들 기도해 주셔서 2년 만에 다시 백내장 수술이 잘 끝난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명으로 인한 두통, 심해지는 허리 통증으로 그의 출석과 일상생활도 힘드신 상황입니다. 더욱더 강건하신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주님 섬기며 사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그래요. 네, 아버지 홀로 계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할 걸 믿고 아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백내장 수술 잘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3살 드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이명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두통이 오고 허리에 통증도 있어서 교회 출석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거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마음에 그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소망의 기도를 두드리는 귀한 심령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명아 사라질지어다 허리의 통증아 사라질지어다 너희는 거기에 자리 잡을 곳이 아닌 것을 깨달을지어다 거기는 하나님의 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속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서 사랑하는 아버지가 교회도 출석하고 마음껏 신앙생활하며 활동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성령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할 줄 믿사옵고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연 9507님 안녕하세요. 6월도 주님과 함께함이 은혜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의 나라 강구하는 삶 보내겠습니다 하셨어요.
0: 네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할 걸 믿습니다. 아멘. 9507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6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은혜가 사랑하는 심령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9507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6월 한 달 동안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갑니다. 주님 안에 강구하며 사는 삶을 통하여서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 삼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심령이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진히 함께할 걸 믿사옵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이 6월을 맞이한 우리 모두의 네 간구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사연 9084님 어머님을 위해 중보기도 요청드립니다. 5년 전 림프암으로 항암 치료 후 심장 판막도 간 기능도 많이 약해지셨는데 림프 조직 검사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두려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온전히 함께 하셔서 평강 가운데 강건히 치료받고 회복하는 은혜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그래요. 9084님 어머니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맡깁시다. 믿음으로 맡길 때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말씀했습니다. 아멘. 바로 치료되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맡기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9084님 어머님이 5년 전에 림프암을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 안에 연약해진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의 심장 판막의 기능이 연약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9084님의 어머님의 심장의 판막아 새 힘을 얻을지어다. 다시금 강건해질지어다. 그래야 해서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

0: 있을지어다. 야. 무엇보다도 성령이 하나님께 삼게 하시옵는 것은 엄마가 이제 림프의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 안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염려 근심은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모든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임할 때 온전히 회복되어서 평강의 기쁨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건강하게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기들을 두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인프의 모든 조직들이 정상으로 돌아갔노라 고백하고 선포하는 아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진히 함께 할 걸 믿사옵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9084님 어머님 림프 조직 검사 앞두고 그렇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목사님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이 또 그 마음 보시고 또 목사님의 그 강력한 기도 들으시고 또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힘내시고요. 또 조직검사 그래도 좋은 소식 저희가 또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 아멘.
1: 간절한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는 전남동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목사님께 직접 기도받고 싶은 분 계신가요? 전화 주십시오.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9750, 우물정 9750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십시오. 카카오톡에 무료로 기도사연 주셔도 좋습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 입마누엘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 부릅니다.

0: 할렐루야.
1: 은혜로운 찬양 듣고 왔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생방송 소망에게도 오늘은 광양에 있는 천상교회 김용태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사연은 7979님 사연입니다. 50살이 될 때까지 이룬 것도 없고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아이들은 우울증과 정신병에 시달립니다. 아이들도 치유되게 하시고 아내와 이혼도 하지 않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음 달 26일 손해사정사 2차 시험을 보는데요. 꼭 합격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 참 딱하네요.
2: 네, 그렇습니다. 7979님, 50년 동안 이룬 것이 없습니까? 그러나 현재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은요, 지내온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내온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진가를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십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소망얘기들을 통하여서 마음을 가다듬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수급자라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온 가정의 모든 것들 다 해결해 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도 앞으로 있을 26일에 있을 손해사정인의 그 시험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말로 어려운 시험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 청년 때 손해사정인 첫 번째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엄청 어려웠었습니다. 그 위대함을 봅니다. 2차 시험이라는 게 1차는 합격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할 걸 믿고
1: 아멘.
2: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7979님, 하나님께 함께 할 걸 믿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우울증, 정신병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될 걸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뭔가를 잃으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삶이 될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서 50살까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왔지만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달라지리라. 내가 이제부터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세워져 나가는 귀한 심령이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심령 안에 악하고 더러운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의 명한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있는 악하고 더러운 우울증아, 정신병아, 예수의 그리스도로 명한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완전히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 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져 갈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족을 이끌어가는 귀한 가장입니다. 하나님의 이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내가 변화받아서 아버지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갈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음 달 26일날 손해사정의 2차 시험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한 자 되게 하시고 담대한 자 되게 하시고 아멘. 모든 것 삼려가에 선해를 갈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다스금 안겨가에서 이 소망의 기도에 이 소망의 기도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합격했느라 승전보를 전해주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0: 성령 하나님께 친히 함께할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가정에 회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7979님 목사님 기도의 힘을 얻으셨죠. 힘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사연 8908님 안녕하세요. 요즘 불면증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피곤한데도 잠은 쉽게 오지 않고 매일의 하루가 너무 힘들기만 합니다. 자더라도 깊게 못 자고 깨기를 반복하니 하루하루 지치기만 하네요. 불면증이 빨리 사라져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2: 네, 그래요. 8908님 하나님께서 함께 할 걸 믿습니다. 먼저 잠자리 들기를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잠자리 들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저도 불면증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할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8908님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스트레스나 해서 불면증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불면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육신이 피곤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아버지 매일매일 힘들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를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8908님 그를 붙들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불면증아 예수의를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를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너는 거기에서 자리 잡을 수 없으니 묶음을 놓고 완전히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래야 이가 스트레스도 받지 않냐고 모든 하루하루가 예수 안에서 기쁨의 하루요 감사의 하루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 영광 돌리고 살아나가는 복된 심령이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할 줄 믿사옵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8908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사연 9714님 한 달 반 전 암 수술 후 이번 달 방사선 치료 16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함께해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2: 네, 그래요. 수술한 것도 힘든데 방사선도 또한 너무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할 걸 믿습니다. 9714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방사선 치료할 때마다 그 힘들 때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나의 주님이 니보다 더 힘들었을 거라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9714님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달 반 전에 이제 암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16회째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귀한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암으로 고통을 당하고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받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거든이 하나님 할 수 있거든이 방사선 치료 가운데 이제 16회로 끝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사랑하는 귀한 심령이 새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치료되어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세워져 나가 참으로서 기쁨의 가정을 꾸려나가는 귀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느니 사랑하는 귀한 심령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암의 모든 잔재 세포들아 예수를 명한다 완전히 사라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건강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할 줄 믿사옵고 아멘.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연 4420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 저희 교회 성남 영덕교회 기도원 청년부가 국내 단기 선교로 제주에 갑니다. 먼저는 우리 청년들이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 아, 그래요. 네. 아, 4420님

0: 청년부에 단기 선교로 간다니까 옛날에 내가 청년부 맡았을 때 땅끝마을 같은 생각이 납니다. 청년들 데리고 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들고 새벽에 도착했는데 새벽에 잠을 안 재우고 뒷산에 올라가서 그 마을을 바라보면서 그 찬 이슬이 내리는데 거기에서 두 손 들고 두 손을 붙들고 다 같이 함께 목 놓아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할 걸 믿습니다. 좋은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귀한 교회 가운데 성남 영도교회 가운데 기도원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단기 선교로 제주도를 갑니다. 아버지님의 그곳에 가서 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진정으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들이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살아가는 청년들이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되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고 인격적인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청년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청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든든한 성남 영덕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친히 함께할 걸 믿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여름방학을 하게 되고 수련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수련을 통하여서 변화되고 다시금 이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세워져가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져가는 아버지의 세대들일수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함께할 걸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소망기도를 두드려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란 은혜의 축복 역사에 나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극동방송 하나님 기억하시옵시고 전남 동부 극동방송 모든 임직원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소리의 방송이 전파되는 곳에 생명이 살아난 역사들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할 걸 믿사옵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단기 선교를 이렇게 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요? 또 이제 또 곧 또 다음 달이죠. 7월 말기부터는 계속 또 교회들마다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을 텐데요.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 청소년들도 목사님 그 기도로 힘을 얻고 또 잘 준비하고 좋은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주렁주렁 달고 승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소망의 기도 아쉽게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많은 사연들이 있는데요.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사연들은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함께 기도하고 내일 소망의 기도에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애청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한 주간 그리고 이 한 달 평안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양에 있는 천상교회 김영태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힘이 되는 말씀 뜨겁고 풍성한 기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소망의 기도 제작 이진아 PD 진행의 유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1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장통합 여순노회는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여천제일교회에서 6.25 평화통일 기도대성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여순노회장 사랑제일교회 김채순 목사, 여순노회 남북한 선교통일위원장 여수살리는교회 임기환 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010-6644번에 0675-06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여순노회 남선교회연합회는 6월 6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에 진남실내체육관에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주제로 남선교회연합 친선체육대회를 엽니다. 배구와 족구, 여자 승부차기, 훌라후프 던지기 등의 종목으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010-5601번에 2037-203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서동리 교회는 6월 7일과 14일 주일 11시에 전도에 바람이 불어오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새 생명 축제를 개최합니다. 말씀과 주의 사랑이 넘치며 벚꽃길로 유명한 돌산의 서동리 교회의 이번 축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부어지길 원하며 문의는 010-2367번에 3441-344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필그림 합창단은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합창단 창단 연주회를 여수시민회관에서 개최합니다. 지휘 김석철, 소프라노 조가은, 바리톤 윤상수, 오르간 박예은, 첼로 이예준, 피아노 김성진이 함께하는 이번 무대는 삶과 위로 그리고 평안을 노래하는 깊은 감동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952번에 5008번, 5008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남노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에 순천 천보교회에서 목회자 및 평신도 이단대책 예방세미나를 엽니다. 최근 주요 이단사이비의 동향과 대책이란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료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 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광영 중앙교회에서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 선교 합창단, 순천 장로 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0: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 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극동방송 전도 프로그램 새깨라를 통해 전주 샘물교회를 나가게 된 서영님 집사님. 집사님은 본인처럼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가족 전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극동방송을 통해 교회를 가게 된 지 한 달 뒤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 14년 6월 30일에 이제 등록을 했고요.
3: 그렇죠. 네.
2: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남편이 했고요.
3: 네.
2: 그 뒤로 한 3개월 후에 큰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수가 왔고요.
1: 손주까지.
2: 네. 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전주에 같이 사는 여동생이 있어요. 새벽마다 언니가 기도한다. 이제 이번 주에 같이 갈래? 그럴까?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친정엄마가 이제 등록을 하셨고 한 2주 뒤에 오빠도 근데 제가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이제 믿을 수밖에 없고 그 14년도 6월 달에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 새끼라 우리 그 연락이 됐던 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전도를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고 하시려고 하니까 이 모든 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극동방송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네. 같이 이렇게 영접대로 하실 때 저희도 이제 아멘 아멘이 나와요. 그냥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정말 극동방송이 큰 일을 하고 있다. 네.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제가 큰 노력도 안 했는데 네.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문자 한 통에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나와서 이렇게 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1: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전주 샘물교회를 가게 된 서영님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서영님 집사님은 지금도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온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4: 집사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솔직히. 극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극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흑온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 애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마라.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1분 찬송.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도하는 헬렌드론 인터내셔널 여수 웅천학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세상에 거두지 할 수
1: 없으니. 1분 찬송. 자연산 전복의 맛집. 믿음의 기업 남경전복에서 보내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0: 전남 동부 지역 성취화를 위한 정오의 기도. 오늘은 서동리 교회 서생석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전남 동부 지역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전남 동부 지역의 모든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교회와 교회 간에 서로 협력하여 복음 전파에 힘쓰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의 젊은 세대들이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교회들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지역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도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2: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서울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가 운영하는 경기도 포천 다문화 가정 청소년센터 하랑센터는 어제 이주민 가족 초청 행사를 열고 11개국 15가정과 한국 성도 등 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공연과 부부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양현민 PD가 전합니다.
3: 11개국 출신 청소년들이 꿈을 키워가는 포천 하랑센터에서 어제 부모님과 가족을 초청하는 가족 초청 행사를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아이들을 통해 부모님들도 복음을 접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4: 중국 아들 여기 있어요. 여기서 와요.
5: 내가 이름은 샤크노자, 우즈베키스탄 사람이요. 그냥 하랑센터 사장님, 사모님, 우리가 너무 많이 도와주세요. 나 지금 애기 같이 살아요. 너무 행복해요. 좋아요.
3: 인도, 파키스탄, 중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한국에 온 아이들은 센터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6: 재밌어요.
7: 많은 애들이 집보다 뭔가 센터를 더 뭔가 편애하는 애들이 좀 많아가지고.
8: 저 베트남이요. 여기는 너무 좋아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3: 함께하는 봉사자들도 사역을 통해 오히려 더 큰 기쁨을 얻는다며 더 많은 분들의 관심을 권면했습니다.
9: 이제 엄마 아빠가 제대로 이렇게 있는 가정이 잘 없더라고요. 너무 아이들이 좋아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역진 것 같아요.
10: 그 마음하고 표현이 순수해요. 여기 와서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손길을 느끼고요. 또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3: 이외에도 포천아랑센터는 시와 지자체와 함께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연계 지원 체계 확립과 복음 사역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FABC 뉴스 양현민입니다.
2: 한국교회 청년전도의 모태인 군선교계 내부에서 과거 세례자 수에 집착하던 양적 팽창을 버리고 장병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돌봄과 양육 중심으로 선교의 판을 혁신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선교와 디아코니아 연구소는 최근 2016 군선교 3차 세미나를 열고 붕괴 위기에 처한 군선교의 현실을 진단했습니다. 한국교회 군선교연합회 사무총장 이정우 목사는 주둔지 통폐합으로 현재 760개 군교회 중 118개 교회가 통폐합될 예정이며 군선교사 인원도 2020년 565명에서 2025년 443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450만 명에게 세례를 줬던 과거의 방식을 넘어 이제는 장병들을 온전하게 양육해 한국교회로 연결하는 질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교회 총연합회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입법 예고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연합회 측은 지난 2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0: 제 1항이 명시한 양성평등 원칙은 생물학적 남녀 간의 평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회 측은 성평등 용어를 전면 사용하는 새 조례안이 국가법체계에 명백히 역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연합회는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질서를 신앙의 근본으로 고백한다며 동성애를 포함한 성정체성 다양화의 제도적 인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선홍 대표회장은 헌법적 가치와 신앙의 자유를 위협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끝까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의 인공지능 활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주요 생성형 AI 모델들이 이단교리나 왜곡된 종말론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드러냈습니다. 연구공동체 신앙과 AI의 미래와 소망교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AI 모델 10종을 평가한 벤치마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전체 평균은 88.53점이었으며 엔트로픽이 94.31점, 구글이 92.29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진은 일부 AI 모델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사회적 고립을 정당화하는 심각한 신학적 편향성을 노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를 총괄한 장신대 김경래 교수는 신학적 오류를 막기 위해 반드시 인간 전문가의 감수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책임 연구자 임성빈 전 총장 역시 다음 세대를 위해 건강한 AI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교회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계단체가 유권자들의 주권행사를 독려하는 선거 캠페인송을 제작해 발표했습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투표 참여와 공명선거 진작을 위해 1분 53초 분량의 경쾌한 분위기를 담은 캠페인송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곡은 본부 홍보대사인 가수 온도노트가 직접 작사와 가창에 참여해 투표를 통한 더 멋진 세상 만들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표회장 김상봉 목사는 기독유권자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아름다운 발전을 위해 책임감과 권리의식을 갖고 꼭 투표장에 나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28도, 순천 29도, 광양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 김용환입니다. FEBC.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중국 제나라의 위양이 다른 지역으로 시찰을 가다가 이를 모를 명산을 발견했습니다. 왕은 신하들을 불러놓고 질문을 했는데요. 나를 저 산으로 편하게 옮겨놓을 방법이 있겠는가? 그런 지혜가 있는 자에게는 원하는 것을 주겠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방법이 없어 왕은 손자병법을 쓴 손자와 쌍벽을 이루는 병법과 손빈을 향해서 방법이 없겠냐고 물었습니다. 저에게 전하를 산 위로 올릴 방법은 없으나 일단 산 위에 올라가시면 밑으로 내릴 방법은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 궁금했던 왕은 손빈의 말을 듣고 서둘러 산으로 올라갔는데요. 그리고 정상에 오르자 손빈이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제가 밑에서 드릴 말씀이 폐하를 산 위에 올리고자 한 방법이었습니다. 스스로 오르게 하는 것 말고는 이 높은 산에 오를 방법은 없습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아름다운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발로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높은 태산도 낮은 뒷산도 오르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은 다르지만 주님의 제자로 사는 방법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한 가지뿐입니다. 오늘 사는 삶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라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도 실패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확실한 말씀을 듣기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고 기다린다는 표현이 그의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시편 25편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가 주를 바라오니. 또 27편에서도 그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편안하고 여유로운 상황에서 나온 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상황, 그야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인생의 시련과 어두운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이 될 정도로 말입니다. 물론 성경의 계시가 완성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묻는 문제에 대한 답이 대부분 말씀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원하심과 뜻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이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학교와 직장 그리고 각자의 자리 그리고 또 가정 안에서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멋진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기도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수,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3: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열린 아시아 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 리그에서 북한의 클럽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북한에 돌아가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1: 네, 그런데 일부 북한 주민들은 한국의 선수들을 보냈다는 것 자체 의아했다고 하죠.
0: 네.
1: 적대국이면서 왜 주민들을 보냈다는 건데, 게다가 이 우승을 했다는 것보다 한국에 가봤다라는 것에 부러움을 나타낸 주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0: 예, 지금 북한에서는요, 이 대한민국을, 우리 남한을 적대적인 두 국가라고 주장을 하면서 주민들을 이제는 통일의 대상이 아니다, 적국이다라고 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남한, 대한민국, 한국을 향한 북한 주민들의 관심은 여전한 듯합니다. 특히 이동의 자유에 대한 갈망이나 그리고 한국 생활에, 한국의 모습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을 한 것 같아요.
1: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선포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남북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복음 통일을 이뤄야 한다고요.
0: 네.
1: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하나됨의 그때를 기대하면서 우리도 하나의 마음을 갖고 함께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0: 오늘도 전국의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오 해피 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그런 기도의 한 주를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남과 북을 복음으로 하나로 이루어주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저도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기다리면서 피아워십의 십자가 군병들아 함께 찬양할게요.

0: 오늘의 첫 찬양으로 십자가 군병들아 피아오십의 찬양 함께 했는데요.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단절을 외치고 통일이라는 이미지조차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지워버리고 있지만 우리는 네. 계속해서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죠.
1: 맞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남북이 하나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까요.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또 마음을 더 간절하게 먹고 기도의 그 자리로 여러분도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내주신 문자들 출석 체크들 지금 속속 도착하고 있어요.
1: 의정부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며 북녘당과 복음 통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와. 라고도 주셨고요.
0: 네.
1: 귀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북녘당을 위해 저도 기도합니다.
0: 아멘. 대전입니다.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북녘당을 놓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됨이 너무나 감사하네요 하시면서 출석 체크도 남겨주셨고요.
1: 대구에서도 주셨어요. 북한을 위해서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더 기도하게 되는 이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네. 하셨고요. 양산에서도 통일과 북한에 대한 소명을 갖고 와.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 남겨주셨어요.
0: 자, 여기는 강원도 영월입니다. 어플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복지시설에서 어르신들 또 장애인분들과 함께 같이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0565님 문자 주셨는데 모금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서 이렇게 함께 계속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6월이 시작이 됐어요.
1: 아, 네.
0: 야,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이 되는 듯한 느낌인데 이번 여름 북녘당도 많이 더울 거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고 북녘에 있는 주민분들도 건강 상하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자, 6월의 첫날에 함께하시는 OFP데이 오늘은 어떻게 진행되죠?
1: 오늘도 찬양으로 채워가려고 하는데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만나보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찬양의 한 소절과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남과 북의 언어 차이를 퀴즈로 풀어보는 한뼘 차이도 잠시 후 샵 1069번으로 도전해주세요.
0: 네, 축하사연 기도 제목도 신청 찬양도 계속해서 문자로 어플로 남기실 때 여러분 지역 적는 거 잊지 마세요.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강찬 목사님의 음성으로 찬양 준비했어요. 걷는 길마다 복되도다 함께합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편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편
0: 차이! 올해도 한편 차이 문제 풀 준비 되셨습니까? 자, 남북한의 언어가 이렇게 표현이 쓰임법이 네. 참 많이 다르구나 아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1: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언젠가 정말 복음통일될 그날을 꿈꾸면서 지금 뭐 출석 인사로 기도도 보내주시고 네. 같이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날을 그리면서 오늘도 한 뼘을 좁혀가고자 북한어 하나를 나누어 봅니다.
0: 그렇습니다. 하나와 민수의 이야기 잘 들으시고요. 꽁트 이후에 이어지는 저희 힌트도 주의 깊게 강구하시면 오늘 정답 잘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어디로 정답 보내시면 되겠습니까?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보기가 또 두 가지가 나가니까요. 이 북한어 표현이 무슨 뜻일지를 보내주세요.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0: 여보, 이거 좀 빨리 내다 놔요.
1: 어? 지금? 아이, 자기 나 이따 내다 놓을게.
0: 아유, 안 된단 말이에요. 청결차가 지나가기 전에 빨리 내놔야 한단 말이에요.
1: 청결차? 아이, 그런 차는 또 무슨 차야? 먹는 차야? 자동차야?
0: 아니, 그 청결하게 하는 차 모르나요? 이게 오늘 안 가져가면 또 밖에서 이틀이나 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1: 그 청결차.

0: 차. 아 맞네, 말 들어보니까 청결차 맞네. 아, 알겠어, 지금 얼른 당장 내다 놓을게.
1: 또 가면서 휙휙 뚫리지 말고요, 알겠지요? 안 터지게 막 던지지 말아요.
0: 아, 알겠어. 아, 걱정하지 마. 청결차 오기 전에 얼른 갖다 놓을게.
2: 우리 대한민국만큼 이 종량제 봉투로 쓰레기 모아서 버리기 쉽지 않은데.
3: 맞아요.
2: 자, 참 청결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우리 하나 씨 말한 것처럼 버리러 가면서 휙휙 돌리지 마십시오. 다 터집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청결차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3: 네, 청결차가 무슨 뜻일지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보기 또 두 가지 내어드린다고 했어요.
2: 네.
3: 1번이 세차한 차.
2: 아, 깨끗하게 세차해놓은 차, 세차한 차를 청결차라고 한다. 2번
3: 청소차.
2: 청소차. 1번은 세차한 차, 2번은 청소차입니다. 청결차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보통은 쓰레기 수거하는 쓰레기차, 차량을 네. 뜻하는 말인 거거든요. 그렇죠?
3: 그렇죠.
2: 자,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기시면 되는데요. 힌트 좀 주세요.
3: 이게 저도 빌라에 살 때 빌라가 그 도로랑 되게 가깝잖아요.
2: 네.
3: 그래서 새벽마다 청결차가 오는 소리가 그렇게 잘 들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새벽 출근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요 청결차랑 같이 출근하는 경우도 있던 것 같고
2: 네.
3: 청결차를 모는 분들이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지런한 분들이시죠.
2: 맞아요. 맞아요. 이분들 덕분에 이렇게 거리가 깨끗하고
3: 맞아요.
2: 밤새 내놨던 그런 쓰레기들이 깨끗하게 또 다 치워져 있으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우리
3: 네.
2: 세금으로 누군가 이렇게 청소해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3: 맞죠.
2: 자, 북한에서도 아마 이런 차량 있나 봐요. 그렇죠?
3: 그리고 청소라는 단어도 청결이라고도 부른다고 하는 것 같죠?
2: 예, 여기까지만 저희가 힌트 드리겠습니다. 길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된 것처럼 내 마음도
3: 네.
2: 깨끗하게 청소가 돼야 될 텐데 말이에요.
3: 아멘.
2: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치워주신 주님께 또 세상 감사하면서. 자, 오늘 청결차라는 북한어 표현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보기 드릴게요. 1번
3: 세차한 차,
2: 2번
3: 청소차.
2: 정답 어디로요?
3: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입니다.
2: 네, 자,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어노인팅의 찬송 함께 하시고요. 오늘 월요일의 코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시오. 한복도에 사는 김형입니다. 우리 피난처 되시며 한나날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의 피로 매일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입니다.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새롭게 하시니 주님을 믿기 위해 어떤 것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으로 채우기 위해 어떤 것도 배울 수 있게 하시니 내 영혼에 희락 있고 소망이 넘칩니다. 헛되고 일시적인 세상적 일로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단순한 삶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에 생명의 은혜가 새롭게 흐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세상에 아닌 믿음이 공동체에 함께 발맞춰 하나님을 불러보지도 못한 북한 영혼들을 바로의 학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복음이 참된 빛으로 해방시켜 주실 줄 믿사하며 내 영혼의 햇빛 빛이니 이 찬송을 신청합니다.

복음의 참된 빛이 북녘 땅에 비추어 북녘에도 주님을 향한 노래와 희락과 봄날이 가득할 소망이 차고 넘칠 그날이 머자는 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요.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혜영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찬양합니다.

포로된 자를, 억눌린 자를, 갇힌 자를 복음에 참된 빛으로 해방시켜 주실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오늘도 고향 땅을 생각하며 고향 땅을 위해 기도하며 이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주님을 향한 노래가 삶 가운데 봄날과 희락과 소망이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내 영혼에 햇빛이니 찬양합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혜영 자매의 목소리로 그리고 그 선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0: 오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김혜영님이었습니다. 내용으로 햇빛 비치니 함께 하셨는데요. 자, 매주 이렇게 탈북 신앙인들의 간증, 찬양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찬양을 부를 때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은혜 받으면서 불렀나? 습관적으로 부르지는 않았나?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무엇보다 갈수 없는 고향 땅을 생각하면서 꼭 같이 부르고 싶은 간절함이 담아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감히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이 시간 더욱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OAP데이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 시각 1시 33분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한병차의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청결차. 청결차가 무슨 뜻일지.
0: 네.
1: 1번이 세차 한 차.
0: 2번이
1: 청소차입니다.
0: 네. 우리는 사실은 이 차를 이렇게는 부르진 않아요. 그냥 포괄적이에요. 사실은
1: 그쵸.
0: 길거리를 청소하는 차도 따로 있고, 뭐,
1: 네.
0: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차량도 따로 있고 한데, 그래도 통칭해서 조금 의미가 비슷한 의미로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그래도 길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여러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된다고요?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0: 네.
1: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입니다.
0: 예. 자, 이어서 찬양과 또 선물 소개까지 이어드릴게요.
1: 찬양사역자 이혁진 씨의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할게요.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0: 곰채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
1: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퀴즈 정답 맞히셔서 이런 선물 받으실 분은 누가 될까? 한평차의 퀴즈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1: 청결차의 정답은 2번 청소차입니다.
0: 그렇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딱 청소차라고 하기보다는 쓰레기 수거 차량.

0: 차량. 네. 그리고 길거리에 청소하는 차가 있기는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아마 지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결차. 우리는 청소차라고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오늘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 연락드리게 되죠.
1: 샵 1069번으로 링크가 있는 답장 보내드릴게요. 링크 클릭고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시면 선물을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꼭 주소, 성함, 연락처 남기셔야지만 선물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문자 온 거, 링크 온 거 외면치 마시고 잊지 마시고 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엘 지명현 목사님의 음성으로 나의 절의식기는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OFDA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0: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

0: 1분 찬송,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낮은 교회와 믿음의 기업 크로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함께했습니다.
1: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부극동 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1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장통합 여순노회는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여천제일교회에서 6.25 평화통일 기도대성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여순노회장 사랑제일교회 김채순 목사, 여순노회 남북한 선교통일위원장 여수살리는교회 임기환 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010-6644번에 0675-06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여순노회 남선교회연합회는 6월 6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에 진남실내체육관에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주제로 남선교회연합 친선체육대회를 엽니다. 배구와 족구, 여자 승부차기, 훌라후프 던지기 등의 종목으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010-5601번에 2037-203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서동리 교회는 6월 7일과 14일 주일 11시에 전도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새생명 축제를 개최합니다. 말씀과 주의 사랑이 넘치며 벚꽃길로 유명한 돌산의 서동리 교회의 이번 축제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부어지길 원하며 문의는 010-2367번에 3441-344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필그림 합창단은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합창단 창단 연주회를 여수시민회관에서 개최합니다. 지휘 김석철, 소프라노 조가운, 바리톤 윤상수, 오르간 박예은, 첼로 이예준, 피아노 김성진이 함께하는 이번 무대는 삶과 위로 그리고 평안을 노래하는 깊은 감동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952번에 5008번, 5008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남노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에 순천 천보교회에서 목회자 및 평신도 이단대책 예방세미나를 엽니다. 최근 주요 이단사이비의 동향과 대책이란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료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 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광명 중앙교회에서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 선교 합창단, 순천 장로 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 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 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북녘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월의 첫날 오후입니다. 투시 왔습니까? 진행자 서인철입니다. 새로운 달의 문을 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 새로운 시간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지난 5월을 돌아보면 기쁨도 있었고 또 아쉬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음이 지쳤던 순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주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 월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루를 선물해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감사하는 마음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위로와 사랑 그리고 믿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6월의 첫날 오후 너무 많은 걱정보다는 하나님께 오늘을 맡겨드리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또 평안이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의 6월 한 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오늘도 좋은 찬양과 따뜻한 이야기로 함께 이 2시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으로 이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조정훈의 목소리로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출발합니다.

0: 구룡님, 오늘 함께 문자 참여하고 계시고요. 앱을 통해서 남겨주셨네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이렇게 앱을 통해서 문자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선물 잘 받았다고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출석 체크도 함께 하시면서. 네,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끼시는 기업들, 또 그리고 우리 전남동부 극동방송, 취하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또 후원으로 섬겨주시는 믿음의 기업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907님께서도 오늘 또 문자 참여를 함께 하셨습니다. 칫솔 선물 받으셨다고, 너무 잘 받았다고, 너무 좋습니다 하시면서 또 문자 감사의 마음 전해 주셨네요. 6월에도 늘 반갑습니다. 또 집에서 일을 하시면서 듣고 계시다고 문자를 남겨주셨네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앱을 통해서는 이렇게 문자를 공짜로 무료로 남겨줄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앱을 선택하시고, 설치하시고, 전남동부 지사를 선택하시고, 2시와 습내과를 좀 찾아오는 과정이 좀 많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쓰시다 보면은 금방 익숙해지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서 집에서도 앱을 통해서 방송을 들으시고, 극동방송과 24시간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말씀과 찬양으로 가득한 우리 삶, 믿음의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시와 습내과 퀴즈 문제도 올려드리고 있고요. 이 퀴즈 문제 함께 또 풀어가면서 정답도 맞춰가고, 또 우리 일상의 삶, 또 함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찬양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퀴즈 문제 지금 바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곳은 어디였을까요? 떠나라고 말씀하신 곳. 예,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가야 할 곳이 아니라 떠나라고 하신 곳. 어디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네. 보기 드립니다. 1번 애굽, 2번 갈대아 우르, 3번 가나안, 4번 바벨론. 오늘 문제가 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우실 수 있어요. 문제를 잘 들으셔야만이 이 답을 맞추실 수가 있거든요. 이두 개의 단어가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어떤 단어신지는 아시겠죠?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퀴즈 문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곳은 어디였을까요? 이 말씀하신 곳이 어딜까요? 네, 가야 할 곳이 아니라 가라고 하셨던 곳입니다. 장소입니다. 네. 이 정도면 문제를 잘 이해해 주셨으리라 생각하면서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애굽, 2번 갈대아 우르, 3번 가나안, 4번 바벨론. 네, 오늘 좀 살짝 난이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1: 2시에 왔습니까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업들의 협찬 선물을 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마음은 맑게, 리본 브러쉬 칫솔 선물로 상쾌하게, 세원 정밀에서 보내드리는 한번 쓰면 다시 찾는 칫솔 세트를, 도심 속의 오아시스 광양시 광포로 56에 위치한 스파렉스 찜질방 이용권, 건강한 휴식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을, 생활 속의 기쁨을 주기 위해 협찬으로 함께하는 애터미에서 세탁세제와 물티슈 한 박스, 화장품 세트, 국물 다시마 팩을,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생각과 도전으로 아름다움 그 이상의 가치를 선사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2171님께서도 함께 정답으로 잘 맞추셨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는데 새싹으로 오셨고요. 처음 2시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문자로 함께 하고 계신데 정답으로 또 함께 문자 참여하고 계십니다.

오셨는데 그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5155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정답으로 또 참여해 주시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새싹으로 오시는 분들, 오늘 처음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 2시 왔습니까? 다른 시간대에 들으시다가 참여하신 적도 있겠지만 2시 왔습니까?에서 문자를 처음 남겨주시는 분들은 어느 지역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지도 함께 공유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답만 딱 남겨주면 좀 뭐라 할까요? 제가 더 궁금한 생각이 들거든요. 어디 살고 계시는 분이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살고 계시면서 또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고 그리고 또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신지 또 이야기한다면 듣고 싶은 찬양은 뭔지 이런 이야기들이죠. 평범한 우리 삶. 어떤 분은 저는 뭐 공주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구네 누구 뭐 어디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 누구 뭐 이런 다양한 직업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가정의 상황도 설명해 주시면서 글을 남겨주시더라고요. 아, 여수에 살고 계시군요. 우리 2171님. 네,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제가 너무 좋죠. 우리 2171님. 우리 2171님 여수에 사신다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는 비밀이고요. 샵 9750번으로 주소, 성함. 성함은 안 올려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유입니다. 주소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번호는 저희가 다 볼 수 있으니까요. 네,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171님. 네, 6401님께서도 여수에서 듣고 순천 살아요. 이렇게 여수에서 듣고 계시면서 순천에 사시는 분. 네, 아마도 출근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은 여수에 잠깐 들리신 경우일까라는 나름의 추측으로 또 이렇게 마음을 남겨봅니다만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6401님 또 함께 또 참여해 주고 계시네요. 우리 6401님께도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함께 하실 찬양 오늘 오프닝으로 하면서 제가 어떤 찬양을 올려드리면 좋을까 나름대로 고민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오프닝 하다가 말씀 구절이 한 구절 있었잖아요. 주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러면서 제가 매월마다 새롭다라는 멘트를 이어갔었는데 인자라는 단어가 생각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노인팅 3집에 수록된 곡이고요.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듣고 옵니다.

주의 인자 하심이, 아, 우리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눈을 뜨지만 이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아주 놀라운 선물인 줄 믿습니다. 6월 한 달, 우리가 한 달을 또 보내면서 아유 벌써 6월이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리가 발견해야 될 보석은 이 하루가 정말 소중한 것이고요.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라는 그 마음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07님께서는 또 말씀으로 또 이렇게 함께 올려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오늘 퀴즈 문제와 함께 또 올려주셨는데, 사실 정답이 이 말씀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자, 일단 말씀 올려주셨으니까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을까요? 이게 퀴즈 문제입니다. 보기 1번 애굽, 2번 갈대아 우르, 3번 가나안, 4번 바벨론. 조금 지명이, 단어는 틀리지만 조금 겹치는 곳이 있죠. 아시는 분은 아, 이게 지명이 겹치네 라고 충분히 맞추시는 분도, 과거에 이곳이면 이곳도 같이 포함된 지역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예. 아무튼 그렇지만 성경의 지명에서 이 말씀하실 때 어느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를 맞추는 거니까 보기 중에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찬양 이어가고 싶은데요. 앞선 들은 찬양에 이어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조은선의 음성으로, 이 찬양 제목만 봐도 이 찬양 같은데, 이 찬양으로 또 한번 함께 한 후에 또 추천해주신 찬양도 있고요. 또 문자 소개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도시왔습니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27분 20초를 지나고 있는데요. 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자하심을 아침이 아닌 오후에 왜 자꾸 아침 찬양을 하시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6월에 한 달을 내다볼 때 오늘 첫날은 아침인 줄 믿습니다. 새벽이죠.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첫날에 찬양한 줄 믿고요. 그렇게 고백한 줄 믿습니다. 아, 퀴즈 문제의 정답 잘 올려주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잘 올려주고 계세요. 아, 근데 이 와중에도 몇 분은 틀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뭐 틀리는 분들이 계셔야 저도 퀴즈 문제를 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네, 누군지는 말하긴 참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요. 말씀드리면 네, 멀쩡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아유, 그래도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문자 참여해 주셨는데, 아니면 이동 중에 또 올려주셨기 때문에 잘 문제를 못 들으셨을 확률이 더 클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와 문제를 잘 못 들으시면 답만 보고서는 맞히기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한 분이 잘못 올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네. 아, 그래서 문제 한 번만 더 올려드릴까요? 네, 오늘 문제 한 번만 더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곳은 어디였을까요? 이게 문제가 참 어렵죠. 떠나라고 하신 곳, 가야 할 곳이 아니라 떠나라고,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곳. 네, 이렇게 말씀드려야 정답을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곳은 어딜까요? 네, 보기 1번 애굽, 2번 갈대아 우르, 3번 가나안, 4번 바벨론. 아,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기 전에 지명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 지명을 답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번호 남겨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런 문제가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 어떤 분은 문제를 다시 한번 올려줄 수 있냐고 이렇게 방금 올려주셨는데 한 번만 더 올려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곳, 네, 가라라고 말씀하신 곳, 가야 할 곳이 아니라 가라고 말씀하신 곳. 네, 그 곳은 어디일까? 보기 1번 애굽, 2번 갈대아우르, 3번 가나안, 4번 바벨론. 네, 쉽게 문제를 낼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살짝 좀 어렵게 꽈야만 네, 또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잘 또 들으셨을 또 맞추실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편하게 틀리셔도 되고요. 편하게 문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6575님 문자 남겨주셨어요. 또 PD님 안녕하세요. 윤성 목사님의 또 윤성 전도사님이시죠. 윤성 전도사님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 찬양 마지막 곡으로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청해 주신 찬양이 한 곡 더 있죠. 우리 5155님께서도 신청을 해주셨어요. 순천에서 듣고 있습니다. 강바람이 순천 동천변에서 듣고 계십니다. 아, 강바람이 너무 시원함이 좋습니다. 주의 복음이 하루속히 온 천하에 울려 퍼지길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극동방송 응원해주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는 신청 찬양을 올려주셨어요. 강찬 목사님의 음성으로 그럼 지금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합니다.

네, 마지막 추천곡이 있기 때문에 좀 일찍이 멘트 들어갑니다. 오늘도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퀴즈 문제 정답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긴 문자

쉽지가 않으셨을 텐데 또 한 글자 한 글자 사랑을 담아서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퀴즈 문제의 정답은 갈대아 우루, 갈대아 우루가 되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3번을 올려주신 분들도 계신데요. 아, 가야 할 곳으로 네 가셨는데 잘하셨습니다. 마침내 순종하고 간 곳은 가나니까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가는 믿음의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실 때 반응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 오늘 이 말씀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곳 갈대아 우르라고 말씀해 주신 또 정답으로 함께 올려주신 분들 중에 제가 두 분 선물 보내드린다고 했죠. 아까 6401님과 그리고 2170님 네. 또 그리고 한 분 더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6575님께서도 오늘 긴 문자로 또 마지막 추천곡의 주인공이시기도 하시고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윤성 전도사님의 곡 신청해 주셨는데요.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 텐데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머지 함께 하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1772님께서도 너무 감사합니다. 또 신청 찬양도 함께 올려주시고 애청해 주시겠다는 그 마음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함께하는 은연교회 김왕교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함께하는 은연교회 김왕교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읽고 희망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십시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늘 지병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바람처럼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분은 지병으로 고통 가운데 살고 계셨지만 늘 예배를 사모하며 가능한 한 예배에 참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을까? 기적을 체험한다고 다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은 건 아니지요. 지금까지 경험을 봐서 병고침을 받아서 그랬을까요?

침을 받았다고 다 교회 나와 예수 믿은 것은 아닙니다. 고통 속에 있다고, 그러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기어이 예수님도 하나님 안 믿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분을 믿음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말은 희망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의지하는 믿음이 생겨서 기도도 하게 되고 꿈도 꾸게 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생기는 거지요. 바울 사도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희망, 왜 믿음의 사람은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를 한마디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만나고 보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꿈도 어떤 희망도 가질 수가 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신령하고 명망 있는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이 시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2장 26절입니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 예언가 가운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믿은 사람은 달랐습니다. 세월의 장애를 이겨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일호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늘 품고 살아가는 그에게 성령이 항상 임하여서 분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이기게 하였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 시몬은 죽지도 않았어요. 늙도록 이 말씀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다리는, 기도하는 분에게는 생명도 연장이 됩니다. 저는 우리 형제들 가운데 결혼을 맨 나중에 했습니다. 저희 동생들도 다 결혼했는데 저 혼자만 이렇게 결혼을 못하고 있으니까 저희 부친께서 내가 네 결혼을 한 거를 보고 죽어야 되겠다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네가 결혼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그 말씀, 어른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내가 나중에 결혼하고 12월 달에 결혼했는데 그 다음에 3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나의 결혼을 보기 위해서 생명도 연장시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고 소망 있고 희망을 가진 사람은 죽음마저도 비켜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은 고립의 고통도 이겨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 믿는 고립감은 강한 희망이 없으면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그런 정신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옳은 일인데 아무도 안 하면 나 혼자 하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말리시나 보다 하고 그만두면 되지. 누가 하나 나나 누가 도와주나 누가 안 도와주나 왜 우리가 이걸 두리번거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아무도 안 해도. 이제 우리는 시므온처럼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일호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한 희망이 아니고 억압받고 불쌍한 민족을 위한 희망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우리겐 몰트만은 기독교의 신앙을 희망의 신앙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도 세상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복하게 될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능력으로 행복해지고 좋은 세상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분노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욱이 두려움이나 절망은 완전히 사절입니다. 시험은 찾아오신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

0: 를 만나고 시몬은 민족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두고 있는 인생의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일을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게 계시더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세상은 매우 어지럽고 교회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유가 있지요. 모두는 아니겠지만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을 이용만 하고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용당하려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영생과 복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는 합평이신지라 둘로 막힌 담을 허시고 먼 데에 있는 자나 가까이에 있는 자나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이 땅의 이로를 기다리며 주 예수님 다시 찾아오시기를 기다리며 희망을 품고 기도하는 심원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그 평화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아멘.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함께하는 은연교회 김왕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3-4605 함께하는 은연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6월 첫날 월요일입니다. 주말에 제가 찬양을 반복해가지고 들은 곡이 있어요. 그저 엎드리는 것이란 찬양인데요. 내게 어려운 일들이 오면 이게 주님 뜻인가? 아니면 내 욕심, 내 고집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 한 번쯤 생각하게 되죠. 내가 붙들고 있는 일을 계속 견디고 참으면서 해야 될지, 아니면 이쯤에서 내가 이제 포기해야 될지도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부딪힌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을 모를 때가 많죠. 뾰족한 답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적인 머리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계속 들었던 찬양의 제목처럼 그저 엎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람에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맡기고 기도하자는 거죠. 내가 그냥 결정하는 것은 후회가 남을 수 있지만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후회가 없다. 이 찬양 가사의 고백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이 시작됐죠? 6월에도 결국에는 우리 총연출 하나님께 그저 엎드리고 나아가자고요. 이 곡으로 출발해 봅니다.

결코 후회가 없답니다. 네, 그저 엎드리는 것. 티즈윌 앨범에서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바짝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습니다.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날씨가 좀 덥죠? 점심에 잠깐 밥 먹고 나갔다가 조금 걷다가 들어왔습니다. 더워가지고, 예. 반팔 입을까? 긴팔 입을까? 아침에 고민했다가 이렇게 긴팔 입었는데, 반팔 입을 거라고 제가 돌아다녔어요, 점심에. 그래도 또 따뜻하다고 또 표현해주는 분도 있죠. 따뜻한 익산에서 따뜻한 새끼나를 듣고 계시는 4605번님, 고맙습니다. 어떻게, 6월을 맞고 계시는지, 여러분 궁금합니다.

어디서 이 방송을 또 듣고 계실지. 이게 보니까 그저 엎드리는 것. 아, 참 주말에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아, 그래. 막 이러면서 제가 들었는데요. 결국, 예. 뾰족한 답은 모르지만, 이건 맞는 말 같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저 엎드리는 거. 잘하고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시면서. 4835번님, 엎드리라. 그러면 사람은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리라. 제가 공책에 써놓고 늘 지키려는 생각이랍니다. 라고 이렇게. 그러네요. 아멘이네요. 8625번님, 아파트 단지 봉사 나와 있어요. 잠시 쉬고 있을 때, 극동방송 새끼라 청취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방학 끝내고 돌아오시길 기도한다고. 화성 마두에서 열일하면서 출첵하신 0490번님도 계시고, 2320번님 인천에서, 전남 광양에서 아들 방학 중에 있는데, 기도하고 계시는군요. 2483번님, 6월 첫날 날씨가 많이 덥다고 8845번님 서천에서 경기도 의정부에서 0688 평택 8411 양평 9507 이렇게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앱으로 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셔서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시고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문자로도 열려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이 오후 3시 시간대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신청곡 사연 보내주시고 혹시 어제 이 교회 방학을 끝내고 개학하신 분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그 좋은 소식을 좀 알려주세요. 지난주에 저하고 통화됐던 분들 아니면 예전에 통화가 됐지만 교회를 갔지만 내가 알려주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샵 1069번 아니면 극동방송 앱 메시지를 통해서 드디어 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니면 한달 전에 예배를 드렸어요.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서울 가산동에서 9950번님, 전주에서 1203번님, 엎드린다. 이 깊은 뜻을 새삼 배워본다고 1966번님도 또 서울에서 4337번님도 오셨습니다. 자, 그저 엎드리는 거. 그저 엎드리는 거. 막 기도죠, 기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기도. 자. 기도를 멈추지 마라로 시작되는 찬양이 있어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 때, 기도했을 때, 그저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역전시켜준다는 이 고백의 찬양,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시와 그림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역전을 위해서는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역전도 예, 세상적인 역전보다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역전이죠. 3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충북 청주에서 듣고 계십니다. 3931번님 그저 엎드리는 거 그래야 하는데 잘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고 반성해 봅니다. 저도 그런데요. 이 문제 해결은 엎드리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는 있는데 안 되죠.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아, 종이 한 장 차인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서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나가야 된다는 거 알고는 있는데 못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다기보다. 자, 혹시 못하고 있는 분 도와드리겠습니다. 새끼라에서 도와드릴게요. 혹시 지금 가야 되는데 하시면서 못 가고 계시는 분들, 그렇지만 이 방송을 듣고 있다. 샵 1069 학교 방학이 아니라 교회 방학인 그 방학 두 글자 아니면 몇 년 방학 이렇게 좀 문자로 아니면 앱 메시지로 전해주시면 못 가고 있는 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69번님도 청주에서 듣고 야 요즘 이제 청주가 충북 우리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청주 본부도 또 생겼고요. 충북 괴산에서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아침 예배 갔다가 아는 동생 김석희 고추밥 끝매러 도와주고 석희 전도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괴산에서도 듣고 계시고 아 오늘 뭐 충북만 듣나요? 충북 옥천에서 엎드려서 성경 필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수기 필사하는데요. 언제쯤 마칠 수 있을까요? 처음 듣는 찬양 그저 엎드려 기도드립니다 라고 5916번님도 오셨습니다. 충남 부여 외산면에서 긴팔 옷을 입고 지내고 있습니다. 거기는 서늘한 날씨인가 봐요. 예, 1278번님 이렇게 또 앱으로 듣고 계시고 광명에서 계란 행상 하면서 듣고 계십니다. 자, 샵 1069 우물정 1069 그 다음에 극동방송 앱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보낼 수 있고 내가 드디어 방학을 끝냈고 교회 갔다 하시는 분 한번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지금 내가 교회를 못 가고 있다 안 가고 있다 방학 중이다 그렇지만 이 방송 듣고 있다 하시는 분 방학 두 글자 아니면 뭐 5년 방학 10년 방학 중이다 라고 이렇게 몇 년 방학 이렇게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좋은 선물 드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청주에서

초등학교 6학년 아들과 함께 듣고 있어요. 2042번님 경기 용인에서도 6143번님 듣고 계십니다. 자, 우리 기도로 엎드리면서 우리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

자, 일산에서 듣고 계시는 우리 택시기사님이시죠? 5162번님. 할렐루야, 브레이크 타임에 중학교 앞에 전도하러 가십니다. 지금 삼은 대길교 행복한 축제 중이라고 하셨고요. 자, 또 일산 고향 563번님도 듣고 계시고, 저희 어머니께서 이번 주에 출석하셨다고. 아, 이 기쁜 소식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 올림픽.

0: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윤상은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발 다쳐가지고 3개월째 중 방학 중이시네요. 아이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방학이네요. 건강할 때는 방학이란 단어가 생소했는데 제가 그 방학을 하고 있어요. 빠른 회복을 통해 두 발로 걸어서 교회 출석과 함께 맡은 사명도 잘 감당할 날을 기다리며 새끼라 잘 듣고 계신다고 5987번님. 이번에 또 3개월째면 아유 오래됐네요. 얼른 낫고 씩씩하게 걷고 뛰고 그 소중한 다리도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겠네요. 인천에서 퇴근길에 교회 들러서 엎드려 기도하고 왔어요. 1760번님 듣고 계십니다. 경주 남편과 같이 듣고 있다고 우리 5086번님 오셨네요. 자, 보니까요, 지난번에 시어머니 요청한 분이 계시는데 시어머니를 교회 다니게 요청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 어머니께서 이번 주에 출석을 하셨다고 요청한 며느리가 문자를 주셨네요. 보내주신 선물도 감사히 잘 받았고 극동방송과 새끼라 방송을 통해서 영혼 살리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린다고 며느리가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시어머니 제가 지금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시어머니 한번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전화를 받으실 수 있으려나. 시어머니 우리 윤미화 어머님께 전화를 해볼게요.
1: 여보세요?
0: 네. 윤미화님 되시죠?
1: 네.
0: 예예. 예. 저 극동방송의 그 새끼라 김인수 PD예요.
1: 네.
0: 예예. 예. 어머니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1: 네, 좋아요.
0: 좋아요? 예. 어떻게 좀 조용한 곳에서 전화를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오늘 조금 목이 안 좋으신가?
1: 아니요.
0: 괜찮으세요?
1: 집구석이 원래 조용해요.
0: 아, 집구석이 원래 조용해요. 그래요? 어머니, 그 네. 우리 며느리 이혜경 씨가 네. 저 방송하는데 어머니가 드디어 교회 출석하셨다고 이렇게 기뻐가지고 문자를 줬어요.
1: 아, 저는 이혜경 씨가 추천해갖고 예.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해서 기도 받은 사람인데요.
0: 그래요?
1: 잠깐만요.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0: 제가 지금 전화를 잘못했나?

0: 시어머니는 공동방송에 출연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1: 이혜경님하고 지금 아시는 거죠?
0: 아, 네.
1: 아시는 관계인데, 아, 저는 지금 윤미화님께서 시어머님인 줄 알았는데, 예, 그게 아니고 시어머님도 따로 있고,
0: 아, 네네네.
1: 윤미화님이 또 이혜경님이 전도 요청한 분 맞죠?
0: 아유, 그래서
1: 예.
0: 교회 다녀오고 목사님이 또 방송으로 기도해주고
1: 예,
0: 이게 얼마나
1: 그렇죠, 그렇죠.
0: 어렵는지 몰라요.
1: 아, 이혜경님이 그러고 보니까 시어머니도 전도 요청했고, 우리 윤미화님도 요청을 했군요.
0: 아, 예. 그래서 저는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1: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까? 아유, 다행이네요. 언제부터 다니셨죠? 저희가 우리 윤미화님이 올해 1월에 지금 통화가 된 걸로 나와 있는데.
0: 네. 아,
1: 예.
0: 12월 25일 날인가 24일 날, 교회 좀 나와보실래요, 언니?
1: 예.
0: 그래서,
1: 예.
0: 이제, 사람 많은데 조심스럽게
1: 예.
0: 마스크 쓰고 가고요. 이제, 구역예배 본 지는 한두달 정도
1: 구역
0: 됐고,
1: 예배도 드리고 계시고.
0: 네, 그래서 교회 갔더니, 우리 구역 식구들이
1: 네.
0: 그 교회에서 가장 탑이래요.
1: 가장 탑이래요. 우리 윤미화 씨가.
0: 결속력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1: 네네.
0: 얼마나 많은 힘이 되고 용기가 됐는지 몰라.
1: 아,
0: 그래서
1: 그렇구나.
0: 어제가
1: 예.
0: 두 번째로 교회 갔는데, 저는 교회 갈 때마다 저번에도 진짜 울어가지고, 아, 요번에는 뭘 숙제가 없겠지 했는데,
1: 네.
0: 요번에는 또 다른 게 마음속에서 터져가지고,
1: 네.
0: 그걸 좀확 울고 나니까, 그 부분이, 아, 내가 이것도 또 내려놓게 된 거구나. 감사하게 느껴요.
1: 우리 윤미아님께서 그 당시 무교라고 했어요. 무교. 교회를 이번에 두 번째 나가봤다고요?
0: 네네네.
1: 두 번째.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한번 나가보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신 거죠.
0: 어릴 때도 교회 근처도 안 갔어요.
1: 근처도 안 갔어요. 이번에 이제 제대로 시작하셨는데, 그러니까 올해 초에 시작한 거 맞죠? 교회 다니게 된 거.
0: 네네네.
1: 지금도 잘 다니고 계시고.
0: 아, 네, 그래서,
1: 예.
0: 아, 제가, 그냥, 나이 들으면서,
1: 네.
0: 사람들이 뭐를, 이렇게, 뭐, 인사만 한번 해줘도,
1: 네.
0: 인사는 없다, 그게 아니라,
1: 예.
0: 아, 저분 인사도, 참 감사한 거구나.
1: 예.
0: 그냥,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1: 예.
0: 감사합니다. 하다가,
1: 예.
0: 오늘
1: 알겠습니다.
0: 순간에,
1: 예.
0: 그게 아멘으로 바뀌었어요.
1: 아이고, 그렇구나. 우리 윤미아님이 지금 청주에 계시는 거 맞죠? 청주에 계시고, 가시게 된 교회가 청남교회. 맞나요? 지금 전도 요청한 이혜경님이 다니는 교회 맞아요?
0: 네.
1: 같은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구나. 야, 정말 잘 됐네요. 정말 잘 됐어요.
0: 그래서 저는, 원래가,
1: 네.
0: 저기, 인생도, 남매로 커서 가족이 없어요.
1: 예.
0: 그리고 저는, 원래가, 친정 식구가 속생하는 사람만 있어서, 엄마가 너안 태어났으면 어떻게 보냈니 해서 이쪽을 창피하게 여기던 사람이었는데,
1: 네.
0: 그 가족을, 이제 내가 책임져야지 책임감은 강했어요. 근데 그거를 행복으로 바꿨어요.
1: 네.
0: 아, 하느님이 이렇게 정신없는 집에 나를 선물로 보냈구나.
1: 네.
0: 이제 이 집안을 나한테 정리하라고 보냈구나. 아,
1: 네.
0: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해서
1: 네.
0: 이혜경이랑은,
1: 네.
0: 걔가 또 안가진 복이 있고 가진 복이 이렇게 둘이 비교하면서,
1: 네.
0: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1: 네.
0: 평생 자매로 가자 해서,
1: 그래요. 잘 됐네요.
0: 아,
1: 우리,
0: 나 역시.
1: 예. 자, 우리 윤미아님, 우리 이제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이혜경님께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하나님을 알게 돼서 또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돼서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저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0: 사랑해,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도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0: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미환님,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된 거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번에 선물 받으셨잖아요.
1: 지난번에 선물 받으셨는데
0: 이번에는 교회를 가게 된 거에 추가적으로 꽃바구니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회 잘 다니시면서 좋은 소식 꼭 들려주십시오.
1: 그리고 잠깐만요.
0: 예예.
1: 저 아는 언니가
0: 예.
1: 아른 지 10년 됐거든요.
0: 예.
1: 그래서 언니, 나는 늙어서 주님을 모셔 옆에 둬야지 내가 늙는 게 안 무서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교회 갈까 그랬더니 그 샘마는 언니가 절에 다니다가
0: 네네.
1: 절에 40만 원 주고 돈 달았던 언니가 나도 그 언니 혼자 있거든요.
0: 네네.
1: 근데 나도 혼자 노는 게 무서워. 나도 교회 다니까 그래서 요새 교회 알아보고 있어.
0: 아 그래요? 오 네. 교회. 그러면은 교회를 소개시켜드릴 수 있도록 제가 그분 네. 이따가 방송 끝나고 나서 저가 한번 통화를 해볼게요.
1: 네네.
0: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예. 계속 좋은 소식 들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0: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U턴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흥은 비가 올것 같다고 하네요. 흐린 날씨. 1816번님, 또 화성 송산에서도 5932번님 듣고 계시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그 며느리가 요청한 분이 두 분이 계셨군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그 전에 이미 전도 요청했던 우리 윤미화님과 제가 전화 연결됐는데, 아무튼 지금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어제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됐다는 시어머니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지금 확인했거든요. 이번에는 진짜 시어머니에게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어제 처음으로 교회를 가셨다고 하는데,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극동방송의
1: 네.
0: 김인수 PD입니다.
1: 네네.
0: 지금 옆에 라디오가 켜져 있죠? 집이세요?
1: 네, 지금 껐어요.
0: 예, 이제
1: 네.
0: 끄셔도 되고요. 지금 집에서 계시는군요.
1: 네.
0: 며느리가 문자를
1: 네네.
0: 줬어요. 어제,
1: 네.
0: 교회 가셨다고?
1: 예, 갔다 왔습니다.
0: 예. 너무 잘하셨어요,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1: 고맙습니다.
0: 예, 선물도 잘 받았다고 하시네요.
1: 예,
0: 맞아요?
1: 잘 봐주세요.
0: 아이고, 그렇구나. 며느리 다니는 교회로 갔어요? 며느리가?
1: 네.
0: 그럼 청남교회?
1: 성남교회.
0: 청남교회, 그쵸? 청주에 있는.
1: 네네.
0: 오래간만에 가신 거죠?
1: 오래간만에 갔어요.
0: 오래간만에 갔죠. 어떠셨어요?
1: 네.
0: 이렇게 오래간만에 어제 교회 가보니까요?
1: 좋았어요.
0: 좋았어요. 어떤 게 좋았어요?
1: 그냥 찬양이 좋았어요.
0: 찬양이 좋았어요. 그래서 어머님,
1: 네.
0: 지난 우리 수요일 날 통화했잖아요?
1: 네네.
0: 이렇게 약속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하네요.
1: 아, 제가
0: 며느리도
1: 약속
0: 많이
1: 지키는
0: 좋아하겠는데요? 며느리도?
1: 네, 며느리 아들 다 좋아해.
0: 며느리 아들 다. 그때
1: 네.
0: 며느리가 엄마 하면서 막 이렇게 울먹이면서 통화했었잖아요. 그쵸?
1: 네.
0: 그러니까, 아이고, 참, 아들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진짜 많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1: 진짜
0: 우리요. 응.
1: 가족 좋겠어요.
0: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쭉 다니시면서,
1: 네네.
0: 쭉 다니시면서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더 자세히 좀 알게 되셨으면 좋겠고, 교회에
1: 네.
0: 이렇게 기회 되시면 등록까지 하셔서 교회에서 아마 새신자에게 뭐 이렇게 교육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1: 네네.
0: 그런 것도 받으시면 좋고.
1: 그건 한 7년 전에 받은 것
0: 아, 받았어요. 예.
1: 같아요. 네.
0: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가서 이제 또 이렇게 나이 비슷한 분들, 어머님들하고 이렇게 좀 친해지시기도 하고, 하나님도 잘더 알게 되고, 그렇게
1: 네.
0: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노력하겠습니다.
0: 네. 어머님, 저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또 선물을
1: 네.
0: 또 드려요. 축하의 선물.
1: 아우, 이제 다른 곳만 해도 가분한데요.
0: 가게 되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딱
1: 네.
0: 꽃바구니 선물을 줘요.
1: 아우, 네.
0: 꽃바구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축 계약 이렇게 써 있어요. 축 계약.
1: 아.
0: 방학을 끝내서 축하드립니다.
1: 네.
0: 계약해서 이제 교회를 다시 오게 돼서 축하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1: 네, 갑자기.
0: 예. 그럼
1: 네.
0: 꽃바구니를 우리 어머니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1: 네.
0: 그리고 어머니 그
1: 네.
0: 좋았고 감사한 마음도 드시죠?
1: 네.
0: 저랑 감사 고백 기도 짧게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사랑해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를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에

0: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1: 고백합니다.
0: 고백합니다.
1: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유, 어머님, 제가 지난주에 통화할 때 어머니 네. 좀 몸이 안 좋으시다고 자꾸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나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빨리 가실 줄은 몰랐는데
0: 며느리가 옷을 사다 머리맡에 놓고
1: 예
0: 입고 가라고.
1: 아이고 진짜 좋은 며느리 두셨네. 그때도 제가 느꼈지만은 며느리가 옷까지 사가지고 이렇게 딱 준비해놨군요. 교회 네. 교회 가실 때 입으시라고.
0: 그거 쳐다볼 때마다 가야지. 이렇게 컨디션 조절해서 가야지. 그래.
1: 가셨어요.
0: 스스로 다짐을 했어요.
1: 예. 지금 아마 며느리가 아까 제가 잠깐 전화했더니 운전 중이어서 짧게 얘기하고 끊었는데 지금 듣고 있어요. 보니까. 며느리도 너무 흐뭇하게 감사하게 듣고 있겠네요. 예. 우리 어머님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 더 건강하실 겁니다. 이게 마음 결단하셨으니까 건강한 몸으로 이제 교회 왔다 갔다 잘 하시고 하나님 뜨겁게 만나시고 어머님 그 몇 번 그래도 교회를 나가보시고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예전에요.
0: 네.
1: 어머님이 기억하시는 그 어머님이 좋아했던 그 찬양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0: 네.
1: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이게 아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왠지 그거 같은데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이거 맞나요?
0: 예.
1: 맞죠? 어떻게 이 찬양 아시고 어떻게 이를 좋아하시게 되셨어요?
0: 예, 찬양은 가끔 잘 들어요. 유튜브에서.
1: 그래 유튜브에서? 근데 이 찬양은 특히 왜 좋아하세요?
0: 마음에 와서 많이 봐요.
1: 마음에 와 닿아가지고
0: 네.
1: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를 지키시는 자.
0: 네.
1: 그렇죠?
0: 네.
1: 시편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1편.
0: 네.
1: 그리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고 들어보셨죠, 어머님?
0: 네.
1: 이 말씀을 토대로 한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요.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지키시고 어머니를 보호하시고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0: 그러니까
1: 어머니 건강하게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시고 하나님과 더 뜨겁게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0: 네.
1: 네. 오늘 기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0: 네, 고맙습니다.
1: 이 찬양 나눌게요. 네.
0: 네.

자, 6월 시작했는데요. 6월 한 달도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눈을 들어서 산을 보면서 나의 도움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저 엎드려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1760번님 당신은 소중한 사람 신청곡 보내면서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내일은 보물 퀴즈예요.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1분 찬송 순천 명성 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중화요리 차이용에서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안전과 품질로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기업 삼마건설에서 보내드립니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순천 예찬교회 이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별명은 참 많습니다. 그 별명만 봐도 금방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별명 가운데 대표적인 별명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또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 이런 별명만 봐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성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우리의 별명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하는 말은 바로 고린도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과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것이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교회 성도들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하신 대로 우리 옛날에

예, 그리 모두는 우리 편지에 대한 항소가 있습니다. 또 편지에 대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예, 전에 우리가 통신수단이 없을 때 유일한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유일한 수단이 편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지를 쓰는 사람도 정성을 다하여 쓰고 또 다시 쓰고 또 다시 쓰고 그 편지를 받은 사람도 그것을 간직해 두고 또 꺼내서 읽으면서 울고 웃고 감동받는 그런 편지에 우리는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 1절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을 하면서 편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는 예,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을 하는 추천서가 하나의 전통이었고 전례였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추천하는 것을 우리는 자천이라고 말하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소개서와 같은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이 그를 추천해주는 타천.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으로부터 혹은 또 신뢰받는 기관으로부터 추천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당시 로마교회에도 다른 사도들 또 다른 선생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 어떤 이런 추천서를 스스로 쓰면서 또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와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 추천서를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 그들의 공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봐라, 사도 바울에게는 추천서가 없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없다고 하는 그런 비난이 있었던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희에게 다시 자천하거나 또 어떤 사람에게 추천서를 써서 붙이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이 나의 추천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나의 우리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곧 내가 사도됨의 증명이고 나의 추천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도 바울이 쓴이 추천서는 세상 사람들이 쓴 것처럼 이제 종이에다가 먹으러 쓴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내가 쓴 추천서는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마음판에다가 쓴 추천서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사도됨의 이제 증명서고 여러분의 삶이 내가 사도됨의 추천서요 바로 천거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누구든지 이대한 그리스도인을 만난 다음에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나서야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읽도록 만드는 그리스도의 편지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볼수 있도록 만드는 그리스도의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볼수 있도록 똑똑히 쓰여진 편지, 순수하게 쓰여진 복음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편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하나님의 본체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지요. 이제 빌립이라고는 제자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편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편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장차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드러내는 너희들을 통해서 나를 볼수 있는 그런 편지의 삶을,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글한 페이지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열두 제자의 마음판에다가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지요. 그것이 바로 마음에 새겨진 편지, 그들의 심령 속에 새겨진

0: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편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하는 말은 바울과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건데, 너희는 움직이는 편지이고 너희는 인격적인 편지다. 편지가 곧그 사람을 대신한 것처럼 이제 너희는 우리를 대신하는 편지라 그렇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학생은 스승의 편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편지입니다. 성도는 또 목회자의 편지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맡은 늙은 종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제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맡은 늙은 종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맡은 늙은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며느리 리브가를 구해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들은 이제 시어머니가 누군지, 시아버지가 누군지, 남편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의 맡은 종을 보고 이제 리브가를 보낼 수 있었던 것처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맡은 종이 아브라함의 편지였고 아브라함의 얼굴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편지가 되고 추천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읽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동시에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담임 목사의 편지이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서로서로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를 보고 읽는 사람들의 마음판에 또 다른 편지가 쓰여지게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리함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편지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편지를 쓰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하는 이 마음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편지로 합당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순천 예찬교회 이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23-7573번, 061-723-7573번, 순천 예찬교회로 전화주시거나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에스겔 19장.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

앉으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말합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에스겔 19장입니다. 유다 왕들의 죽음을 노래하는 애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근본적인 죄악을 애가의 형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층부와 지도자들의 죄를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 여호아하스 왕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간 사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9절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실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파멸이 아닌 평온에 대한 헛된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장에는 상징법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2절, 3절, 5절, 6절입니다. 다윗 왕가를 암사자에 비유합니다. 왕들은 젊은 사자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 동일한 방식으로 다윗 왕가를 포도나무에 비유합니다. 왕들을 가지에 빗대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본장은 만가 형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심판을 효과적으로 부각시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4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아멘. 여호아스의 마침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 단락에서는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왕들의 행적과 죄를 지적함으로써 구체성을 더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1절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애가를 지어서 부르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슬픔을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2절에서 4절 젊은 사자의 결국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1절 방백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70인역에서는 단수로 표현하고 여러 학자들이 유다왕 시드기야 한 사람에 대한 애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소라 사본에서는 복수로 표현합니다. 왕들 중 몇 사람을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역사적 사건으로 본 단락의 내용에 대한 배경은 여호아스의 시대를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애굽과 그 동맹국들이 여호아하스의 침략 전쟁을 보고 그를 잡으려고 함정을 놓는 것을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바로누구에 의해서 요아스가 사로잡혀간 사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의미로 본다면 이와 같은 요아스의 행동은 이스라엘을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였는가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에 민감해야만 했습니다. 왕의 통치 원리는 세상의 방식이나 동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7장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여자를 많이 두어서도 되지 않고 은금을 많이 쌓아서도 되지 않고 말을 많이 두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율법의 등사본을 옆에 두고 읽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통치 방식은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왕이 된 사람.

사람들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흔히 우리는 목사님들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침에 따라서 그들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지구의 우주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식물 움키기, 즉 세상적인 동기를 갖고 이스라엘을 지도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요아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5절에서 9절. 요아스의 패망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압달락에 이어서 여호야긴에 대한 부정적인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유다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기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7절. 여호야김 왕의 전성기를 비유적으로 기르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여호야김 왕의 비참한 종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백성들을 포악하게 다스리는 왕은 비참한 운명에 처해질 것임을 강조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본달락은 여호야김 시대를 반영하는 애가입니다. 순서적으로 본다면 여호야김의 치적을 언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호야김의 상황이 더 절박한 상황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여호야김 왕을 언급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첫째, 여호야김의 범죄로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의 잔인함으로 극에 달하여 7절 성을 훼파하고 땅을 황무하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충동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태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 여호야킨의 결국은 석 달을 치리하는 동안 악을 행하였으므로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전이 이방인에 의해 훼파되는 비극을 목격했습니다. 다른 포로들과 함께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에 의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배신하며 자기의 악한 고집대로 행한 자들은 허무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10절에서 14절.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혀가는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종말에 대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애가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근본적 관계를 상기하게 만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유다의 패망을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전까지의 내용은 애가의 배경을 역사적인 사건의 바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달락에서는 이스라엘의 포로에 대한 신학적 의미에 대해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네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가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아멘. 이스라엘의 전성기였던 초기의 역사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심판을 받아 초라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범죄한 백성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달락은 포도나무의 가지가 꺾인 상황을 노래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비극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그리고 있는 언급은 15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사상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이 다윗도 이

0: 인간적인 한계와 실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왕들은 더욱 많은 결함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인도하는 진정한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는 근본적으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흠이 없고 정의로운 통치자를 내려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인간 왕의 연약함과 사악함은 완전한 메시아의 통치를 기대하는 소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에가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의 특별한 위치와 특권을 상실하였을 때 슬픔을 맛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공동체를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착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다 두고 읽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인도하는 지도자, 위정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회자 등등 교회 학교 교사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착념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정해놓고 읽어야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읽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성도들의 삶의 중심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중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풍력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우리는 진리를 펼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계시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면서도 동시에 은혜로 이끌어 회복시키십니다. 이처럼 성경을 여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삶 가운데 여는 것입니다. 오늘 첫 곡, 아이노스 창단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그리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테너 이다윗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연애 시절 사랑하는 사람이 써준 편지는 일회성이 아니라 몇 번을 꺼내어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 사람이 써준 편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 하고픈 말이 많아서 66권의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많은 편지를 보내셨지만 우리가 그 편지를 읽지 않고 묻어둔다면 편지를 보낸 분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마음을 표현했지만 알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래서 편지를 보낸 분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찬양, 국립합창단의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한웅재의 찬양과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하은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구약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신약을 통해 오신 메시아를 성취해 나아가십니다. 우리에게 그토록 전하고 싶어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을 알지만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믿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성경 속에서 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아침해가 뜨고 저녁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중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6월입니다. 지나온 시간

0: 때마다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인사드립니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는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과 이웃, 교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자라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지치고 힘드신 시간은 없으셨나요? 힘들다, 지친다 말보다 함께하자, 너라서 참 고맙다 말로 표현해보세요. 나의 한마디가 자녀와 가족, 그리고 곁에 있는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6월 말씀 안에서 자녀를 축복하며 평화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한사랑교회 장정아 사모님이 낭독합니다.
1: 고린도후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

0: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이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1: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여수 서문화교회 문정태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할렐루야. 여수 서문화교회 문정태 목사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온갖 세상의 풍조와 더불어 살아오다가 날마다 날마다 울고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여수 서문화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남 동부 극동 방송에서 말씀의 처방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사업을 할 때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런 고백적인 시를 매일매일 읊조이게 됩니다. 내가 사업을 계속했다면 좋은 자동차에 고급 아파트에서 먹고 싶은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는 지금 초가집에 살고 연식이 오래된 덜덜한 차를 타고 식은 밥에 물을 말아먹는다고 해도 지금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만유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눠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이라네. 네, 맞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지금 얼마나 이 세상 삶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까? 곧 겨울이 오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머지않아 풀처럼 꽃처럼 나무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했던 자녀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억해 줄 것 같습니까? 이뻐 죽을 것 같은 손자 손녀들이 당신을 얼마나 기억해 줄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만이 영원합니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당신이 타고 있는 고급차도 당신의 저금 통장도 이제 50년 후에는 다른 사람 것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청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천년 만년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많이 배운 사람도 죽고 못 배운 사람도 죽고 의사도 죽고 환자도 죽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왜냐? 대신 내 죄값을 져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가게에서 외상을 졌으면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외상값을 다시 갚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외상값을 대신 갚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 죄 용서함을 받은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저는 직업이 목사라 장례식을 많이 집례합니다. 특별히 화장장에서 마지막 예배를 할 때 먼저 부모를 떠나보내고 자식을 먼저 보내기도 하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천도가 넘는 화장장 안에 같이 들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함께 들어가서 여러분을 안고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꼭 끼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이 좋다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세했거든요, 솔직히. 국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국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북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1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장통합 여순노회는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여천제일교회에서 6.25 평화통일 기도대성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여순노회장 사랑제일교회 김채순 목사, 여순노회 남북한 선교통일위원장 여수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010-6644번에 0675-06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여순노회 남선교회연합회는 6월 6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에 진남실내체육관에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주제로 남선교회연합 친선체육대회를 엽니다. 배구와 족구, 여자 승부차기, 훌라후프 던지기 등의 종목으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010-5601번에 2037-203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서동리 교회는 6월 7일과 14일 주일 11시에 전도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새생명 축제를 개최합니다. 말씀과 주의 사랑이 넘치며 벚꽃길로 유명한 돌산의 서동리 교회의 이번 축제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부어지길 원하며 문의는 010-2367번에 3441-344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여수 필그림 합창단은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합창단 창단 연주회를 여수시민회관에서 개최합니다. 지휘 김석철, 소프라노 조가운, 바리톤 윤상수, 오르간 박예은, 첼로 이예준, 피아노 김성진이 함께하는 이번 무대는 삶과 위로 그리고 평안을 노래하는 깊은 감동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952번에 5008번, 5008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장통합 순천남로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에 순천 천보교회에서 목회자 및 평신도 이단대책 예방세미나를 엽니다. 최근 주요 이단사이비의 동향과 대책이란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대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료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 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광영 중앙교회에서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 선교 합창단, 순천 장로 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찬송 선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에서 함께합니다.

0: 짧은 찬송 선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가 함께했습니다.
1: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늘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선교중앙교회 안드레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기도문 다섯 번째 간구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

0: 드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동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고 생활이 풍족해지면 사람도 더 행복해지고 세상도 더 아름답게 빛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실제로 인류는 끊임없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무던히 노력해 왔습니다. 과학은 발전했고 의학도 눈부시게 성장했고 산업과 기술은 과거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풍요로운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풍요로워졌지만 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생활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정보가 넘쳐나는데도 거짓과 속임수는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시기와 질투, 또 미움과 분노, 탐욕과 교만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왜 그러할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는 나의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죄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피로도 돌보시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배가 부르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 좋아졌다고 욕심과 교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강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상태를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네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먼저 보아라.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를 보아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죄로 보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를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입니다. 병을 인정해야 치료를 받을 수가 있듯이 죄를 인정해야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른 사람의 죄보다 먼저 내 자신의 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남을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티끌만한 죄가 있는데 내 눈에는 대들보 같은 죄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뭐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볼 때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05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강구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는 다섯째 강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담대히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의 다섯째 강구를

통해서 죄를 직시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용서를 바라보게 하시며 용서받는 자답게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날마다 용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는 이미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 구원받는 사람에게 더 이상 죄의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굳이 이 기도를 알 필요도 없고 제자들 역시 그 기도를 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 역시 그 기도를 가르쳐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도들에게 날마다 죄 용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성도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상태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영화의 단계가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나무의 못을 꽝 하고 박았고 다시 뽑으면은 못은 뽑혀지지만은 그것에 구멍이 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에 있는 그런 죄의 못 자국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죄는 제거를 했지만 그 흔적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메꿀 수 있듯이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구멍난 마음, 상처난 마음을 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하는 죄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새 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죄라는 것은 세상의 법을 만약에 중심으로 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신호위반하고 또 횡단보도 그냥 막 건너고 또 다른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이 죄는 그러한 죄가 아닙니다. 먼저는 입술의 죄가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말, 상처 주는 말, 험담과 비난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마음의 죄도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 분노와 원망, 교만과 탐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행동의 죄도 있습니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죄. 그런데 문제는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죄를 지으면은 우리의 양심이, 신앙이 괴롭습니다. 내가 꼭 정말 지옥 갈 것 같고 구원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한 주 교회에 빠졌을 때는 정말 죄책감 느끼집니다. 근데 두 주, 세 주, 네 주, 한 달 이렇게 빠지다 보면 이게 무뎌집니다. 그리고 미안해서 교회를 못 온다고 얘기합니다. 미안하면 교회에 와야죠. 하나님 앞에 죄송하면 교회에 와야죠. 회개해야죠. 이렇게 반복되니까 이게 익숙해지고 무뎌지고 신앙의 양심이 굳어버리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이것은 마치 몸에 병이 생겨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위험한 것처럼 영혼도 죄를 아프게 여기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먼저 우리의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게 하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라.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라. 회개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라.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는요, 다른 사람의 죄보다 자신의 죄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춥니다. 자신의 죄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죄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았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과

죄를 용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를 씻을 능력이 없습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쿠데타입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선행을 해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선행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극락 왕생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으로 환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선행은 죄를 상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흘러야 할 피를 대신 흘리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수님을 가르쳐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눈감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조건도 없었고요. 공로도 없었고요. 자격도 없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를 다시 세워서 교회의 지도자로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이것은 단순히 죄를 덮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죄를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을 얻어야 됩니다. 내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해야 합니다. 용서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하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받은 성도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용서는 과목으로 따지자면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점수를 매기는 것도 아닙니다. A뿔, B, C, D, F 이것이 아닙니다. 패스입니다. 무조건 이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복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을 옛날에 무협지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무협지에 보면은 항상 주인공은 연약합니다. 집안의 원수를 찾아다닙니다. 근데 힘도 없고 연약하니까 무림의 고수를 만나서 열심히 배웁니다. 훈련 받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를 죽인 원수, 우리 가문의 원수를 찾아가서 확 하고 죽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죽죠. 그러면은 나중에 그 대나무 잎이 살랑살랑 흔들리면서 뒷모습만 다 보면서 끝이 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생각하는 것이, 아, 그 원수를 용서했으면 어땠을까? 원수를 용서했으면은 내가 지금 꿈꾸었던 것,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나의 삶의 목표가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를 죽인 원수, 가문의 원수를 죽이는 것이 목표였다면 그 목표가 이루었을 때는 그 사람은 삶의 의미를 상실해버립니다. 하지만 용서했다면 또 다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도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생각나면 다 용서했다고 하지만 부하가 치밀릅니다. 하고 다시 나쁜 생각이 듭니다. 또 배신은 쉽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잠들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억울한 일은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으리. 그래서 우리

는 용서보다 복수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 역사 속에 손양원 목사님의 놀라운 용서도 있습니다. 두 아들을 죽일 청년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니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용서를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이 참 좋으면, 우리의 내 감정이 지금 좋으면 용서가 가능하고 감정이 안 좋으면 용서가 안 되는 것.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결단입니다. 상대방의 죄를 정당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것입니다. 조건을 매달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복수할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께 판단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는 영적 자유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상대방을 묶어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자꾸 끌려다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이 과거에 묶여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면 가장 먼저 자유를 얻는 사람은 바로 용서한 그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인간을 용서하는 것이 뭐가 불가능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가십시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용서와 화해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의 다섯째 강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중요한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던,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던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요, 말로써도 죄를 짓고요, 행동으로써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일상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삼시세끼 밥을 먹듯이, 목마르면 물을 마시듯이, 우리가 숨을 쉬듯이 자연스럽게 회개는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값없이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행으로도 안 되고요, 노력으로도 안 되고요, 공로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서 당신의 죄를 사하노라라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사하게 해달라고 부탁의 기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감히 여러분들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케 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주님께서 받으셨고, 우리가 흘러야 할 피를 주님께서 대신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나의 노력과 나의 의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선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 자가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이고 앞으로 더 큰 상급을 받게 될 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용서는 복음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0: 근데 그 용서가, 그리고 복음을 받았지만 그 용서가 안 된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것은 거짓입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요만큼이라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쉽지 않죠. 상처는 깊고 배신은 아프고 억울함은 오래 남습니다. 내 원수를 정말 어떻게 하지 않고서는 내가 잠 못 이룰 수, 잠을 못 자겠다라고 할 정도로 분에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받은 용서가 내가 받은 상처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용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 걷는 것입니다. 용서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만큼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으로 이끄는 길, 그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지름길도 없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믿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기도문을 정말 수없이 수천, 수만 번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 다섯 번째 간구는 단순히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고 십자가의 자리로 부르고 용서의 자리로 부르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겸손히 회개해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 즉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죄를 깨닫는 은혜가, 죄의 사함의 은혜가, 또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여수선교중앙교회 안드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1-9191 여수선교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기술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드림테크에서 보내드립니다.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6월 1일 월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올해 여름은 예년과 다를 거라고 하죠. 무척 더울 거라고 하는데요. 지난 주말에 벌써 강릉에는 열대야가 있었다고 합니다. 올 여름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신에 화상을 입고 이 희망의 끈이라고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던 이지선 교수를 혹시 아시나요? 이지선 이화여대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림자가 생기는 이치는 간단합니다. 빛을 등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빛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겐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떠세요? 정말 그렇죠? 이 빛을 등지고 있으면 고통의 그림자, 절망의 그림자, 불행의 그림자는 항상 내 눈에 들어오게 마련이죠. 빛을 향할 때, 빛을 향해 나아갈 때만이 그림자가 보이질 않는데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 6월 1일, 새로운 달의 첫날이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들의 삶의 하루하루가 빛을 바라보며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새로운 달 6월이 그렇게 빛나기를 소망해봅니다.

0: 워십 클래식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그의 빛 안에 살면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은 여러 감각 중에서도 시각의 80%를 의존한다고 하네요. 그만큼 시각 정보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참 많죠. 새로운 달 6월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6월이 새로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삶의 새로움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믿음으로 시선을 맞추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이 6월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6월 1일 월요일인데요. 매주 월요일은 찬양 속으로 은혜 속으로 박소훈 교수님과 함께 하는데요. 잠시 후에 교수님 모실게요. 먼저 준비한 선물 또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속 92.9MHz, 전남 동부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는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그리고 이 시간에 소개됐으면 하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는데요. 여수 함해 등대 옆에 위치한 지뜨 펜션에서 제공하는 주중 2인 1박 숙박권,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담터에서 차 선물 세트를, 특별한 여수 여행의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에서 제공하는 크루즈 승선권, 도서출판 토기장에서 드리는 신간 신앙서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교하는 감자탕 맛집, 진통 뼈사랑에서 3인 감자탕 식사권, 여수를 대표하는 로컬 브랜드, 여수 원조 딸기 모찌 선옥씨에서 딸기 모찌를 선물로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충만한 저녁 되세요.
0: 선물이 더 있는데요. 찬양이 함께하는 카페 여수 소다만 카페에서 커피와 수제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찬양 속으로 은혜 속으로 시간인데요. 오늘도 박소훈 교수님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2: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2: 네. 네.
0: 와, 벌써 6월 1일입니다.
2: 아, 그러니까요.
0: 네, 교수님. 와. 지금 뭐 2026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2: 벌써 한 해 반이네요. 네.
0: 한 해 반입니다, 진짜.
2: 아, 진짜.
0: 와, 시간 빠르죠.
2: 네.
0: 아니, 돌아보면은 뭐 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2: 돌아보면 지금 한 2월쯤 됐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벌써 6월이에요.
0: 아,
2: 진짜.
0: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네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와, 시간 빠르다 그러시죠. 이렇게 생각하실 것 네. 같은데. 네. 네. 빠른 세월 속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2: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죠.
0: 그렇습니다.

0: 네.
1: 네.
0: 자, 찬양 속으로 은혜 속으로 오늘도 귀한 은혜로운 찬양들 들고 오셨는데요. 어떤 찬양 첫 곡으로 좀 나눠볼까요?
1: 아, 네. 제가 오늘 첫 곡으로 가져온 곡은 송명희 시인의 고백을 담은 찬양곡 나입니다. 나.
0: 나.
1: 네.
0: 네. 너무나
1: 너무 잘 알려 있죠.
0: 잘 알려진,
1: 네.
0: 네. 또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애창되기도 하고, 네.
1: 네.
0: 너무 귀한 찬양이죠.
1: 네. 하여튼 이 찬양, 저도 이제 어렸을 때또 젊었을 때 불러보면서 많이 진짜 울었던 것 같아요. 많이
0: 네.
1: 울면서 불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송명희 시인님의 그 고백도 그렇고, 그 모든 상황들도 그렇고,
0: 네.
1: 아, 내가 이렇게 이랬으면 할수 있었을까? 예, 네, 그러면서 많이 회개도 하고,
0: 네.
1: 네, 그렇게 또 은혜 받았던 곡이어서 오늘 또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0: 그래요. 보금성가는 많이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1: 네.
0: 이 곡은
1: 아,
0: 그래도 좀
1: 이
0: 아시나?
1: 곡은 너무 유명한 곡
0: 아,
1: 아닌가요?
0: 그래요? 맞아요. 너무
1: 네.
0: 유명한 곡인데,
1: 네.
0: 손명희 시인의 그 시, 그리고 그 시에 이제 곡을 붙여서, 네, 불려진 그런 찬양이었죠. 의사의 실수로 이제 장애를 얻게 되고, 뇌성마비라는 장애였는데요.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말 그
1: 할
0: 비참하다,
1: 수밖에
0: 네, 라고
1: 없네.
0: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
1: 네.
0: 환경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정말 진주 같은 그런
1: 네.
0: 찬양시를 그렇게 적으셨던 시인이었습니다.
1: 제가 서울에 예전에 교회 다닐 때,
0: 네.
1: 이 송명희 시인님이 저희 다니던 교회 한번 오셨었던 것 같거든요.
0: 아,
1: 그러니까
0: 그래요?
1: 제가
0: 네.
1: 20대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또 이제 뭐 이제 큰 교회를 좀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그분을 좀 만났던 것 같아요. 지금 뭐 한참 너무 오래전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때, 와, 어떻게 저런 몸으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좀 그때 좀 사실 좀 충격이었습니다.
0: 이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1: 아,
0: 네,
1: 그니까요.
0: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인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 안에서 더큰 반향을 일으키고 더
1: 맞아요.
0: 크게 또 사랑받았던 그런 곡들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송명희 시인의 나, 첫 번째 곡으로 저희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있는데, 먼저 찬양 한곡 듣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할까요?
1: 네.

0: 성명이와 친구들 앨범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나 함께 하셨습니다.
1: 네.
0: 성명이 시인이 처음부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그 어떤 계획과 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1: 그렇죠. 근데 이분이 7살?
0: 네.
1: 8살 때까지는 꼼짝없이 누워만 지냈대요. 그리고 이제 10살이 되어서야 겨우 숟가락을 쥐었다는데, 아, 그때 그 처절한 절망 속에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 운명을 저주하면서 몇 번이나 삶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0: 네.
1: 이제 17살이 되던 해에 이분이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 뭐,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그렇게 너는 이렇게 지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0: 네.
1: 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한번 따져보자 이런 식으로 작정 기도를 했다고 해요.
0: 네. 네.
1: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0: 네. 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통곡하고
1: 네.
0: 울었던
1: 네.
0: 거죠.
1: 네. 맞아요.
0: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예, 해답을 찾기 위해서 엉뚱한 곳으로 이제 달려가기도 하는데
1: 그쵸.
0: 우리 시인은 정말 하나님께 잘 예,
1: 네.
0: 엎드리고 또 해답을 간구한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송명희 시인의 이 나라는 이 찬양시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1: 네.
0: 가사 이 찬양 들어보셨으니까 또 옛날 기억들이 또 새록새록
1: 네, 네, 네.
0: 이제 나시겠지만
1: 네.
0: 가사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어떨까 싶어요.
1: 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거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0: 이 송명희 시인의 이 찬양시를 들으니까
1: 네.
0: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도 생각이 나네요.
1: 네네.
0: 예,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1: 그렇죠. 네.
0: 그 성과 환경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결핍과 또 부족함이
1: 네.
0: 있지만
1: 네.
0: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예. 오히려 소망이 있고
1: 네.
0: 네, 기뻐할 수 있다는
1: 네네.
0: 그 고백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1: 근데 참 우리 삶 속에 진짜 뭐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0: 네. 네,
1: 어려움들도 있고 왜 나에게 왜 나에게만 이런 생각 하잖아요.
0: 네.
1: 네. 그렇죠. 이 찬양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같이 불러보시면서 이 곡은 너무 오래된 찬양인데 너무 우리 귀에 익숙한 곡이라 바로 따라 불러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곡이 좀 특이한 게요. 2020년에 KBS 열린음악회 가수 외 홍지민 씨 아시잖아요.
0: 네.
1: 뮤지컬 가수.
0: 네. 네.
1: 그분이 이 찬양곡을 불러서 화제가 됐대요.
0: 일반 음악회에서요?
1: 네. 일반 음악회에서요.
0: 이건 또 의외의 이력이네요.
1: 네네. 네. KBS에서 어쨌든 뭐 종교적인 방송국이 아닌데.
0: 네. 이 공영방송에서 종교색을 가진
1: 그러니까요.
0: 네, 곡이 연주된다는 건.

0: 상상도 하기 어려운, 네, 그런 일인데.
1: 네, 그래서, 아, 또이 홍지민님을 좀 다시 한번 저도 또 보게 됐네요.
0: 네,
1: 네.
0: 그래요.
1: 그래서 또 모든 분들에게 또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에게 뭐 이제 여기 뭐 공평하신 하나님이 에, 나 남이 없는 거를 갖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0: 네.
1: 앞에 뭐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지식 없으나 건강 있지 않으나 이 모든 것 재물 없으나 지식 없으나 건강 없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일반인 분들에게도 좀 다가갈 수 있는 글이 된것 같아요. 그런 가사가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0: 네,
1: 네.
0: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곡으로 나눈 곡, 송명희 시인의 나 함께 들으셨습니다.
1: 네네.
0: 자, 두 번째 곡
1: 네.
0: 나눠주실까요?
1: 오늘은 저 송명희 시인님의 찬양곡을 좀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0: 네.
1: 바로 그 이름이라는 찬양곡입니다.
0: 그 이름.
1: 네네.
0: 네.
1: 예수 그 이름이라고도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곡은,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밤에 영혼의 등불이 되어주는 찬양 같아요.
0: 네.
1: 예. 그래서 오랫동안 성도들의 영혼을 울려온 고백인데요. 이제 뭐 CCM, 우리 80년대 한국 CCM이 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시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송명희 시인님의 이 곡들이 87년도에 발표가 되면서 이 앨범이 당시 30만 장이 팔리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네요.
0: 30만 장.
1: 네네네. 그래서 이게
0: 네.
1: 약간 포크 스타일로 이제 본격적인 팝 성향을 보인 뭐 최인영님, 뭐또 성악을 전공하셨던 박종호님, 뭐 송정미 선생님, 그리고 시인과
0: 네.
1: 존장의 하덕교님, 이런 분들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우리 한국의 CCM이 좀 부흥을 한것 같아요.
0: 1세대
1: 네,
0: 분들이시죠? 네,
1: 그렇죠. 네,
0: 박종호,
1: 그러네요.
0: 송정미,
1: 아, 네,
0: 네,
1: 맞아요.
0: 하덕교.
1: 옛날
0: 예, 다
1: 이야기죠.
0: 옛날 분들. 네.
1: 네.
0: 아주 한국 교회의 이 찬양 그 발전을 위해서 많이
1: 맞아요.
0: 애쓰신
1: 네,
0: 분들입니다.
1: 맞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요즘 새로 나오는 찬양들도 너무 또 좋은데 저는 가끔 또 옛날 이런 찬양곡 들어보면 왠지 그냥 또 추억으로 돌아가고 그때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0: 네.
1: 예, 그런 또첫 고백들, 예, 첫 신앙들이, 첫 사랑들이 생각이 나면서 좀 저는 좀 좋더라고요.
0: 그럼요. 네. 그 당시에 그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1: 네,
0: 네,
1: 그렇죠.
0: 추억이 있는 그런 곡들일
1: 맞아요.
0: 겁니다. 네.
1: 네.
0: 송명희 시인의 또 삶이 있기 때문에 예,
1: 그렇죠.
0: 그 이름이라는 그 찬양곡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에 만족이 되고 또 소망이라는 것을 더 극명하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찬양 듣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1: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0: 네, 송명희 시인의 찬양곡이었습니다. 그 이름 함께 들으셨습니다. 와, 추억이 새록새록 돋는 그런
1: 그렇죠.
0: 찬양입니다. 네.
1: 감사하죠. 이런
0: 감사합니다.
1: 곡을 가져와서. 청취자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
0: 네, 그럼요.
1: 네, 그러시길 바랍니다.
0: 이 시절의 그 찬양들이
1: 네.
0: 테이프로 이렇게 저희가 들었던
1: 아,
0: 시절이에요. 네.
1: 그러네요.
0: 그래서 워낙 그이 찬양이 너무 좋아서 계속 테이프를 돌려 들었던. 예. 그래서
1: 맞아요.
0: 나중에 너무 늘어져가지고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던. 예.
1: 늘어져서 템포가 느려지죠.
0: 네.
1: 일정하게.
0: 그 기억이 나네요.
1: 네, 맞습니다. 아이 그러면서 또 서로 그때는
0: 예.
1: 진짜 지금은 이제 불법이지만 그때는 테이프가
0: 복사도
1: 테이프 복사
0: 했어요.
1: 많이
0: 네.
1: 해서
0: 많이 했죠, 그때.
1: 주고 네.
0: 저작권이라는 개념 자체에 잘
1: 그렇죠.
0: 몰랐으니까요. 그 이름 속의 비밀, 내 마음 속에 새겨진 아름다운 보석, 기쁨, 이런 가사
1: 네.
0: 있잖아요. 네.
1: 네.
0: 이런 보석과 기쁨을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 다 간직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1: 네.
0: 네.
1: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이제 제가 장신대를 나왔잖아요.
0: 네.
1: 근데 저희 그 선배님 중에 신학과를 나오신 분들 중에 이제 저희는 동문회를 매년 하거든요. 사실 다음 주도 또 저희 동문회가 모이는데 이제 전체 동문회가 모입니다.
0: 네.
1: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오시는 선배 목사님이 한분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뭐 지금 사역을 하지는 당연히 못하시겠죠. 그런데 그분이 뇌성마비를 가지고 계세요.
0: 아, 그러세요.
1: 네. 근데 매년 오세요. 솔직히 너무 인물도 너무 좋으시고 이게 몸도 좋으신 것 같은데
0: 네.
1: 뇌성마비를 앓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아, 그분을 볼때 근데 저한테 항상 아, 후배님, 후배님 그러면서 아, 근데 나중에 또 집사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이 조금 어눌하잖아요. 이게 몸
0: 그렇죠.
1: 표현도 어눌할
0: 네.
1: 수밖에 없잖아요.
0: 몸을 이렇게
1: 가누기가
0: 쥐어짜듯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말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1: 네.
0: 네.
1: 그런데 그분의 얼굴을 매년 제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한국에 들어온 지가 십몇 년돈 돼가는데 처음 왔을 때부터 그분을 뵀어요. 그런데 정말 그분을 보면 얼굴이 해맑아요. 그래서 제가 와,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십몇 년 동안 봤으니까. 그런데도 아, 저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무슨 평안함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사실은 또 중간중간에 해보

0: 오는데
1: 네.
0: 아마 이제 다음 주도 또 만날 것 같은데요, 그 선배님을.
1: 네.
0: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마음만으로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네, 그런, 왜냐면 제가 그분을 보고 매년 볼 때마다 그분이 늘 이렇게 우리의 모임에 같이 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 건강하시기를 저도 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동문들이 다. 네.
1: 그 건강한 사람에게 주는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삶을 보면.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생각이 드는 것은 이제 바울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잖아요. 그 연약함이 이제 없어지도록 주님께 이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이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육신의 어떤 연약함 속에 계신 분들에게 부어지는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나.
0: 그런가 봐요.
1: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0: 그러니까 송명희 시인도 본인이 그랬대요. 내가 너무 몸이 그냥 아프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이런 고백도 했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요. 자, 두 번째 곡, 그 이름. 함께 하셨고요. 이 찬양을 들으니까 문득 그런 성경 말씀이 떠올라요. 사도행전 3장 말씀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앉은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것이 얼마나 능력 있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세 번째 곡 함께 나눠볼까요?
0: 이 곡도 오래된 곡이네요. 나를 봐도 없어서.
1: 송명희 시인들의 곡들이 다 오래된 곡들이죠. 많이 또 사랑받았던 곡들이고요.
0: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추억 속으로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1: 오늘
0: 중고등학교 때 불렀던
1: 찬양
0: 곡들로.
1: 속으로 은혜 속으로 추억 속으로.
0: 좋은데요? 이 곡은 가사가 처음부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뭐이 고백만 우리가 묵상해도 참 은혜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성악을 하고 뭐 음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 원합니다. 근데 그 도구가 언제 쓰임 받을지 사실 모르는데 늘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라고 저희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교회를 생각하면 그 옛날 모교회, 저희 중학교회를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의 도구라는 생각이 늘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는지 너무 오래전이어서요. 그런데 도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근데 이제 제가 음악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 근데 늘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지? 근데 그냥 무작정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극동방송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잖아요.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찬양할 때마다 아, 이것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많이 감사함으로 이렇게 노래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1: 나를 받으옵소서 이 찬양곡도 송명희 시인의
0: 맞습니다.
1: 찬양시에다 곡을 붙인 거죠? 아니, 뇌성마비로 그 온몸이 성치 않은 그런 상황인데, 나의 몸과 마음을 주를 위해 쓰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 가사의 고백이 진짜 도전이 됩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흔히 세상은 쓸모 있는 것 가치 있고 뭐 온전한 것을 바치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나 능력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송명희 시인님처럼 이렇게 육신이 좀 어려운 환경이지만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리듯 그렇게 본인의 모든 것을 몸과 마음을 드린 것이죠.
1: 나의 약함이 오히려 그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아마 송명희 시인의 그 약함, 또 어떤 결핍, 네. 그것을 주님께서 당신의 그 강함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쓰셨던 것이 아닐까.
0: 네네. 네,
1: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0: 그러니까.

0: 아까 이분이 뭐 장애가 감사 못할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1: 네.
0: 네. 그러니까,
1: 엄청난 고백이죠. 믿음의
0: 그러니까요.
1: 고백이죠,
0: 네.
1: 진짜.
0: 저는
1: 네.
0: 못 그럴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0: 네.
1: 네. 자, 나를 받으옵소서. 역시 송명희 시인의 찬양시, 찬양곡인데요. 자, 함께 듣고요.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0: 박종호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나를 받으옵소서 함께 네. 들으셨습니다.
1: 그래서 저는 이분의 그 송명희 시님의 그 이렇게 고백이나 이런 간증을 통해서 저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그 글을 쓸 때 손도 부자유스럽잖아요.
0: 그렇죠.
1: 말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 떨리는 입술, 그 떨리는 손으로 정말 이 고백을 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정말 좋은 영을 주셨을까 네. 그런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 떨리는 입술과 몸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게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네.
0: 나를 받으옵소서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1: 네.
0: 네, 주님께 드리지 못할 삶은 없다라는
1: 아, 네.
0: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1: 네.
0: 네.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1: 네. 그러니까요.
0: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데요. 주님께서 쓰시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죠.
1: 그렇죠.
0: 네. 앞서서 우리 교수님 주님의 도구가 되는 네.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다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행복하시죠?
1: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장신대에서도 네. 이제 제가 일반 학교를 가지 않고 장신대를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0: 네.
1: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노래 공부를 하는 건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0: 네.
1: 지금 배우고 있는 거다.
0: 네.
1: 네. 그 모든 지식과 우리의 무슨 뭐 노래에 대한 테크닉이나 그런 모든 악보 공부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하는 공부들이니까 열심히 해라.
0: 네.
1: 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기도해라. 그랬는데요. 지난달에 또 저희 뭐 이제 스승의 날이 있었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외국에 유학 가 있는 뭐 제자들도 있고 또 한국에 있는 제자들 졸업한 제자들이 꽤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선생님 그때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그래도 스승의 날이니까
0: 네,
1: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저한테 보내왔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0: 아유,
1: 보냈더라고요.
0: 뿌듯하셨겠네요.
1: 네. 그래서 네. 유학생 중에 또 한 제자도 뭐 콩쿠르에도 입상했다 그러고 물론 뭐 콩쿠르에 다 입상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0: 네.
1: 그래도 또 그 노력이 예, 또 결실로 맺어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 친구가 찬양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데리고 갔던 여수 그 메조소프라노의 정승이라고
0: 네.
1: 이제 또 7월에 또 들어오는데요. 그때 또 한번 같이 또 오겠습니다. 그런데 그
0: 네.
1: 친구가 또 콩쿠르에서도 입상을 하고 아주 잘하고 있는데 찬양을 그렇게 너무 예쁘게 해요.
0: 네.
1: 그래서 아 정말 우리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또 제가 한마디 두마디 했던 것들이 그 제자들에게는 그래도 좋은 말로 남아져서
0: 네.
1: 지금 그렇게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그게 정말 은혜였습니다.
0: 그래요.
1: 정말 감동이고.
0: 네.
1: 네.
0: 우리가 세상에서 명예나 또 부를
1: 네.
0: 추구하는 것도
1: 하죠.
0: 또
1: 네. 네,
0: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1: 네.
0: 보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간구하고
1: 네네.
0: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1: 네네.
0: 더 중요하지 않나.
1: 네, 그렇습니다.
0: 왜냐하면 뭐 하나님 앞에 계수되는 인생이 더 복된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1: 네네. 네. 진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짜 잘 만난 사람.
0: 네.
1: 은혜를 맛본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네. 자, 오늘 송명희 시인의 곡들로 세
1: 네.
0: 곡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1: 네. 네.
0: 찬양 속으로, 은혜 속으로,
1: 네.
0: 또 오늘 덧붙여서 추억 속으로 함께하는 네. 시간이었습니다. 네.
1: 네.
0: 네. 박소원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크룩스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하셨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 찬양, 마커스 워십의 찬양으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김용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라디오 교회사 산책.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 오늘은 제 149강 요한 에슬리 부흥운동 이야기입니다. 요한 에슬리는 1703년 사무엘 웨슬리와 수산나의 19명의 자녀 가운데 15번째 출생합니다. 아버지는 청교도적 전통을 물려받은 영국 국교의 목사님이고 어머니는 엄격한 신앙인입니다. 그의 어머니 수산나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녀들에게 안수기도 하며 기도로 자녀를 양육했던 기도의 어머니죠. 21세 되던 해 옥스퍼드 대학의 학사학위, 22세제 부사제 안수, 23세 옥스퍼드 대학의 강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25세 정식 사제가 됩니다. 1725년 제레미 테일러의 거룩한 상과 죽음을 잊고 전적 헌신의 삶에 결단을 합니다. 윌리엄 노의 크리스찬 퍼펙션, 그리스도인의 완전과 경건한

0: 삶을 위한 엄숙한 부르심을 잊고 경건에 정진합니다. 1729년에 친구들과 또 동생과 함께 홀리클럽 조직하지요. 일주일에 3, 4일 정도 저녁 시간 히라보 성경 읽고 주일 저녁은 신학 서적을, 평일 저녁은 히라보 성경과 고전어를 읽습니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무식한 자들 구제하며 감옥 방문하며 자선 사업에 열심이었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조지아주 인디언 선교 시도했지만 탈진하고 귀국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요 저녁 올드스게이트 거리를 배회하다가 영국에서 이 신대륙 조지아로 가던 선상에서 무서운 폭풍 풍랑으로 배가 뒤집어질 위기의 순간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웨슬레 형제들은 이 엄청난 노도 광풍 두려움으로 견딜 수 없었는데 고요한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찬송 소리를 이제 찾아 선상 위에 올라가 보니까 모라비안 형제들이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구원의 확신에 찬 찬양을 불렀던 거예요. 그는 그것을 회상하면서 메마른 심정으로 어느 교회 수요 저녁 예배에 참석합니다. 19세밖에 안된 성경학교 학생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강론합니다. 그 설교를 통하여 자기의 노력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구원의 확신이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매일 20km에서 30km 말을 타고 순회하며 매일 4번에서 5번의 설교를 통해서 평생토록 13만 5천명 교인 514명의 설교자를 양성하고 200여 권의 책을 저술합니다. 그리고 홀리크랩이 감리교단이 되지요. 1791년 3월 2일 88세의 나이에 영광스러운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1: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찬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푸른 동산교회 김병렬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20장 9절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살아있는 신앙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행전 7장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신약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현장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나게 했습니다. 어떻게 순교했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뺑 둘러서서 손에 돌을 들고 스데반을 향해서 던져서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교하는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 아주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조금도 꺼리낌이 없이 기뻐하며 광채가 나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상황, 얼굴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순교하는 장면에서 지금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7장 57절에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귀를 막았다고 그랬어요. 야, 스데반 저놈 빨리 입 좀 막아와라. 저 소리 듣기 싫다. 어떻게 저 하늘이 어떻게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서 뭘 어째? 기도하고 있어. 아유, 그런 소리 듣기 싫어.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소리쳤다고 그랬어요. 야, 예수 얘기 듣고 싶지 않다. 뭐 하나님이 어쩌고 하늘이 열리고 이런 소리 듣기 싫다. 빨리 돌 던져서 저놈 죽여라, 죽여라 하고 귀를 막고 소리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숨이 끊어질 때 하나님, 이제 제 숨이 넘어갑니다. 내 영혼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숨이 끊어진 게 아니라 마지막 한 절을 한 마디를 더하죠.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의 일꾼을 죽이는 죄가 얼마나 큰가 스데반 자신이 알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기에 하나님, 이제가 너무 무서운 죄인데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한 돌무더기가 날아와서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뭘까요? 그것은 사망 권세를 깨트린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도 엄청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두려워하지 않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만약에 스데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굳건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데 썼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신앙을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스데반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고 받아서 우리도 생동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쑥서시는 거듭나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는가? 첫 번째로 말씀의 젖을 사모하며 장성하라라는 겁니다.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장성하면 그는 살아있는 신앙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는데 살아있다면 반드시 성장하고 장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젖을 사모하라 라고 했습니다. 젖은 누가 먹습니까? 어린아이가 먹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걸로 재보고 저걸로 재보고 이런 계산도 해보고 저런 계산도 해보고 내가 이런 경험으로 말씀도 분석해보고 저런 생각 상황으로 말씀도 분석해보고 해석해보고 이거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어른이 하는 겁니다. 어른. 어린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젖만 보며 그냥 달려들어서 먹는 게 어린아이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자라게 돼 있습니다. 성장하게 돼 있어요.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도착하게 돼 있습니다. 아유, 이건 이러라고 하시는구나, 저건 저러라고 하시는구나, 이러면 신령한 젖이 아닙니다. 그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겨자씨라고 말씀을 설명합니다. 겨자씨는 자가 아무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한데 그것이 땅에 심겨져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자라면 큰 나무가 돼서 수많은 새가 곁들이는 나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처음 말씀받을 때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 보고 별로 중요해 보지 않는데 그 나무가 자라는 환경에 비바람도 맞고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장성해서 마침내 살아있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돼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기도를 체험하고 위로를 체험하고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조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갓난아이처럼 말씀을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이 계산 저 계산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모해야, 말씀 받을 때 아예 또 내가 아는 말씀이야, 저거 옛날에도 한번 하고 뭐 저거 또 무슨 얘기 하려고 이 본문이 나왔구나, 이거는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그 생각합니까? 어린아이처럼 사모,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거죠. 겸손하게 말씀을, 젖을 사모해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장성한 신앙이 됩니다. 순전한 말씀으로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은혜를 우리에게 복으로 쏟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늙어가고 건망증이 오고 깜빡깜빡하고 할지라도 다니엘은 나이가 70, 80이 됐는데도 이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보다 지혜가 10배가 뛰어났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나이가 70, 80이 될 때까지 국무총리를 수행했어요. 그러면서 바벨론의 박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뛰어냈습니다. 마지막 때 전 세계 어둠의 역사,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정부가 교회를 압박하기도 하고 뭐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전도를 막기도 하고 법을 세우기도 하고 시대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때 악령의 잔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신앙은 머뭇거리지 않고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실천하는 신앙.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 짧은 한 구절이 굉장히 귀한 구절이죠.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0: 것이라.
1: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래요. 행함이 없으면 죽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아, 오늘 설교 잘 들었어. 이거는 반 50점입니다. 잘 들었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함. 반드시 행함과 실천이 따라야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 살아있는 신앙의 대표적인 분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설계한 땅으로 이주,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민입니다. 이민 가라 라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닦아놨던 기반,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던 모든 인맥 다 내려놓고 즉시 순종해서 이민 갔습니다. 또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첩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처음에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하나님 명령이기에 100% 수용했습니다. 마지막에 무슨 일까지 있었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이 말씀에도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어느 날 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 무서운 명령 앞에 핑계를 대거나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의논하면 어떻게 의논할까요? 어저께 내가 기도하다가 응답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의논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럼 사람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영감이 미쳤나 보다. 대답이 그렇게 나올 거 뻔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람과 의논하고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이미 시험에 걸려서 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입 밖에 내지 않고 그 명령에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 계산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곧바로 순종하는 실천적인 신앙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아있는 신앙은 빈틈이 없는 확신으로 시험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빈틈이 없는 확신.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살아있는 신앙, 어떤 환난, 어떤 핍박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시험이 와도 능히 이깁니다.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바늘끝이 놓일 수 없는 틈이, 바늘끝이 놓일 수 있는 틈이 없는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빈틈이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빈틈. 우리가 얘기하는 빈틈이 없다. 이 빈틈이 없다는 것은 조그만 게 조금도 실수도 없고 뭐 잘못한 것도 없고 그 소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못한 거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빈틈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꽉 차 있다.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좀 사랑하고 여기도 마음 주고 저기도 마음 주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100%가 빈틈이 없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 한번 보세요. 일곱 배나 뜨거운 불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저기 들어가면 죽을 텐데 저기 얼마나 뜨거울까 아이고 무서워 라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에 내가 저 불 속에 들어가도 산다라는 확신에 찬 그것을 빈틈이 없는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하루 세 번씩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믿음의 절정을 지켰습니다. 우리 한번 짧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예,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렇죠?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꾀를 냈습니다. 악한 꾀를 낸 거죠. 다니엘, 우리보다 10배나 뛰어난, 그래서 우리를 쾌락펴락하고 있는, 우리를 다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이 어쩌고 신앙이 어쩌고 하는 저 다니엘

하면 사자굴에 넣는 법을 왕이여 만드십시오. 그래야 왕의 권위가 높아지고 온 백성이 왕을 존경하고 추앙할 겁니다. 왕이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를 추앙하게 만드는 법이라는데. 그래? 도장 찍었어요. 도장 찍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이 빈틈이 없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 드리는 신앙이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거 빈틈이 없는 것을 바늘끝이 놓일 빈틈이 없는 신앙, 이것이 이런 빈틈이 없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웃음으로 불 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승리적인 살아있는 신앙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신앙을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인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기억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은 지금 읽은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다니엘의 신앙은 피 흘리기까지, 자기 생명을 다 내놓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 흘리기까지라는 말은 예수님도 피 흘려서 육신의 몸과 육신의 모든 피를 다 흘려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단 마귀에게 대항하시고 싸우셨습니다. 다니엘이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또 사자굴에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승리한 엄청난 희생.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성도들이 현재 여러 가지로 이 어려운 시대에, 신앙 지키기 어려운 시대, 예배 사모하고 교회 직분 감당하기에 너무 벅찬 시대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쉽게 낙심하거나 고난 앞에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고난 속에서 지쳐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아직 순교 자리까지는 가지 않았느냐, 아직 순교하는 상황은 만나지 않지 않았느냐,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말씀이,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너희가 고난당하지 않았다, 신앙을 지킬 만하다, 믿음을 지킬 만하다, 직분을 지킬 만하다, 감사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신앙을 가지면,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고백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사람 꾀내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시험을 통쾌하게 물리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피와 기도와 영혼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피와 기도와 영혼이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신앙은 반드시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세 가지 생명력으로 나타납니다. 그 열매가 세 가지 열매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피가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피가 뭡니까?
피가 생명이고

0: 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싸우되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기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첫 번째 기도, 오늘 스데반이 마지막에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의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벌 주십시오. 이건 살아있는 기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은 죄인의 죄됨을 용서해 달라고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인이 기도하는 것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살아있는 성도가 하는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육신은 우리가 때가 되면 멸할지 몰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세상의 세력,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피 흘리기까지 내가 싸워야 되겠구나, 한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벨은 형의 질투에 의해서 이 들판에서 맞아 죽었습니다. 육신은 죽었지만 그 믿음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다고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서 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살아있는 신앙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한 기쁨, 기적의 역사, 영육간의 부유함을 허락받는다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살아있는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기도의 능력자가 되고 기도에서 응답받고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복을 영육간에 받아 누리는 복된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살아있는 푸른 동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신앙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풍성한 기쁨, 영육간의 부유함을 다 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푸른 동산교회 김병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51-1825, 061-651-1825번 푸른동산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인정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하자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그의 의심은 믿지 않으려는 고집이 아니라 확실히 알고 싶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도마도 믿고 싶었지만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는 남의 신앙을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인격적인 만남을 원했던 것이죠. 직접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위해 의심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직한 의심입니다. 믿지도 못하면서 믿는 척하는 것보다 나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드리면 예수님은 내 수준에 맞춰서 확신을 주십니다. 8일 후에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은 직접 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도마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를 대면했을 때 도마는 예수님의 신성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모든 제자들 중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을 남깁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이자 창조주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정직한 의심은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을 알아내는 성장의 과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유대 땅은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방금도 돌로 치료했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 하십니까? 라며 만류할 때 도마는 가면 죽는다는 현실을 보면서도 가기로 결심합니다. 도마에게 중요한 것은 안전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도마는 부활이나 영생에 대한 영적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스승을 향한 인간적인 의리와 사랑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죠. 결국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말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보여주는 용기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는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발을 내딛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시자 도마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도마가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 솔직한 질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는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그의 솔직함은 결국 이러한 진리를 얻게 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질문을 던지고 증거를 구하며 정직하게 고민하는 과정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과정을 거쳐 얻은 확신은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도마를 책망하기보다 도마라는 징검다리를 통해 앞으로 나타날 수많은 믿음의 세대들을 격려하신 것이죠. 도마처럼 우리의 믿음도 처음부터 완전할 순 없습니다. 의심하고 흔들리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단단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죠. 도마는 의심하는 우리에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의심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물어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도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믿음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정직한 의심은 더 깊은 확신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됩니다. 의심을 신앙의 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믿음은 맹신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증거 위에선

인격적인 의탁입니다. 도마처럼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의심과 믿음이 공존하는 영적 쌍둥이들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윤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들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극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그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온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 건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1: 욥기 제24장
2: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손을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 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놓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토를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감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자 누구랴.

0: 제25장 주아 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1: 제26장

0: 대답하여 이르되
1: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세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부디지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힘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2: 제27장 요비 또 풍자하여 이르되
1: 나의 정당함을 물리친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치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이런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째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2: 제28장
1: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0: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풀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설계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내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춰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딘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1: 제29장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2: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 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니

0: 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아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1: 제30장.
0: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을 지지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수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내웠으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웃기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차갑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런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받았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는 나는 이리의 형.

여타 저의 보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국이 되었구나.

0: 여수성결교회 한기형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믿어보라는 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처럼 구원에 대한 오해가 존재합니다. 구원은 아주 쉽고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단순화된 논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대해 훨씬 더 깊고 엄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을 통해 구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 자기 의지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은 받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과 희생은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이 좁은 이유는 바로 자기 부인과 순종, 헌신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좁은 문이 아니면 닫힌 문입니다. 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척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종교적 행위만 하는 신앙은 구원과 무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적 습관은 닫힌 문 앞에서 서성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당시 베드로를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를 때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좁은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좁은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세 번째, 좁은 문을 거부하면 버림받게 됩니다. 오늘 시대는 헌신보다는 복만을 원합니다. 십자가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봉사하면 된다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넓은 문은 편안하고 즐겁고 쾌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심판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이 없고 십자가에 고난이 없다면 그 길은 넓은 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좁은 문은 언제까지나 열려있지 않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문을 닫으시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삶,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은 넓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뜻대로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역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먼저 믿었다고 구원의 삶을 자동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늦게 믿어도 순종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을 믿는 길에 고난이 없다면 그 길은 이미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걷는 좁은 길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지금은 신앙으로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때입니다. 복음의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모든 걸 드릴 때 주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를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며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제 삶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남동부 극동방송 모든 청취자 여러분, 좁은 문을 선택하고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으미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31편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겠노라 약속하신 하나님, 그 주님이 오늘 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원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은 바리톤 홍성선의 목소리로 담대하라 들려드렸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31편 24절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확실한 이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찬양, 키스와 크리스틴 게리가 부른 Abide With Me, 찬송가 그리고 패션의 웨이메이커, 두 곡의 영어 찬송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언제든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무료입니다. 언제든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0435번님께서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찬양이 생각났는데 언젠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요. 오늘 오프닝과 또 성경 말씀과 딱 맞는 것 같아서 오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쉐키나 찬양단의 찬양으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들려드립니다.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월요일 저녁, 월요일 밤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김석균 목사님과 강중현님의 나는 믿노라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삶의 노래로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범죄하도록 우리 앞에 덫을 놓습니다. 그러고는 정죄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희미하게 하고 무력화시킨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필요한 영적 틀에서 마음을 떼어놓는다. 죄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쫓고 죄를 짓도록 부추기며 영혼이 다른 것을 사모하도록 만든다. 그 결과 영혼은 하나님께 똑바로 진실하게 당신은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영혼의 갈망, 소망 그리고 경외심 등이 죄로 물들게 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영적 침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셨다면 다시 한번 도우시는 하나님 의지해서 찬양으로 회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허선나 싱어즈의 내게 강 같은 평화 들으셨고요. 송정미 사모님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송 메들리 함께 들으셨어요.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양은요. 남미워십의 찬양 나 기다립니다 였습니다. 깊은 영적 수렁에 빠질 때 그것을 우리는 영적 침체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에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하는 때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서 찬송을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회복의 찬양이 가득한 시간 내 삶의 노래로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신청곡들로 꾸며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각나실 때마다 문자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8405번님께서 주기도문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침체의 불안에서 소망의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몸의 소망무행가 손영진의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요, 소망의 바다의 하늘 소망 오랜만에 함께 들으셨고요.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들 또 축하 메시지 모두 모두 기다리면서 신청해주신 찬양 함께 듣고 옵니다. 희즈 윌이 찬양합니다. 밤.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세곡더 듣고 오셨습니다. 영어 찬송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세바스찬 듬리의 찬송이었고요. 좋은 씨앗의 나는 그리스도와,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양, 향기로운 나무의 찬송,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낙심하고 불안해하던 마음들, 하나님 앞에 여전히 찬송하는 시간 된줄 믿습니다. 또 세상에 소망 두던 것들, 다시 한번 주님께로 소망을 두는 귀한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보내주신 문자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상담을 받은 목사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단 두 줄의 대답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되는 일을 할 것,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 것. 많은 고민들이 세상의 시선, 남의 시선을 생각하는 불필요한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 이 한 가지 원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원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심.

결심했다면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고 결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합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또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서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지혜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116편 12절 말씀인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말은 그냥 누구나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자녀로 받아들여진 사람에게 주어진 부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의 자리에서 나오는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그 아바 아버지를 찬양하며 김도윤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으로는 Matt Redman의 The Father's Song 들으셨습니다. 독일의 신약학자 요아킴 에레미아스는 아바 아버지라는 말은 그저 어린아이가 편하게 부르는 호칭 정도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바 아버지는 오직 자녀의 신분, 상속의 개념과 연결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친근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육신에 매어서 두려움에 겨하는 그런 종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존재에게서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호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분명하다는 뜻이고 우리가 그만큼 그러한 자리에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목소리를 가지신 한 분을 모셨습니다. 노래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계신 분인데요. 먼저 그분의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0: 들으신 곡은 유영광이 부른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목소리를 갖고 계신 유영광 형제님, 집사님이시죠?
1: 예, 맞습니다.
0: 땀을 왜 이렇게 흘리세요?
1: 아, 여기 스튜디오가 덥네요. 제가 원래 땀이 많은데 네. 덥습니다.
0: 본인의 목소리를 한번 소개해 주세요. 본인 어떤 사람인지.
1: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미국을 중심으로 네. 오페라 가수라는 직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페라 가수 바리톤 유영광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아, 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 너무 좋습니다.
0: 뭐가 이렇게 좋아요?
1: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네. 제가 스스로 원하는 음악을 들으려고 선택할 수 있는 그 나이 때부터 저는 CCM만 듣고 살았는데 네. 그 솔티와 함께라는
0: 옛날에 야, 솔티와 함께
1: 예, 그러니까요.
0: 연식이 어떻게 되시길래 솔티와 함께를 하시죠?
1: 그래도 제가 앞자리가 4가 넘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CCM만 듣다 보니까 네. 사실 그때 CCM 들은 사람들은 다 주찬양, 옹기장이 뭐 이런 것부터 시작했으니까 네네.

0: 제가 한 2주 전에 만났네요.
1: 맞아요,
0: 저희가.
1: 맞습니다.
0: 예. 그 들어오실 때부터 목소리 쩌렁쩌렁 울려서 저도 이제 성악을 잠시 전공했던 사람으로 네. 제가 그 연습실에 가면 유난히 그 성악가 남자들이 이거 있잖아요.
1: 안녕하세요, 선배님. 네.
0: 그 소리를 내는 걸 봤는데 나이가 이렇게 앞자리가 4인데도 그 목소리를 내는 아유. 분이
1: 아유, 먹고 살려다 보니까 아. 네.
0: 그 아까도 방송국 들어오시면서 저 멀리서부터 벌써 아 저분이 오셨구나 저렁저렁 스튜디오가 울리게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방금 부르셨던 이 베드로의 고백 사실은 이게 제가 이제 불렀던 네. 저희 제자가 만들고 이재경 씨가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편곡해서 저는 솔직히 이 반주로는 노래를 한 적이 없어요.
1: 정말요?
0: 녹음 이후로는
1: 아 녹음 이후로는
0: 네, 녹음 네. 이후로는 한 번도 제가 이거를 활용해 본 적이 없는데 이거를 아주
1: 제가 잘 활용하고
0: 아름답게
1: 있습니다.
0: 활용해 주셔서 아니, 그리고 이게 참 이 노래라는 게 확실히 보컬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요즘 많이 느끼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다르네요.
1: 감사합니다. 이게 좋은 다름이었으면 좋겠는데.
0: 아 너무 좋네요.
1: 감사합니다.
0: 이 노래가 이렇게 울림이 있구나. 제가 불렀을 때는 약간 갸니알펀데.
1: 그래도 네. 사연이 있죠. 저는 이 노래.
0: 아 그래요? 네. 어떤 사연이 이렇게?
1: 제가 그 매번 새로운 찬양을 찾는 사람이고 네. 또 제가 하나님께서 제 삶에 쓰시는 이야기들을 현재 이야기들을 좀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 스타일인데 이 당시에 제가 베드로에 대해서 묵상을 굉장히 많이 했을 때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만나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을 때 네. 그때 베드로가 성경에서는 좀 짧게 나오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물으셨을 때 다 뭐 세 번째야 뭐 성경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 장면이 사실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 사이에서 베드로가 세 번째 질문에 답할 때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렸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 번 물으셨다는 것은 세 번째 물으셨을 때 비로소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거가 확 떠올랐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어렵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정말 엄청 많이 울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자이지만 예수님께서 사실 세 번 물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너무 당연히 한 번에 그 세 번의 부인을 다 용서하셨을 수 있는 분인데 하나하나 만지시면서 베드로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그렇게 만지시면서 회복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받아들여서 아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창의 고백처럼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와, 정말 얼마나 이 예수님 앞에 본인의 삶을 다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제가 그런 정말 부인했던 정말 나쁜 사람이었지만 저는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 삶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제가 걷겠습니다. 이런 묵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이 곡을 만나게 돼서 저의 그런 고백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 베드로를 조금 더 이해하는 그런 정말 곡이 된 것 같아요. 이 곡을 만남으로써. 굉장히 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곡을 만난 게.
0: 그 제가 이제 들으면서 오늘 목소리 얘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 아무리 잘 부른다를 넘어서 저 옆에서 이렇게 듣는데 아 뭔가 이렇게 전달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불렀던 노래를 또 다시 해석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목소리가 주는 이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저도 약간 울컥했어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뭐 좀 하는데
1: 좀 쳤군요 제가
0: 영광 유영광 집사님이 네.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얼굴은 되게 애띄어요 제가 보기에는
1: 감사합니다
0: 근데 목소리는 완전
1: 아저씨죠?
0: 네, 아니, 덩치도 되게 클 것 같은데 처음 제가 만났을 때 생각보다 덩치가 작네? 라고 생각했고 보통 성악가들 하면 남자 성악가들 하면 덩치가 큰 걸 연상하는데
1: 맞아요, 맞아요.
0: 이분은 그냥 예, 평범하시네. 사실 저희 이 자리에 저희가 그걸 보니까 다 같은 학교 나왔네요. 저희가 성악가 분 세 분을 모셨었어요.
1: 아 정말요?
0: 그 최재도 형제님,
1: 네,
0: 그다음에 김수자매라고.
1: 아 네.
0: 다들 이제 선배고 후배인 분들인데 이분도 예. 에스대 서울대를 나오셨는데 아유, 예. 성악과. 어떻게 보면 이제 음악을 어렸을 때부터 하셨다고 제가 얼핏 들었어요.
1: 네, 맞습니다.

0: 본인이 음악을 하게 된 연유, 뭐,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삶을 살게 된, 왜이 모양으로 살게
1: 왜
0: 되셨는지.
1: 이 모양으로 살게
0: 예,
1: 됐냐면요.
0: 본인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떤 삶을 사셨는지.
1: 저는 이제 PK고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 하나님이 당연한 세상에 있었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일찍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만나 주셔가지고 찬양을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했고요, 일단.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렸을 때부터 찬양만 듣다 보니까 항상 찬양을 옆에다 두고 살았었고. 항상 뭐 그땐 테이프였으니까 테이프 있었고 뭐 집에 오면은 항상 카세트 틀어놓고 막 그렇게 그런 삶을 살면서 특히 그 당시에는 좀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했던 게 주찬양도 그랬었고 말씀을 그대로 제 찬양으로 만든 거가 되게 많았어서 사실 찬양으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0: 보통 목사님 자녀분들은
1: 네.
0: 약간 엇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1: 이게
0: 이분은
1: 제가 이제
0: 상당히 다르네요.
1: 성격이 하나님이 참 되게 감사한 건데요. 제가 이제 영적으로도 그렇고 방황한 적이 없거든요. 큰 방황이 없었었는데 성격이 제가 어땠냐면 어렸을 때도 아버지가 정말 큰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오래 계셨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서 기대를 받잖아요. 이제 PK들은.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 하는 게요. 쟤는 목회자 자녀니까 한10 중에 10은 할 거야. 그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15까지 해드릴이다.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좀 즐겼어요. 관심 받는 거 즐기고, 그 관심을 충족해 드리는 거를 즐기고.
0: 좋은 방식의 관심을.
1: 네, 그러다, 그렇게 살고 있다가, 이제, 제가 중학교 때 돼가지고 노래가 너무 하고 싶으니까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계속 찬양을 듣다 보니까 너무 당연히 이제 CCM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하신 분들 찾아가서 한번 노래도 들려드리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는 와중에 한 2년 정도 지나고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저희 학교 선배인데 저희 같은 교회에서 서울대에 가신 형님이 한번너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계속 노래하니까 입시 선생님한테 같이 가볼래? 이래가지고 그 형을 따라 갔었거든요. 갔다가 이제 선생님 방법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 밑에서 이제 수업을 받게 됐는데 근데 또 돌아보면 저희 아버지도 그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되게 클래식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 뭐 CD나 아니고 이제 뭐다 유튜브 이런 걸로 하지만 LD 있잖아요. 레이저 디스크 큰 이만한 거.
0: 좀 사셨나
1: 아,
0: 보네요.
1: 모르겠어요. 아니, PK 목사님이 왜, 저도 잘 모르겠지만.
0: 레이저 디스크 집에 있는지 별로 없어요.
1: 그런 걸 좋아하셨었던 것
0: 아,
1: 같아요. 예,
0: 그러셨구나.
1: 음향 장비 같은 거를. 그래서 그걸로 오페라도 보고,
0: 오.
1: 그리고 아버지가 그때 이제 쓰리 테너 이런 분들 좋아하셔가지고, 뭐 CD 틀어놓으시고,
0: 이야.
1: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피아노 전공을 하셨어가지고, 좀 클래식이 좀 익숙한
0: 그렇구나.
1: 환경이었다가, 교회음악도 사실 뭐 세미 클래식 정도 되니까,
0: 그쵸.
1: 익숙한 음악이었는데, 입시 선생님을 잘 만나서, 그때부터 이제 성악의 길로 접어들었던 거죠.
0: 그 사실은 성악과 전제 저도 성악과 잠깐 걸쳐갔는데 그분들은 약간 이제 우리가 아는 흔히 말하는 교회 음악 CCM을 약간 이제 좀 룩다운하는 게
1: 아,
0: 있어요.
1: 그렇죠. 저는 좀 안타까워요.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음악의 베이스가 CCM이니까 완전 베이스가 CCM이니까 근데 저는 사실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CCM이 제 음악의 베이스라는 거가 되게 사실 되게 자랑스러운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제 음악이 조금 더 클래식 세상에서도 플렉시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사실 그리고 원래 서양 그 클래식은 교회 음악이
1: 그럼요.
0: 중심이잖아요. 거기서
1: 맞아요.
0: 시작하는 게 많아서 우리나라도 사실 제가 이제 어제도 그러고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음악을 갑자기 듣게 됐어요. 예수 전도단이라서. 근데 거기 보면 다 클래식 악기들이 나와요. 심지어는 막 클래식 악기들로 반주를 다
1: 그죠.
0: 한게 많아서 그때는 그게 자연스러웠던데 요즘은 사실 이제 밴드 중심이
1: 밴드만의
0: 돼버려서
1: 그렇죠.
0: 그래서 오히려 희귀한 분이 됐어요. 이영경 형제님의.
1: 시대를 잘 타고
0: 목소리를 한번 더, 노래를 한번 더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노래는 보니

0: 이 노래도 제가 아는 노래네요.
1: 그러네요. 이 노래도
0: 너무 혐의가
1: 돌덩이.
0: 짙은데.
1: 아, 혐의가 짙은 게 아니고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0: 네.
1: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0: 네.
1: 저는 이제 간증을 할때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제 선후배들이나 아니면 동료들이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가장 잘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우리는 거짓말하기 제일 좋은 위치에 있다.
0: 위에 서서. 네.
1: 위에 서서 사실 요즘에 음악을 들으면 멜로디 좋고 그냥 가사 되게 좋고 음악 좋고 또 그런 음악들이 사실 되게 많잖아요.
0: 그렇죠. 네.
1: 많은데 찬양도 그런 게 되게 많은데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그 찬양의 가사와 이 모든 걸 전달하는 사람인데 그 찬양의 가사가 내 삶에 흐르지 않고 그 찬양의 가사가 내 삶에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살아가는 그 삶에 흐르지 않고 그 상태에서 음악 좋고 가사 좋다고 성도들 앞에서 부른다는 거는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0: 그쵸.
1: 그게 제일 제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항상 찬양을 어디서 요청을 받거나 뭐 이럴 때 그때부터 찬양곡을 정하고 이런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저는 항상 새로운 찬양을 찾고 지금 저의 삶의 위로가 되는 곡, 저의 삶의 힘이 되는 곡,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흐르게 하는 곡들을 이제 부르고 연습하고 저 혼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가 요청이 오면 아, 하나님이 이 요청 때문에 이 곡을 내 삶에 흐르게 하셨구나라고 해서 이제 그 곡을 아주 가는데 이 베드로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돌베개도 진짜 저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했던 그런 찬양이거든요. 성경 인물들을 저의 삶에 비추어 보는 경우가 제가 많은데 야곱이 이제 큰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을 하면서 이제 돌베개 베고 자고 눕고 자고 했던 그 시간들이 거리가 진짜 멀어가지고 되게 많은 날들을 그렇게 했을 텐데 이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얼마나 많이 돌베개를 적셨을까,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왜냐면 아무리 자기가 이제 잔머리를 굴려서 그렇게 한 거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에서가 저 잡히면 잡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했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는 진짜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형제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두려움도 얼마나 컸을 것이며 또 그렇게 떠났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를 다시는 못볼 수도 있을 법한데 그러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또 얼마나 컸을 것이며 또 자기가 그런 잘못을 저지른 거에 대한 후회가 잘 때마다 쌓였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그 야곱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라는 고백이 그때가 딱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의 야곱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정도로 야곱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가라고 봤을 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기를 지나면서 정말 야곱의 그 아팠던 삶이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수 있는 베델로 변하고 그 이후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을 정말 끝까지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내가 후회가 막심한 삶을 살고 있던 어디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던 간에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길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두드리시는 그 두드림에 반응만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야곱의 삶처럼 하나님의 집 베델로서 삼을 수 있을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 그때 그 당시에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돌베개를 부르면서 이 마음을 많이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제가 뭐 김도연 형님의 이 곡이라서 제가 들고 온게 전혀 아니고요. 제 삶이 진짜 너무 가득 담겨진 곡이라서 제가 들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0: 자, 그러면 우리 유영광 형제님의 삶이 가득 담겨
1: 가득
0: 있는
1: 담겨 있네요.
0: 야곱의 마음으로 부르는 돌베개 들으시겠습니다.

0: 유영광 씨가 부른 돌베개 들으셨습니다. 또 다르네요.
1: 감사합니다. 좋게 달랐기를.
0: 아유, 당연하죠. 너무 좋은데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유영광 씨를 알잖아요.
1: 감사하게도.
0: 네, 네. 제가 최근에 SNS에 어떤 분이 그런 걸 올렸더라고요. 제2의 유영광이 되기를 자긴 바란다. 그러면서. 아이고. 본인도 거기 댓글 달았던데.
1: 제가 그.
0: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친구가? 어떤 일 때문에?
1: 네,
0: 본인이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사실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그 Amazing Grace를 이제 군악대에서 불렀던 그 영상이
0: 예. 미국 군악대였나요?
1: 한국 군악대에서,
0: 한국 군악대에서.
1: 예,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 군악제에 나가서
0: 예, 예, 예.
1: 그때 불렀던 영상이 좀 화제가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 뭐 제 뜻대로 된 것도 아니고
0: 그렇죠.
1: 예, 그냥 진짜 한 땀 한 땀 저의 삶을 잘 따라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아 진짜 좋은 우연들이 겹쳐가지고 그런 좋은 일이 생겼구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었는데 그거는 제가 정말 너무나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런 우연이 겹친 거라면 제가 거기까지 유퀴즈에 나갈 수 있을 때까지 우연은요 한 20가지가 넘어요. 근데 이 20가지가 다 우연일 수가 없거든요, 진짜. 길게 나누자면 길게 나눌 수 있겠지만,
0: 네.
1: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철저한 계획 아니고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밖에 설명하지 못하는 일이거든요.
0: 그 사람한테 특히 이제 우리처럼 무대에 선 사람들에게는 네. 어떤 그런 모멘텀이 필요한 것 같아요.
1: 네, 필요하죠. 네,
0: 분명히 필요하고, 물론 우리가 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더라도
1: 네.
0: 찬양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그런 걸 통해서 또 우리 안에 모르던 면들이 되게 발견되기도 하고 영광 형제에게는 그게 어떤 계기가 되고 지금의 어떤 그런 그 결과들이 있는지 그냥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 말고도
1: 네네네네. 저는 사실 진짜로 말씀드렸지만 유명해질지 당연히 저는 그럴지도 몰랐고 그리고 저는 이미 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좋은 훈련들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이미 제가 만약에 저는 정말 많이 교만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떤 교만한 사람이 있었을 때 저보다 교만할 것 같으면 제가 싸워서 이길 정도로 교만했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 깨진 사건들도 분명한 사건이 있었고 근데 그렇게 깨지면서 진짜 교만한 게 무엇인지 겸손한 게 무엇인지 예수님의 그 발자국에 발을 맞춘다는 게 무엇인지를 좀 일찍 배워가지고 저는 교만 이렇게 저는 많이 말씀드려 주변 사람들한테 저는 교만의 교자의 기억을 이루고 있는 점 하나라도 보이면 치가 떨립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만약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만약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고개를 조금이라도 들 기미가 보인다면 저의 뺨을 저의 뺨을 내어드릴 테니 한번 때려가세요 이렇게 네.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서 저한테는 이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로 많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오페라 가수로 살게 하시면서 저한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거가 저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페라 가수로서 그렇게 살게 하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이 웨스컴에 나온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 감사한 게 진짜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저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가 와, 저는 그게 정말 너무 감사한, 제 삶에서 사실 지금 제가 오페라 가수로서 살면서 가장 감사한 일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말 귀한 세상적인 모멘텀까지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의 길로 가려고 노력하고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말 단어 두 개인 발버둥과 몸부림치면서
0: 두 단어를 좋아하시는
1: 두 단어를 제일 좋아해요.
0: 지금도 그러고 계시네요.
1: 지금도 몸부림치고 발버둥
0: 저랑 비슷하네요.

0: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저를 너무 당연히 부족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렇게 막 발버둥치는 모습을 참 귀엽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선물을 제가 가는 길에 선물을 하나씩 놓아주시는 게 아닌가. 그 선물의 하나로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전하라고 그런 일을 벌려주신 것 같아요.
1: 그래서 그런지 영광 씨를 만났을 때 보통 이제 그렇게 매스컴에 한번 주목을 받고 흔히 말하는 이제 연예인병에 걸리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 주변, 저도 이제 이렇게 이날까지 오면서 네. 뭐 나름대로 연예인 같은 그럼요, 분들도 그럼요. 만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분들 중에 좀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네네네.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주변 상황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영광 형제님이, 우리 집사님이 예. 연예인병은 안 걸리신 것 같아서
0: 혹시 그, 진짜 기미가 보인다면 제가 형님한테 뺨을 갖다 드릴 때 되겠습니다.
1: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제가 만났을 때도 이질감도 없고 아, 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이 노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네. 분명하게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갑기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기도 아, 하고
0: 감사합니다.
1: 더 얘기를 길게 나눴으면 좋겠지만 시간상
0: 네. 어머나 네. 벌써?
1: 땀도 많이 흘리고 나도 더워.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영광 선생님이 앞으로 하고 싶으신 일도 있을 거고 기도 제목도 있을 거고 네. 마지막 곡 한 곡 듣기 전에 네네네. 한번 뭐 좀 나눠주시면 우리 극동방송 방송 네. 가족 여러분들에게
0: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요 제가 평생 이런 마음으로 제가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계속 그렇게 발버둥치고 몸부림칠 거지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 이제 머리를 들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법도 할 텐데 그럴 때마다 저를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정말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제 삶에 이 쓰고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인간적으로도 사실 잘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제가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육신의 아버지도 너에게 좋은 거 주실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은 거 주시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참 많이 와닿던 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좋은 것과 하나님의 좋은 것을 이렇게 나눠 놓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은 뭐 영적인 좋은 것이지 이제 힘든 세상의 삶에서 좋은 게 미래의 좋은 것들, 이제 천국 가서 좋은 것들. 네.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도 나눌 게 되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거는 세상이 볼 때도 너무 좋은 걸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이제 하나님의 길로 따라가다 보면 얻을 수 있는 그 좋은 것들로 인해서 세상에서도 더 잘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 목적이 너무 분명해야겠죠. 그 좋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이제 계속 오페라 가수로서도 잘 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세상적인 직업도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그것으로 정말 저는 족합니다.
1: 네. 기대됩니다.
0: 감사합니다.
1: 유영광 집사님의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기대되는 마지막 곡 라이브로 또 네. 들려주실 텐데 어떤 곡을?
0: 이제 예수님의 보혈만이 그러니까 저도 이 전 찬송가를 진짜 많이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예전부터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많이 부르시고 저도 많이 좋아하는 가사가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시겠지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이 찬양 가사가 저의 삶에 정말 큰 기쁨을 주는 가사인데 이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기쁨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만이라는 찬양 아주 기쁘고 즐거운 찬양인데 이 곡을 마지막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1: 네,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우리 바리톤 유영광 집사님이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보혈만이 듣고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심리 3단가이자 가족 3단 전문가인 한스 엘리쇼크 박사의 화해의 세 가지 기술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화해의 세 가지 기술 중에 첫 번째는 상처를 준 쪽은 무조건 인정하라.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닌데 오해야. 이런 말들은요, 상처를 입은 상대에게 또 상처를 줄 뿐입니다. 상대가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무조건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라. 잘못을 인정했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사소한 잘못도 사과하고요. 용서를 구할 때 작은 앙금이 쌓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체적인 반성의 모습을 보이라. 금전적인 방법이나 행위로 보상을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화해를 통해서 원래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적극적인 보상 행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세 가지 방법이요. 이 한스 박사는요, 이 기술이 주로 가족과 부부 사이 벌어진 갈등을 해결하는 화해 방법이지만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충분히 통용되는 법칙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생각해보면 싸우지 않는 것보다요 더 중요한 건 제대로 화해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할 수 있는 보상을 함으로써 모든 사람과 할 수 있는 대로 화평하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마음의 한 노래에서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콰르텟4유의 아름다운 연주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오늘 별그대의 첫 찬양은 히즈윌의 서로 사랑하자였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이 화해의 세 가지 기술, 상처를 준 쪽은 무조건 인정하라.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라. 구체적인 반성의 모습을 보이라. 이것만 신청할 수 있어도요, 서로를 향한 오해랑 갈등은 사라질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 시간 함께하는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사귈 때 보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이 화해의 능력이 있는가? 사실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은 내 마음 같지가 않죠. 그 가족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고요. 또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고 또 다르게 행동하기에 누군가를 진정으로 알고 이해하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갈등도 일어나고요. 오해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서로를 향한 열린 마음과 화해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솔직히

솔직히 내 잘못을 인정하게 하소서.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먼저 화해와 용서로 다가가게 하소서. 아멘. 이런 마음으로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별그대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힘찬 영어 찬송으로 우리 마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My Jesus, I love thee.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타미워커입니다.

아멘. 라이브로 드싱어즈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나는 평안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찬양으로 함께 하셨죠. 앞서서 들으신 곡들 궁금하신 분들은요. 샵 1069, 우물정 1069, 유료 문자로 선곡표라고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기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

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을 원하고요. 올해 삶 가운데 평화가 넘치길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 말씀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면서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윤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그저 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어떤 한 사람에게는 당신이 세상 전부일 수도 있다고 작가인 닥터 수스는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부와 명예, 높은 지위와 권력으로 사람의 가치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생명으로 창조된 사실만으로도 사람은 누구나가 아름다운 가치를 가진 존재이죠. 때로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가치가 없고 필요 없다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의 진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세상을 향해 위로하고 섬기는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김현선의 예수 날 인도하시네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버플로우의 주님 계신 곳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심플리포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데이비 펠프스의 Victory in Jesus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소진영의 내 주의 보혈은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홍지승의 십자가를 줄 수 있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하은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연희엘의 주 사랑에 웃어요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라이프 로즈 싱어즈의 그 어떤 문제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땡스기빙 밴드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에이미 그랜트의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앵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북한의 각 마을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영생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며 주민들의 삶과 언제나 함께 있음을 강조하는 북한의 대표적인 우상화 작업물이기도 한데요. 이 영생탑은 그 지역에서 거의 가장 높은 구조물, 건축물에 속합니다. 주민들은 그래서 이 영생탑에 쓰여진 글귀 등을 계속 마음에 새기면서 마음속으로 또 머릿속으로도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를 신으로 추앙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은 그리고 우리 삶을 진정으로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보살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뿐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까지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으로서 이 김씨의 3대 부자들이 자리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주인의 자리를 되찾으실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하나님만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 그런 존재라면 김일성, 김정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끌고 또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로서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또 구원의 은혜를 입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 채널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여러분,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신청해 주신 찬양, 찬송들 준비하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탈북 신앙인의 간증 두 번째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전해드릴 거예요.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들은 함께 하시면서 복음 통일에 귀한 마음 품어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시고요. 또 북녘 땅에서 중국, 러시아에서 방송 함께 하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는 귀한 시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신앙 간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주권능 형제 이야기 만나보실 거예요. 가족과 함께 북한 땅에 있을 때부터 극동방송을 들었고 지금은 열심히 대한민국의 한 청년으로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뛰고 있는 주권능 형제. 어제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이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해줬어요. 북한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줬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마지막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겠습니다.
1: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시고 갈급한 심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야 쭉쭉 받아들여. 복음을 스펀지면 쭉쭉 받아들여요. 그리고 지금도 이게 저의 사이에서 거의 그 유명한 일화로 남은 그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전도하고 다음날에 식사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시키면 이분이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야 이거 듣고 우리도 웃었어요. 근데 놀라운 믿음.

하나님을 나와 동행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 그대로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그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나님 아니다 임마 나는 자지도 않는다. 그런 믿음,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하루 아침에 우리 그때 대한민국이 막 탄핵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였어요. 아침에 주일 아침에 잔디밭과 참나무 이파리가 있는 사진이 띵 하고 오는 거예요.

방송에 가시면 역사관에 그 헌금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북한 성도가 하루 종일 일한 개월 내내 일해도 10만 원 모으기 힘들어요. 근데 헌금을 모아서 방송국 개국에 헌금한 북한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장마당을 통해서 주민들의 마음을 갈급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10년 가운데 지금 만모네 형 재물 추구하는 마음이 막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마약, 그리고 한류 이런 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가득 차기 전에 우리가 빨리 거기에 복음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어떻게 넣느냐? 그것도 하나님은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가 3만 5천 명이에요. 근 700명당 한 명이 한국에 와 있습니다. 이들 중에 최소 절반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을 하고 있어요. 돈을 보냅니다. 천에서 1,500만 달러가 달하는 돈을 매년 탈북자들이 그 가족들한테 보내요. 1달러면 북한에서 옥수수 3kg 삽니다. 그러면 천에서 천, 그 옥수수 3kg면 4인 가족이 하루 먹고 살수 있어요. 1,500만 달러면 1,500만 가정이 먹고 살수 있는 돈을 매년 보내는 거예요. 탈북자 가족을 둔 사람을 옆에 친구로 두면 내가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해산, 양강도 해산 같은 경우는 다음날 없어지면 뭐, 남조선 갔겠지 뭐, 그냥 이런데요. 그러고 탈북자 가정 집 앞에 이제는 시범 케이스로 한두 명은 잡아 넣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안 잡아 넣어요. 그냥 이렇게 딱 하고, 야, 뭐 누구 앱이 안 보이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유, 지동동지 왜 그립니까? 하고 주머니에 이렇게 툭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잡아 넣어서 정부에서 100원 받는 것보다 이 옆에 기웃거려서 10만 원 받는 게 몇천 배는 이득인데 안 잡아 넣어요. 줄 섭니다. 그걸 통해서 탈북자들이 돈만 보내냐? 전도합니다. 저 같은 탈북자들 있잖아요. 탈북자들이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가 그렇죠. 중국이나 제3국까지 합치면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도 30만 명이에요. 북한 주민 80명당 한 명이 북한을 나왔고 그 사람들 중에 최소 절반이 북한이랑 연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랑.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북한은 복음 폭탄이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심령을 준비하셨죠. 가난한 심령을. 복음을 전할 길을 예비하셨죠. 복음이 전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변화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 장마당에서 성경책이 복받는 책이라고 엄청 인기가 많다고 하잖아요. 아멘? 복받는 책 맞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북한 놓고 한 기도, 처음에 했던 기도가 뭡니까? 주여 저 북한을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셨나요? 복음 전할 길이 열려 있잖아요. 열어주셨어요. 주여 북한 복음화 이루어주십시오.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를 다 들으셨고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라합 작전은 뭐냐? 왜냐면요, 우리 30만 명의 탈북자들이 북한을 나올 때뭐 순간이동 하십니까? 아니에요. 어딜 통해 나옵니까? 국경을 통해 나와요. 30만 명이. 북한 주민 80명당 한 명이 국경을 통해 나와요. 어떻게요? 걸어 나옵니다. 겨울에 얼음이 얼잖아요. 이렇게 슥슥 미끄럼 타면서 건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경 수비대한테 돈을 줘요. 그러면 국경 수비대가 우리가 안전하게 넘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면 그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일을 보고 다시 돌아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야, 이제 간다. 그럼 길을 열어줘요. 자, 북한을 생각할 때그 초롱성 같아 보이는 국경 수비대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라합인 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생각하면 지금까지는 그 철통과 보안 같아 보이는 그 국경이 다 뚫려 있는 거예요. 아니, 80명당 한 명이 거기를 걸어 나온다니까요? 이미 나왔고. 그럼 국경이 열려 있는 거죠. 북한 닫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열려 있는 거예요. 저도 국경 수비대가 업어서 건너줬어요. 저 그때 키가 129도 안 돼가지고 그 두만강 못 건넜어요. 그럼 국경 수비대가 붙잡아서 건너줬죠. 그 증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탈북자들이 나왔죠. 탈북자들이 정탐꾼이에요. 근데 정탐꾼 중에 하나님에게 믿음 가지고 올바른 고백을 하는 정탐꾼은 두 명밖에 없었어요. 분명 탈북민들 중에 하나님이 세운 정탐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밖에서 봤을 때 얼마나 견고해 보이겠어요. 높고 든든하고. 근데 하나님은 찍소리도 내지 말고 조용히 돌라고 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에 돌았겠어요. 근데 순종하고 돌다가 부르짖으라 했을 때 부르짖으니까 무너지고 전멸하고 라합들은 건져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매일 북한을 놓고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0: 아멘. 김정은이 이번에 통일이란 말을 지웠고 민족이란 말을 지웠죠. 그러고 그 통일상도 철거하고 북한에서 이제 한국을 적대국, 별개국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거를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뭐냐면요, 북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남한에 대한 열풍을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거예요, 이제는. 근데 이거를 탄압하려니까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해봤죠. 근데 주민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 한민족이라며, 한민족 통일해야 된다며, 우리 불쌍 헐벗고 굶주린 남조선 동포들 우리가 살려야 된다며, 근데 왜 막는 거야? 그럼 정권은 딜레마인 거예요. 어, 뭐지?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열풍을 걷잡기 위해서라도 한국을 지워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 한국을 지워버리고 적대국을 만들어놔야 탄압할 명분이 생기거든요. 야, 너 이제 한국 드라마 봤어? 적대국 거 봤네. 넌 죽어야 돼. 근데 그전에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다고요. 야, 우리 민족이라며. 우리가 도와줘야 될 민족이라며. 다 잘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 알기 위해서 보는데 왜 막아? 약간은 딜레마가 있었다고요. 그렇게 지워버린다고 사람들이 인식해서 지워질까요? 아니에요. 저는 제가 지금도 대한민국에 입국하던 첫날 새벽에 인천공항 상공에서 봤던 한국의 야경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정전이 돼가지고 언제 등장 켜고 살았는데 그 많은 야경을 언제 봤겠어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북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처음 본 한국 드라마. 우리 아버지는 얼굴도 안 보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그 서울 아나운서의 말 그거 하나 듣겠다고 북한 사람들이 노동을 육체노동을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근데 그 노동이 끝나고 와서 내가 잠들면 그거 놓칠까봐 안 자요. 근데 이 극동방송이 새벽 4시, 5시 그때가 제일 잘 들립니다. 전파가 제일 잘 들려요.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안 자고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한 시간 잠깐 듣고 한 4, 50분 자고 또 나가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10년을 사셨어요. 어떻게 잊어요, 그 달콤함을. 그러면 김정은이 저걸 없애고 막고 틀어막고 하면 가려운 곳을, 아토피 생겨 가려운 곳을 긁어놓으면 더 번져요. 그게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 북한 땅에서 그 안에서부터의 변화가 있을 거라는 형제의 이 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또 움직이실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남북한의 하나됨, 복음 통일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주권의 형제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남북한 우리 모든 방송가족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통일에 대한 열망을 잊지 않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전해드리고요. 간추린 소식 만나봅니다.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노르웨이가 프랑스 핵 우산 참여를 추진하는 등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면서 새로운 안보 질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서울의 호텔 업계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AI 열풍으로 D램 가격이 금값을 뛰어넘으면서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조선일보는 삼성전자가 차세대 AI 반도체용 HBM4E 샘플을 세계 최초로 공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오픈 AI가 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에 대비해 대규모 대응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국민일보는 네이버가 AI 시대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창작자 지원에 1조 원을 투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 당국이 탈북을 한국행으로 간주하고 현장 자살까지 허용하는 초강경 통제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러 교역 거점인 라선시에 위조 루블화가 확산되면서 특별검열단이 파견됐다고 합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중앙일보가 보도합니다. 유럽 각국이 미국 중심의 안보 체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방위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조만간 프랑스와 새로운 방위 협정을 체결하고 프랑스의 핵 우산 체계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과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특히 노르웨이는 오랫동안 미국과의 긴밀한 안보 협력을 중지해온 대표적인 친미 국가라는 점에 이번 결정이 갖는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방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등도 프랑스와 핵 우산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역시 미국산 무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대체 무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영국과 폴란드는 러시아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방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미국이 오랫동안 유럽 안보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에는 유럽 국가들이 스스로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의 동맹 정책 변화가 유럽 국가들의 전략적 자립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번 흐름이 향후 국제 안보 질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K컬처 한국의 문화 열풍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서울의 호텔 시장이 사상 최대의 호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서울에서 새로 문을 연 숙박시설은 모두 99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이미 지난해 연간 개업 규모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475만 명을 넘었습니다.

넘어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K-POP과 K-드라마, K-푸드 등 알류 콘텐츠의 인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원화 약세까지 겹치면서 한국 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대만과 일본, 홍콩, 동남아시아 관광객들의 방문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서울 주요 관광지와 상권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관광객 증가로 서울 주요 호텔들의 객실 가동률은 사실상 만실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며 객실 요금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약 수요가 계속 이어지면서 호텔 업계는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업계는 신규 호텔 공급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최소 2029년까지는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산업이 숙박업뿐 아니라 음식점과 유통,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를 견인하면서 내수 경기 회복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투자 확대가 반도체 시장의 슈퍼사이클을 이끌면서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매출 100조 원, 영업이익 57조 원을 넘기며 국내 기업 역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100조 원과 영업이익 50조 원을 동시에 돌파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와 고성능 서버에 사용되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DRAM 가격이 급등한 것이 실적 개선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최신 서버용 DRAM 일부 제품은 무게 기준으로 금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될 정도로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구축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AI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성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 부품인 HBM4E 제품 샘플을 세계 최초로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하면서 기술 경쟁력 회복에 나섰습니다. HBM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데이터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로 AI 데이터 센터와 AI 가속기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번에 공급된 HBM4E는 기존 제품보다 속도와 용량, 전력 효율이 모두 향상된 차세대 제품인데요.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과 생성형 AI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HBM4E는 이러한 차세대 AI 환경을 겨냥한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업계 최초로 HBM4 양산에 성공한 데 이어 HBM4E 샘플 공급까지 시작하면서 차세대 AI 반도체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HBM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만회하고 기술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글로벌 AI 산업 확대와 함께 HBM 수요 역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삼성전자는 생산 수율 향상과 고객사 확보를 통해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 AI가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대규모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오픈 AI 재단은 AI 시대의 경제적 미래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약 3,8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고용과 임금, 기업 운영 방식 변화에 대한 연구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픈 AI는 AI 기술이 생산성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실제 노동시장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보고 대응 체계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단은 AI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실업보험 접근성 확대와 전직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AI 기술 발전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사회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정책 실험도 추진할 예정인데요. 최근 세계경제포럼은 고용주 10명 가운데 4명이 AI 확산에 따라 일부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픈 AI는 이러한 변화가 현실화되기 전에 사회적 안전망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는 AI가 곧바로 대규모 실업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선을 그으며 변화에 대한 준비와 적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

입니다. 네이버가 인공지능 시대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창작자 지원에 1조 원을 투자합니다. 네이버는 다음 달부터 우수 창작자 지원 프로그램인 네이버 메이트를 운영하고 블로그와 카페, 지식인, 프리미엄 콘텐츠 등에서 활동하는 창작자 3천 명을 매월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창작자에게는 활동비와 함께 AI 서비스 내 노출 확대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네이버는 AI 시대 경쟁력은 단순한 모델 성능 경쟁을 넘어 양질의 콘텐츠와 데이터 확보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AI 서비스의 답변 품질은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가 얼마나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대화형 검색 서비스인 AI 탭도 정식 운영할 예정인데요. 이용자는 검색 결과뿐 아니라 지도와 예약, 쇼핑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화면에서 연계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이버는 창작자 생태계 확대와 AI 서비스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해 글로벌 AI 경쟁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투자가 국내 AI 플랫폼 경쟁력 강화와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 정보국이 국경지역 보위기관들의 탈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초강경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최근 국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탈북 시도를 더욱 강력하게 억제하기 위한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특히 국경을 넘으려 하거나 탈북 의도를 드러낸 주민을 한국행 시도로 간주하고 엄격하게 처벌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탈북 시도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경우에 따라 현장 사살도 허용한다는 내용이 지침에 담겼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이미 탈북한 사람들의 가족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감시를 강화하고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민들의 신상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가족들을 압박하라는 지시도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공안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탈북민들의 소재를 추적하고 강제 북송에 대한 공포를 조성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소식통은 밝혔는데요. 국가정보국은 인민반과 보위기관이 협력해 주민들의 동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탈북자나 그 가족에게 동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주민들까지 감시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전언도 나왔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감시하는 분위기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중국에 체류 중인 가족을 둔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또 북한의 경제 무역 특구인 라선시에서 위조 러시아 루블화가 유통되면서 당국이 특별 검열단을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정보국은 최근 장마당과 무역 현장에서 위조 루블화가 사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유통 경로와 출처를 추적하고 있는데요. 최근 북로 교역 확대와 함께 루블화 사용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위조 지폐가 유입되면서 당국이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소식통은 적발된 위조 루블화가 실제 지폐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돼 상인들도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는데요. 현재 특별검열단은 무역 관계자와 환전업자들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검열은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현지에서는 루블화 거래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달러나 위안화보다 위조 여부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인식도 커지고 있습니다. 북로 교역의 핵심 거점인 라선에서 위조 지폐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역 경제와 외화 유통 질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2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9도 사이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31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의 하늘은 전 지역이 맑겠습니다. 자성과 강계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 예정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양덕 15도, 평양과 구성 14도, 자성과 강계 13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강계 29도, 평양과 자성 28도, 양덕 27도, 구성 26도로 상승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전 지역이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개성 15도, 해주가 14도, 신계 13도로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개성 31도, 해주 30도, 신계 29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의 하늘도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장진과 해산, 고성과 평강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약간 강한 바람이 불 예정입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청진과 운기 14도, 해산 10도, 장진 8도, 낮 최고 기온은 해산 30도, 장진 25도, 청진 20도, 운기 19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동해 북부의 하늘은 종일 맑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남북한의 방송가족 여러분,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여러분과 북한 주신 노동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또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끝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 텐데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서 더욱더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찰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북녘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레츠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EI 극동 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걱정과 근심이 있진 않으신가요? 그럴 때 우리 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기도로 살아간 한 사람이 있는데요.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날마다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조지 뮬러입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 불렸던 조지 뮬러는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죠.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기도의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라. 둘째,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멀리하라. 셋째, 약속의 말씀을 확증으로 믿으라. 넷째,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하라. 다섯째, 끈기 있게 간구하며 기다리라. 여섯째, 예수님처럼 새벽에 기도하라.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었죠. 그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붙들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정이 때로 있기도 하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함께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 올려드릴게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성결대학교 콘서트 콰이어였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밝을 때 노래와 어두울 때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뿐일세.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추어 주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가장 선한 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이렇게 나눈 어려운 일 당할 때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기도하는 모든 순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며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기도하는 그 시간 먼저는 한홍재 목사님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고요. 내가 깊은 곳에서 서울 모태트 합창단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남과 북이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찬양사역자 임재청 씨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고요. 매일 이 시간 전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전에 준 바 교훈에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복음의 능력, 이렇게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 예수만을 바라보고 복음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삶의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본문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첫째로 우선 성령이 임하셔야 구원의 역사,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충만을 입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령을 의지하시고 환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열두 사람의 제자들을 세상에 복음 전하라고 내보내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두 곡의 찬양 이어서 함께 하실 텐데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라이프로드 싱어주고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도노마리아 김동여씨입니다. 찬양 후에는 매주 이 시간 만나보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이곳에 정착한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황해도에서 온한 자매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8개월 차인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입니다.
1: 네, 오늘도 황해도가 고향인 남한 정착 8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의 기억 속의 북한과 더불어서 지금 바라보는 북한 땅, 또 북한을 바라보며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나눠봤어요. 그리고 북녘 땅에 전하고 싶은 북녘의 주민분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자유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네. 우리 선생님이 이곳에서 그러니까 북녘 땅을 떠나시고 나서 경험한 무수한 자유들이 있으시잖아요.
0: 네.
1: 특히나 지금 8개월을 이곳에서 정착 생활을 하시면서 네. 경험했던 자유 중에서 우리 고향분들이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0: 네, 너무 많죠.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제일 가슴 저리게 느낀 자유는 여기서 진짜 하나님을 마음 놓고 부를 수 있고 제가 예수님을 접할 때는 뭐에 대해서 접했나 찬송가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대사관에서 은혜를 감사라는 노래예요. 감사라는 찬송가죠. 너무나 그거 듣고 제 곁에서 노래를 하는데 제 곁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듣는데 그 노래가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발길이 그쪽으로 쏠려가지고 걸어가서 듣는데 그 가사 자체가 너무나 은혜고 마음에 다 와닿고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듣기만 네. 하는데도.
1: 가사가 어떻게 되죠? 기억나세요, 선생님? 멜로디가?
0: 네. 그게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이런 감사라는 노래예요. 그 가사 자체가 너무 은혜롭고 가슴에 와닿고 네. 눈물이 났어요.
1: 가사가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0: 네.
1: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네. 감사라는 가사인데 근데 이 가사를 나의 고백으로 하기까지가 네. 쉽지는 않잖아요. 네.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거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주님
0: 네.
1: 이라고 고백하는 게 쉽지 않은데 네.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오셨어요?
0: 모르겠어요. 처음 듣는 노래인데도 그 노래 가사가 너무나 끌려가지고
1: 네.
0: 너무 그 당시 진짜 전 집도 금방 이렇게 집을 떠나서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 생각도 나고 너무나 이렇게 마음도 쓸쓸하고 매일 그런 상태에서 이 감사라는 찬송가를 들었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고 진짜 우리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죽었던 사람도 자녀를 받아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 그 노래를 배우고 노래하고 그 자유라는 게 너무 마음 놓고 찬송가를 부를 수 있고 여기서 매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을 넣고 주님을 부르고 이 큰 소리로 예배할 수 있고 기도 드릴 수 있다는 게 네. 너무나 자유롭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고
1: 네.
0: 며칠 있으면 일본 여행도 가거든요. 제가 만약에 북한에 있었다면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죠. 중국에 있을 때도 꿈도 꾸지도 못할 상황이었고 중국에서는 신분증이 없이 그저 20년 동안 숨어 사는구나 같은 거죠.
1: 네.
0: 딱 자기 사는 데서는 어디도 못 가는 거예요. 먼 데는 갈 생각도 못 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도착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우리 교회 다니면서 진짜 우리 일본 여행

0: 여행도 가시거나 하는 게 이게 진짜 자유구나 하는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1: 교회분들이랑 같이 가시는 거예요?
0: 교회에서
1: 여행으로.
0: 선교로 가는 거예요.
1: 아, 선교로 가세요. 선교라는 단어가 북녘분들에게 좀 어색할 수 있죠.
0: 처음에는 진짜 다 어색했어요. 아, 주님 부르는 것도 어색했고 다 어색했는데 하루하루 교회 다니면서 거기 익숙되고 진짜 하나님 은혜를 직접 이렇게 막 마음에 와닿고 그러니까 그저 예배 드리면 눈물 나는 거예요. 매번 우리
1: 이게
0: 울고 가요.
1: 눈물로 함께 섬기면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할수 있는 선교의 길목에도 이제 들어서시고 눈물로 올려드리는 찬양과 말씀의 시간들인 거잖아요. 선교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세요? 일본 가시는.
0: 거기 우리 목사님들 안내를 다 받긴 받았는데, 거기 선교 목적은 거기도 북한 선교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1: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0: 그래가지고 가서 같이 나눔하면서 우리 북한을 위해서 더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1: 너무 기대돼요. 다녀오시고 나서 오셨어도 진짜 풍성한 은혜의 얘기들이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 북녘회 주민분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자유의 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뭐 이곳저곳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나눠주신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자유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까지의 그 믿음의 여정, 믿음의 결단이 참 쉽지 않은데, 선생님은 그게 어떻게 좀 스며들듯이 왔나요? 아니면 내가 믿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요런 시점이 있으셨던 건가요?
0: 있지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셔서 북한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중국에서도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매일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저의 가족 모두 가족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1: 아멘. 끝까지 함께 주님과 걸어가는 그 걸음들, 또그 여정 가운데서는 고향 황해도를 거닐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황해도가 고향인 정착 8개월 차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녘 주민분들에게도 자유에 대한 물음표가 먼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소망과 그 물음표 끝에는 꼭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나누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상해도가 고향인 박지혜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라고 고백했던 감사 찬송, 찬양사역자 지선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사랑하는 남고와 북의 청취자 여러분,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박지혜 자매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그렇게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6월 2일 3시 50분 전남 흑산도, 홍도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의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조, 지하공간, 축댁,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잠언 8장 17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고 나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주님의 사랑을 옷 입고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가장 선한 그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절망을 주님께서 새로운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줄을 믿으면서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믿음과 확신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그 하루의 시작을 찬양으로 함께 계속해서 열어볼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악동방송은 나를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해준 어머니다. 어머니 같아. 이 국동방송이 없었더라면 내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또 그 다정한 목소리로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무슨 이런 방송이라고.
1: 은근히 위로를 받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방송이 힘들수록 그 다음 정 갇혀 있을수록 자꾸 라디오를 틀고 채널 돌리게 되고.
2: 국동방송 아니군.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알지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동방송을 통해서 삶에 희망을 주고 여유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설교 말씀을 통해 타락했던 저희 인생도 조금 희망을 좀 되찾았고 말씀 듣고 긍정적인 말씀들이 많았다는 걸 제가 이제 깨닫고 생활을 한 거죠.
3: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매일 밤 들었던 극동 방송. 그 소리는 형제님에게 희망이었고 소망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한 수년의 여정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바로 함께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 이 시간 2022년도에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오신,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금 정착 수년차가 되어가고 계시는 자강도가 고향인 안드레 집사님과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네, 저희가 러시아에서 웨어버리를 하시면서 90년대부터 라디오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만났던 우리 집사님께서 협박을 하셨던 선교사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시고 탈북을 결심하셔서 러시아에서 지내시다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던 이야기까지 지난 시간에 나눠봤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계속해서 들으시거나 아니면 집사님처럼 해외에서도 들으시거나 하시는 분들 중에 아 이런

0: 말씀이 아, 요 말은 참 좋은 말이다. 라거나 아, 요거를 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해 볼수 있겠다라고까지 가신 분들이 더러 계시거든요. 이렇게 뭐 단어를 표현하자면 나의 어떤 삶의 변화라는 부분들이겠죠. 우리 집사님께서는 방송 들으시고 어떤 부분들이 많이 변했던 것 같으세요?
1: 저는 이제 성경을 조금 모르고 이제 방송으로 말씀을 듣고 근데 말씀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모든 걸 사랑으로 듣고 남의 허물을 파헤치지 말라. 근데 이제 북한은 그렇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이제 생활 청화를 합니다. 당 생활 청화, 뭐 사로총 생활 청화 하면은 그때 이제 자기네가 일주일간에 이제 잘못한 거를 저지 앞에서 다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국동방송을 들으면서 말씀 중에 이제 우리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래 그거에 회개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들어보니까는 그 회개하면은 북한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당생활 총화, 사로총 생활 총화 할때 나의 잘못된 걸 털어놓는 그 말씀이 들어. 그래서 하나님 뭐 올라가 있는데 하늘에 그분이 뭘 듣는다고 내가 일주일간에 뭘 잘못된 걸다뭘 털어놓아야 되나?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의구심도 가지고 그 생각해 보니까 북한에서 생활청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주일 주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 생활청하도. 그런데
0: 되게 날도.
1: 여기는 주일 예배 뭐 하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 뭐 회개하라. 그 말은 좀안 좋아 보이더라. 그래서 뭘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뭘 회개를 하면 기도하나 이런 그 설교난 말도 듣고 기도하는 이제 목사님 음성도 듣고 그한 주간도 뭐 이렇게 지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그럼 사업 보고서 쓰는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이런 것도 이제 좀 의심이 갖고 그랬지만은
0: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를 드리고
1: 이쪽으로 저쪽으로 봐나 말씀은 좋아한데 좋아한 거예요. 왜? 모든 거의 성경 말씀을 알기 전이지만은 설교가 좋았는지 아니면은 김장한 목사님 원래 말씀에 대한 시술이 좋았는지 저는 말씀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게 감동이 되는데 말 알아두서 감동이 아니고 어느 한 부분 구절 말씀이라도 딱 나의 생활과 내일의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좀 기대감도 갖게 하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좋았던 것 같아요. 말씀.
0: 그러면 그 생활총화와 같았던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셨어요?
1: 그것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뭐 티끌만한 흠도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하니까 거기는 제가 동행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고 북한 생활청화하고는 형식은 같지만은 내용은 좀 많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그것도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지만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조금 되더라고요. 해가지고 우리는 항상 옆 사람이나 뒷사람이나 앞 사람한테 피해를 끼지 않고 좋게 줄쓸때 주고 사랑으로 다 덮어주고 허물을 감싸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내가 지배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전제 자체도 차이점 중 하나죠.
1: 그렇죠. 맞아요.
0: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십계명 회개하라라는 조금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말 차근차근 집사님 마음에 스며들게 하신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처음에는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는 찬양이 좋다고 하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처음 들었던 말씀 기억이 남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러시아에서 신앙생활을 점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할까요?

0: 겨이라고 이제 갔댔어요. 거기는 중국 조선 동포들이 위주로 해서 한국 선교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고
1: 네.
0: 그쪽으로 가면서 조금 또 이제 설교를 들어봤는데 좀 또 다른 설교더라고. 그러면서 또 아는 목사님을 이제 만났는데 그분은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다니고 보고 그러면서 이제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조용 뭐 방에서 하든지 통고 가면 하든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하나님께 여쭈고 싶은 거 자식이 아버지한테 아뢰는 것처럼 다 털어놓고 얘기하면 된다고 구하면 된다 근데 그거는 좀 또 너무 아닌 것 같고
1: 왜 아닌 것 같으셨어요?
0: 아니 내가 뭐 지금 현재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목사님한테 반말까 목사님은 봄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성경을 반에서 봤다 하니까 범사에 감사하면 사냐서 아니다고 난 감사하게 안 산다 그러니까 왜 안 사냐 해서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일이 축적 잘 되고 잘 돌아가는데 내가 범사에 감사할 일이 있냐 그러니까 그건 기독교 면에서 그런 거 있지만 그런 난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가 범사에 잘 되고 모든 거 잘 되려면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나님한테 여쭈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평안을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시더라고 아침에.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면서 형식적으로 또 이제 조금씩 했던 습관. 그러면서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좋다고 하면 쫙 파고 두는 상태 동상이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왜 저 사람들은 밥 먹을 때도 기도를 하나? 내가 사서 내가 피땀을 들여서 버는 돈을 가지고 쌀을 사서 불 싸서 먹는데
1: 네.
0: 이것 하나님이 좋은 건 아닌데 왜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해야 되냐고 이런 반문도 해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조금씩 성장을 했죠.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 때는 꼭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그것도 잠깐입니다. 제가 살다 보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어디 갈 때부터 가고 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기도와 다 아침 저녁을 하지만은 그때는 평화롭게 모든 거 생활이 풍족이고 하니까 또 잠깐 있고 이제 떠난 적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제 그런 거지.
1: 처음 그런 방송 통해서 들으셨던 기도들도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0: 그때 기도 제가 두던 중에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말이 제일 많이 들었던 기회 평안을 주시고 우리 범사에 잘 된 것 같이 우리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 그런 기도 소리들 근데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구기도를 할 때마다
1: 네.
0: 조금 말씀만 그냥 전달하면 되지 기도는 또 무슨 저렇게 이상한 기도를 하냐고 그런 거에서 기도 쪽으로도 많이 불편한 건 없었지만 좀 이상하다 뭐 이런 것도 많이 좀 생각을 했댔습니다.
1: 지금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0: 지금은
1: 목사님?
0: 기도하면은 우리 하루 생활에서 삼끼 먹는 것도 같지만은 눈을 떠서부터 오늘 하루를 인대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런 걸로 해서 아침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지금 좋은 하나님께 여쭈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일가로 삼아서 정말 좋습니다.
1: 그렇게 회개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는 방법. 또 우리 예수님의 주기도문도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는 네.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감사의 제목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셨죠?
0: 그렇죠. 당연히.
1: 오늘을 시작하면서도 올려드렸던 기도까지 하나님께서 기도로도 풀어나가 주시는 은혜의 여정도 나눠주셨는데 그러면 집사님께서 요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까요?
0: 예, 저희는 지금 러시아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주는 축복 속에 이제 살고 때문에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저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지금 기도는 저희가 물론 오늘날 제가 네. 러시아에서 이제 쫓기지 않고 이제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구나 하는 그런 안에서 러시아에서 이제 북한 사역 유대인 사역을 위해서

0: 이제 올려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제 북한 복음을 통일을 위한 복음의 전도자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1: 아멘. 복음의 전달자로서 러시아에서 또 중국에서도 많은 전달자 분들이 계시겠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들이 북녘에서 그리고 이곳 대한민국에서 또 북한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0: 아멘.
1: 그리고 네. 이곳에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자강도가 고향인 2022년도에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오신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복음의 전달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도 그 한 걸음을 감사로 출발하고 계시는 안드레 집사님과의 극동방송 청취 이야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집사님에게 그렇게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또 극동방송은 나에게 어떤 방송이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 집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남북전쟁을 기념하는 6.25,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희생된 군인들과 국민들을 위로하는 현충일 등이 있어 6월은 민족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계절입니다. 1953년 휴전이 되었지만 여전히 한반도는 지구촌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아있으며 남북한 아직도 적대적 상황입니다. 주변 국가들 역시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듯 자국의 이익에만 함몰되어 있는 형국이라 도무지 소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런 한민족과 한반도의 현실 앞에서 우리들은 구세주를 갈망합니다. 현실의 한계를 넘어 남북한의 분단과 장벽 그리고 열강들의 각축전을 극복할 유일한 대안은 구세주의 은혜만이 가능하다고 믿기에 우리들은 복음 통일을 갈망합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이 통일을 가능케 하며 한반도에 새 봄을 주실 것을 믿기에 복음 통일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복음적 평화 통일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들은 믿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믿고 기도하는 그 구세주여 복음이신 분은 누구십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탄절에 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나님이 친히 이름을 지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직접 전해주신 말씀으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개인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책을 가리키는 말이기에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정해서 붙인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 뜻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즉 구세주라는 뜻인데요. 원문 성경에서는 이것을 소테르라는 단어로 부릅니다. 즉 소테르라는 이 원문은 구세주를 의미하는 칭호요. 우리들의 구원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이름을 예수, 즉 구원자로 지어주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자기의 죄에서 구원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 뜻을 구원자라고 하시면서 그 구원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죄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기에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그리고 남북의 동포들, 디아스포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그렇고 한반도의 안녕과 평안도 그렇고 한민족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즉 구세주 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간구합니다. 소테르, 우리의 구원자이신 구세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영혼과 우리 인생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에게 소테르, 구세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0: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6월 2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최저기온은 제주가 21도, 광주와 목포, 부산, 대구가 20도, 서울과 강릉, 대전이 19도로 보이고요. 춘천이 16도, 신의주와 개성, 함흥이 15도, 평양과 청진이 14도, 강계가 13도, 해산이 10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이 33도, 춘천 32도, 개성과 대전이 31도, 해산이 30도, 강계와 함흥, 강릉과 광주가 29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대구가 28도, 목포가 27도, 신의주가 26도, 여수와 제주가 25도, 부산이 24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의 하늘은 하루 동안 맑겠는데요. 서해북부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뜨거운 여름 햇살에 지치기 쉬운 요즘이지만 우리에게 늘 시원한 그늘과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하루도 영육간에 건강하고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런 하루하루를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믿음의 증인으로 든든히 서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의인 아브라함이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오직 말씀 한마디 의지하며 나아갔던 일을 묵상하며 아침 예배를 준비합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어떤 믿음의 행보를 하시겠습니까?

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우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표대가 되어주시니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확연하게 갈 바를 아는 행복한 백성들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6월 2일 화요일에 드리는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기 위해 생명 내어주신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0: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이제 17절부터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또 다른 어려움들, 분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성찬의 문제죠.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문제인 성만찬, 성찬이 본래의 취지와 또 주님께서 디자인하셨던 의도에 따라 잘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갈수록 변질되는 것이죠. 성찬을 한다고 모이는데 모이고 나면 분위기가 뒤숭숭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1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자, 내가 명하는 이 일,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권면하는 이 성찬에 관한 이 일에 대해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않을 것이다.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자, 교회의 모든 모임은 기본적으로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임이 유익이 되기 위하여 부단히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이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모임이 유익이 돼야 되는데 모이고 나면 상처받고 모이고 나면 뭐 갈라지고 모이고 나면 괜히 모였다 그러고 왜 모였냐 그러고 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모든 모임은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덕을 끼치기 위하여 덕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늘 이 모임 자체를 돌아보고 또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모임이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이 될까? 덕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더 내어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더 부인하며 나를 죽이고 예수님만 살아날 수 있는 모임이 될 수 있을까? 이 중심을 갖고 가야죠. 근데 모이면 누군가는 상처받고 모이면 누군가 나가 떨어지고 모이면 누군가 이렇게 되면 안 모이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이제 모이고 나면 상처와 어려움이 있었던 이 모임이 뭐냐? 성만찬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성찬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예수님의 몸과 생명을 나누는 소중한 예식인데 어떻게 성찬을 하고 나면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상하고 이렇게 되냐는 것이죠. 자, 18절에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자,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 이 스키스마타라고 하는 이 스키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이 분열, 틈 뭐 이런 단어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 분쟁이 있다. 교회 안에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모일 때에 갈라짐이 있다. 모이는데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모이는데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자꾸 모이면 예수 이름으로 모였는데 갈라지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아,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사도 바울 어느 정도 믿거니와, 19절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파당이라는 게 뭡니까? 분쟁을 넘어서서, 분쟁한 사람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모인 거죠. 상처 준 사람, 상처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 그 모임을 뭐라 그러냐? 파당. 그러니까 너희 중에, 그러니까 분열이 있으면 빨리 봉합해야 되는데,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서 점점 우리 편, 네 편, 나, 너, 이런 식으로 나누면서 파당을 만들어서 이제 예를 들면 이 앞에 처음에 나왔죠. 고린도 교회 안에도 여러 파당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바울파.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아폴로파. 나는 예수님께 속했다. 예수님파. 이렇게 해서 다 길게 갈갈이 이렇게 찍혀서 이 파당. 파당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모인 대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을 중심으로 상대방을 막 비난하게 되죠.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비판하는 그런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심화돼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 이렇게 갈라지고 분쟁이 있는데 더 싸워서 이제 막 파가 생겨야, 그래야 그 가운데 우리가 옳지 하는 게 더 입증되게 되고 더 드러나게 되지 않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더 갈등이 격화되고 심화되어서야 누가 옳고 그름이 더 드러나게 되겠느냐. 차라리 그렇게 더 갈라지기 전에 주님의 은혜로 덕 있게 잘 무마하고 서로 화평을 나누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옳은 사람이 드러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서로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기에 급급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파당이 나누는 게 뭐냐?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자,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자, 함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주의 만찬, 성만찬이라고 그러죠. 주께서 남겨주신 이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으니. 자, 이게 주의 만찬이라는 것이 영어로 하면 Lord's Supper죠. 주님께서 지정하신 supper, 저녁. 주님의 식사를 먹을 수 없다. 자, 이거는 성찬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성찬. 근데 이들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주님의 식사를 하자. 그래 놓고 원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늦게 온 사람들은 먹을 것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긁어먹어서 늦게 온 사람은 성찬에 제대로 참여할 수도 없게 만들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21절에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자기의 만찬, 우리가 주의 만찬을 먹어야 되는데 모여서 아니 자기들 먹고 싶은 거 싹 다 가져가서 먹는 겁니다. 주의 만찬은 주님을 위해서 주께서 지정하신 방법으로 먹는 게 주의 만찬이죠. 자기의 만찬은 자기 먹고 싶은 거 자기 방식대로 먹는 게 자기 만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내 뜻대로 모든 게 중심이 내가 되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들이 전부 다 문제가 있고 그러면 안 되고요. 주님의 뜻이 우선이어야 되죠. 주님을 먼저 세우고 주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이래야 되죠. 자, 먹을 때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아유, 가서 함께 식사를 나누려고 주의 만찬을 나누려고 했는데, 자, 그래서 보통 주의 만찬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주의 만찬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유월절 만찬과 같이 고기도 잡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떼면서 성찬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와가지고 고기랑 떡과 포도주를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네요. 늦게 온 사람들 국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늦게 온 사람들은 교회 안에 주로 누구냐? 노예들이죠. 교회 안에 예수 믿는 다양한 계층이 있었는데 부유층과 잘 이렇게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류층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정말 힘들게 어려운 일을 하고 겨우 늦게 끝나고서는 오늘은 성만찬 하는 날이야,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자기들끼리 다 먹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딸딸 끌어서 이거 왔는데 마음이 어려운 거죠. 나도 주님의 자녀인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아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아이, 여유 있고 부유한 사람들은 와가지고 시컨 자기들 다 먹고 열심히 일하고 어떻게든 주의 만찬을 참여하기 위해서 애를 써서 왔는데 입 싹 닫고 아이고 다 먹었네 늦었네 이러고선 그냥 자기들끼리 다 먹는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너희를 칭찬하겠느냐? 이건 절대 칭찬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제 그 교회로 모이는, 지금처럼 교회 건물이 따로 없던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제 좀 큰 자택에서 이제 그 교회의 모임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을 하게 되었고, 그래도 좀 부유한 여유 있는 귀족들을 중심으로 이제 자기의 집을 내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큰 저택들, 이제 보통 도무스라고 하죠. 저택들. 저택들을 딱 가면, 거기 들어가면은 가운데 넓은 이 정원, 안에 이 귀족들이 사는 집 말고 손님을

맞이하며 넓은 정원과 이제 그 가운데 분수 같은 게 나오는 넓은 정원이 있습니다. 그 넓은 방, 넓은 이 공간을 아트리움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아트리움 무슨 뭐 결혼식장도 있고 아파트 단지도 있고 그런데 원래는 그 아트리움이 그게 아니라 넓은 이제 그 저택의 이 공간을 말하죠. 보통 거기서 또 교회 모임을 했죠. 넓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찬하고. 근데 이제 넓은 그 아트리움에서 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늦게 오는 사람들 어디로 갔냐면 트리클리니움이라고 식당 같이 좀 작은 제한된 인원이 식사할 수 있는 트리클리니움으로 또 갔습니다. 근데 더 늦게 오는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면 아예 저 바깥쪽에 이 도무스 바깥쪽에 있는 바깥마당 이 포르티코라고 하는 그런 곳에 있게 되었죠. 그래서 고대의 고린도 지역의 로마 지역의 가택을 보면 이 세 공간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아트리움, 트리클리니움, 그 다음에 포르티코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이 성찬을 다 이제 아트리움에서 하는데 늦게 가면 여기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유, 성찬을 참여하려고 그랬는데 늦게 오는 사람도 얼마나 시장해요. 먹을 거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꼴딱 먹고 그러니까 먹지 못한 사람 투덜투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교회가 뭐냐. 교회가 아니, 늦게 오는 사람 따로 일찍 올 수 있는 사람 따로 그렇게 여건에 따라 나누는 곳이 교회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따로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불거졌던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죠. 자, 그러면서 다시 이 성찬의 본래 의도, 의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자, 그래서 원래 너희에게 전했던 이 성찬이 무엇인가, 그 의도, 본래의 목적을 기억하고 그 목적대로 지킬 수 있도록 권면을 합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자, 전했다라는 건 파라디돔인데 pass on t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거. deliver to you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에게 그대로 전해준 거. 왜 그대로 전해졌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시고 이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주고 사도 바울이 받았던 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그대로 전해줬다. 그러니까 요거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의도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받은 그대로 전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바로 성찬은 주님께서 전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자, 성찬이란 뭐냐? 예수님의 몸인데 누구를 위한? 죄인들을 위한. 그러니까 이 성찬은 누구를 위해 행해져야 되느냐? 죄인들을 위해.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 다 모여야지. 절대 이 성찬이 여유 있는 사람을 위한 성찬. 먼저 와서 일찍 올 수 있는 귀족 계층을 위한 성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두를 위하는 예수님의 몸이어야 하죠.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것들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기념한다라는 건 뭐냐? 기억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기념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에 식후에 또 이와 같이 뭘 가졌습니까? 잔을 가지시고 포도주를 따르는 거죠. 그 당시에는 뭐 물이 여기처럼 이렇게 생수 깨끗한 물이 없어서 다 이제 포도주와 같이 이렇게 발효해서 이제 정제해서 석회질 같은 걸 밑으로 내려놓고 그리고서 이제 음료수처럼 마시곤 했죠. 그래서 이 포도주를 너희에게 주니까 이것은 뭐냐?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자, 피로 세운 새 언약 이 말은 뭐냐? 이 포도주가 너희를 위하여 희생하며 흘리는 나의 희생, 그리고 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에서 약속하셨던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피를 상징한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 피로 세운 새 언약, 새 언약이라는 건 뭡니까? 이전에는 옛 언약, 모세 언약을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에 따르면 짐승의 피로 자주 해마다 같은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인데, 그리고 겉으로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새 언약은

0: 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 자, 그러면서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주의 죽으심은 뭐냐?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한다는 건 그분의 죽으심과 희생이 실질적인 나의 죄를 씻는 효력으로 지금까지 함께한다는 겁니다. 함께한다는 거죠. 임재.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제 성령의 임재, 주의 죽으심이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함께한다는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장로교, 종교개혁 전통의 이 개혁주의 안에 있는 성령 임재를 강조하는 성령 임재설의 기초가 되죠. 그래서 성찬은 기념을 하는 기념의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임재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터 같은 경우는 이 떡을 먹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 때문에 성찬과 함께 주님이 임하신다는 실질적인 임재를 이야기하는 공제라고 합니다. 함께 임재하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로마 가톨릭이나 이 동방 정교회 같은 경우는 이 떡을 먹을 때 우리가 나누는 것은 떡이고 포도주지만 이 떡과 포도주 안에 있는 이 본질, 형상, 그리스 철학에 보면은 형상과 진료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보면 나뉘죠. 그래서 모든 것은 그 본질이 되는 형상이 있고 그것의 재료가 되는 진료가 있다. 근데 진료는 떡이지만 그 안에 있는 형상, 진짜는 내부의 본질은 손을 들어 성찬을 하며 축사하고 기도하고 떡을 뗄 때 예수님의 놈으로 몸으로 그 본질이 바뀐다. 그래서 이거를 그 안에 형상이 실제로 바뀐다. 그래서 화체, 예수님의 실제 몸으로 바뀐다. 화체, 변할 화자, 화학 그러죠. 화자의 몸체, 그래서 화체라고 얘기합니다. 화체설. 그래서 가톨릭이나 동방정부에는 이 축사하고 나면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떡입니다. 예수님의 피죠. 함부로 흘렸다간 큰일 납니다. 이거 떡 부스레기라도 이거 주워 먹어야 돼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할 때 다 이렇게 동방정부에도 그렇고 수건에 대가지고 이렇게 주죠. 떨어지면 이거 주워 먹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몸인데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찬을 지키는 전통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 안에가 실제로 화체는 아니지만 이걸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며 먹고 마실 때 성령이 임재하며 함께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 성찬에는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신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마음에 흐르는 성령의 임재로 나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기념하며 드려져야 하는 함께 나누는 주님의 몸된 희생을 상징하는 또 함께하는 만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래의 목적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데 아이 배고프다고 와서 성찬식에 펼쳐놓은 빵 자기가 다 먹어버리고 목마르다고 거기 있는 포도주 다 먹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하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고 무슨 모임을 하든 자기의 유익을 막 주장하면서 모임 자체가 흔들거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모든 모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세워져야죠. 아니 모였는데 회의하는데 맨날 싸운다. 이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마시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그분과 연합되었음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의식이 성찬이죠.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 소망을 확인하며 공동체가 하나로 결속되는 시간이기도 한 이 거룩한 성찬이 안타깝게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열과 갈등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배려와 사랑의 문제 앞에서

대엽게 무너지고만 공동체를 향하여 사도가 간곡히 권면합니다. 어떤 이는 과도하게 먹고 마시며 취하는 반면 어떤 이는 그로 인해 줄이는 시간이 되고만 이 예식은 나눔과 배려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교회 공동체의 최소한의 질서마저 깨뜨림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헌신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사도의 애타는 충고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듣고 있는지요?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주님 잡히시던 밤에 떡과 잔을 나누시며 나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을 이 아침도 소중히 받습니다. 그 고귀한 잔에 담기신 피의 언약을 잊지 않고 말씀을 살아내어야 할 우리들입니다. 6월 2일 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샬롬.

0: 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모두 다 죽는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 사실을 모르는 분 계시나요?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사실 죽어간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사실 죽음이라는 문턱에 하루 더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죽음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죠. 성경은 우리의 연수를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이 날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표현 중에 time flies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라는 표현인데요. 직역하면은 시간이 날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여러분은 죽음 이후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천국과 지옥 중 어디 가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지옥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혹시 미국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미국에 도착하면 입국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데요. 입국심사에서 보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비자죠. 미국 비자. 비자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또 얼굴이 잘생겨도 또 심지어는 유명해도 돈이 많아도 절대 입국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유명했어도 돈이 많았어도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그럼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이죠. BC와 AD,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래서 역사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 당시 가장 흉악한 죄인을 죽이는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Good news,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좋은 소식이 되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2000년이 흘러오면서 전 세계로 전해지게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시면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해피피치니 윤재희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상황보다 우리가 느낀 두려움보다 크신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오늘 내 영혼의 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오네 삐삐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성안교회를 섬기시는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배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2019년 두이 서베이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설문조사에서 행복한 편입니다. 53.3% 보통입니다. 34% 행복하지 않습니다. 12.4%가 나왔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 도전의 이야기가 거의 없는 대답이었죠. 그런데도 놀랍게도 행복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공통적으로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행복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조건 환경과 관계없이 행복이란 선물을 누리지 못할까요? 톨스토이는 행복한 가정은 모두가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시편 128편을 읽으면서 이런 전제 조건 속에 진정한 가정의 행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정확한 매뉴얼을 따라

0: 누구라도 그 길을 걷는 진행형의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어떤 대상자라도 마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듯이 가장 행복한 가정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죽음을 앞에 놓고 지치고 지친 상태로 친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는 못 견디겠어. 더는 못 버티겠어. 그때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희망을 보고 있다. 내가 포기하더라도 내일 포기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모두가 실망하지 않으니까. 그 말에 용기를 내어 하루를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틀을 버텼습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낀다면, 희망을 느낀다면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음을 알았기에 그는 최선을 다했던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완치된 것을 친구들에게 알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시편 128편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름다운 수고, 수고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가장 행복한 삶은 마치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행할 것이나 라는 말씀처럼 할 일을 찾고 할 일이 있고 할 일에 대한 열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어쩌면 행복이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자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놀고 먹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요. 집에서 있는 가정주부예요. 가정주부가 아무것도 안 할까요? 제가 볼 때 가정주부가 가장 분주하고 가장 많은 일을 하고 가장 바쁜 사람이 아닐까요? 행복을 노래하는 최고의 모습. 그래서 한 가족이 한상에 둘러앉고 서로의 위치에서 자신의 일을 멋지게 감당해 낼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지 않을까. 1940년대 깨끗한 침대, 충분한 음식, 정기적인 검진, 그런데 보육원의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왜 그랬을까? 같은 시기에 감옥의 아이를 키우는 아이들은 건강했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단 하나, 엄마가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면,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I am a Christian. 그 하나를 지키기 위해 다니엘은 사자굴을 들어갑니다. 그 고백 속에 행복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기에 행복해야만 합니다.
1: 지금까지 성환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아 함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복음성가 함께 불러봅니다. 행복.

시편 102편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아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요. 어떤 것에도 우선을 두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용은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은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나누는 말씀 통해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5장 13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리앗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리앗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리앗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세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비옷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스물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울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다뿌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열네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만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마게다이니 열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사니 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얕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랏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열한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타뿌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랏 아르바 곧 헤르본과 시오리니 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두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부아와 딤나니 열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하랏과 벳아놋과 엘드곤이니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랏바알 곧 기랏여아림과 라빠이니 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밋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성읍과 엔게디니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빛의 계절 6월이 시작됐습니다. 특별히 아지가 들어있는 6월은 여름을 향하고 있기에 더욱 덥게 느껴지는데요. 정말 하루가 다르게 해가 길어지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혜인 시인의 6월의 숲에는 이런 시로 주님과 이 아침을 시작해봅니다.

소록의 희망을 이고 숲으로 들어가면 뻐꾹새 새 모습은 아니 보이고 노래 먼저 들려오네. 아카시아 꽃, 꽃 모습은 아니 보이고 향기 먼저 날라오네. 나의 사랑도 그렇게 모습은 아니 보이고 늘 먼저 와서 나를 기다리네. 눈부신 초록의 노래처럼 향기처럼 나도 새로이 태어나네. 6월의 숲에 서면 더 멀리 나를 보내기 위해 더 가까이 나를 부르신 당신.

이 초록의 계절 6월에 우리의 삶도 더욱 푸르러졌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테너 이단현 씨와 국립합창단이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중국 내륙 선교의 개척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동역하고 싶다며 한 선교사 지망생이 찾아왔습니다. 테일러 선교사님이 왜 먼 중국까지 선교하러 오고 싶은지요? 라고 묻자 지망생이 주님이 저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테일러 선교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동기입니다. 그러나 선교 현장에서는 시험과 시련, 때로는 목숨의 위협까지도 견뎌내야 합니다. 당신의 동기는 이런 위협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은 어떤 동기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두렵고 떨려도 중국으로 왔고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어떤 위협에도 쓰러지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저절로 선을 행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여 서울시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빛을 들고 세상으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매주 시간에는 여천제일교회 김동식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네 너의 유형을 말하면서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똑부, 똑개, 명부, 명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긍정적인 의미의 리더의 유형 똑부하고 똑개를 보겠습니다. 똑부, 똑개 무엇의 약자일까요? 똑부는 참 방송실이 친절하게 미리 나왔어요. 똑부는 이제 똑똑하고 부지런한 리더를 말하는 거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실무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부지런한 거예요. 장점도 있는데 약간의 단점이라고 말하면 능력이 있고 모든 일을 혼자 다 해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조금 피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임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을 합니다. 특별히 똑똑하고 부지런한 리더들 사이에서 있는 말입니다. 아우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 차라리 그거 설명하는 시간에 내가 다 해버리고 말겠다. 똑똑하고 게으른 똑개는 실력도 있는데 유임을 잘 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유임이 있고 실패하는 방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임과 방임은 좀 다른 겁니다. 유임은 그냥 일을 단순히 누군가한테 떠맡기는 게 아닙니다. 유임의 기술에서는 유임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가 그 공동체가 함께 그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한 업무 범위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업무를 지시를 하는 겁니다. 팀원들의 역량에 맞게 재량권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마이크로 매니징, 과도한 관섭은 피하되 적당한 때에 업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적절한 코칭을 해주는 겁니다. 공동체의 목표가 잘 이루어지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들을 잘 해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은 잘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느냐, 자신도 잘하지만 함께 있는 사람들의 구성원들의 일을 함께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느냐,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여러 곳에서 통용이 되는 리더십의 소중한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21장의 상황이 올 때까지 세 번 나타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제자 만들기의 사명을 열한 제자에게 위임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목양에 대한 사명의 위임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내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일꾼은 과거형과 미래형이 있습니다. 1절과 15절을 종합해서 본문 상황을 보면 제자들이 자기 패배적인 감정을 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디베라 호숫가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침을 잘 준비하셔서 조반을 제자들에게 먹이셨습니다. 디베라라고 하는 이 지명은 헤롯 왕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이름을 따서 도시를 건설하고 붙여준 도시 이름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둥글다는 의미가 있는데 디베라 호수라고 요한이 오늘 본문에 기록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너희는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 나는 제자로서의 사명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 자기 패배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이름을 딴 황제의 호수에서 어떤 분은 이거를 욕망의 호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세 속의 욕망에 그물질을 하고 있었을 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제자들을 잘 먹인 거죠. 제자들의 마음에 걱정, 근심보다는 약간의 편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너는 장차 베드로다, 게바다, 너는 지금까지 늘 흔들리는 삶을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반석처럼 견고한 사람이 되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옛날의 이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 시몬이라고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두 번째도 똑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도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가 근심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과정에서 내가 그러하지 못합니다. 나는 구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세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찾아와가지고 지금 세 번을 그렇게 꾸짖으면서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세번 물어보신 것은 꾸짖고 책망하는 의미보다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특별히 옆집 아이들한테 네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나요? 회사에 가가지고 회사 동료들한테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주로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죠? 연애 시작할 때. 썸탈 때가 있어요. 참 궁금하잖아요. 나도 이렇게 상대방을 보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세상에 속일 수 없는 몇 가지가 있는데 짝사랑하는 마음을 못 숨기는 거잖아요. 참 놀라운 일은 자기는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만 모를 뿐이지 주변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은 잘 숨기지 못해요. 궁금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보면 저렇게 떨리는데 설레이는데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사랑하는데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가? 그래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한테도 물어봅니다. 아들아, 딸아, 네나 사랑하냐?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부부끼리는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자녀들한테 물어본다는 것은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단다. 사랑해. 고백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시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을 때만이 아니고 베드로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을 때만이 아니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욕망의 바다에서 옛날로 돌아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지금 그대로 너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시몬아 너를 사랑한다. 사랑의 표현이셨습니다. 시몬이 그렇게 주님 앞에 대답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때 주님이 시몬에게

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헬라어를 좀 살펴보면 어린 양은 아르니아인데 갓 태어난 양 새끼를 말하는 겁니다. 양 새끼는 젖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갓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신령한 젖을 먹이라, 젖을 먹이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시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 복음을 전해서 천국 복음을 정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불신 영혼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영적으로는 갓 태어난 어린 양과도 같은 겁니다. 조심스럽게 먹이고 돌보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이는 게 아닌 겁니다. 젖을 먹이는 겁니다. 애지중지 키우는 거죠. 두 번째 내 양을 치라의 의미는 여러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 좀 성장한 양으로 표현할 때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에서는 성숙한 양으로. 그래서 베드로에게 지금 어느 한 불신자가 있었다면 예수를 전해서 영적으로 갓 태어난 새끼 양과 같은 시절이 있습니다. 잘 돌봐서 성장하는 양으로, 성숙한 양으로 그렇게 먹이고 키워다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것을 다른 의미에서 해석하면 어느 교회든 규모에 상관없이 교회는 어느 특정 세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대가 있는 거죠. 똑같은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젖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단단한 음식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양육할 때도 있고 교회 공동체 전체를 주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양을 돌보는 권한을 임해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른 의미로 보면 사람을 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직접 일하실 때도 있었지만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지도자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팡이를 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애굽을 나왔을 때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밀었더니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어왔습니다.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후의 물복들을 보면서 마치 거대한 어항을 보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감격하면서 건너간 겁니다. 이제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모세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고군분투 불철주야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모세를 칭찬해야 되는데 불만의 소리들이 터져 나옵니다. 아유, 우리 모세 한번 만나려고 그러면 일주일도 걸립니다. 이 문제 하나 해결하는데 민원 넣었더니 모세 혼자 다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두로 장인이 와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혼자만 일하는 것이 옳지만은 않습니다. 제안을 하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중에 천부장을 세우고 5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큰일은 모세 당신이 하고 적당하게 일을 분배해서 공동체가 평안하게 하십시오. 모세는 장인을 통해서 들려오는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일꾼들을 세울 때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천부장 또 십부장 모세가 가르치거나 훈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내가 예비한
7천 명의 사람

사람들이 있다. 그 시절에 사람들이 없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일꾼들을 준비하셨고 훈련하셨고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을 통해서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전히 우리 여천제일교회에도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과거형의 일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과거형의 일꾼들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미래형의 일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아직 목양의 모든 권한을 유임시킬 만한 그런 자격이나 조건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시몬에게 믿고 맡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시몬을 처음 보면서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장차 개바가 되리라, 베드로가 되리라, 너는 장차 반석이 되리라, 아직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하고 부족한 것 투성인 시몬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시몬의 모습 속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미래의 믿음의 눈으로 보신 겁니다. 시몬 속에 숨겨져 있는 잠재적인 베드로의 모습을 미리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든 지도자는 과거형으로 준비된 사람이 있고 지금은 약간의 부족하지만 그 자리가 주어졌을 때 잠재적인 능력이 폭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는 양을 치는 것은 짐을 나누어 지는 일입니다.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일은 원래 누구의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이나 구약성경에서 곳곳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목자이십니다.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일이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또다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주님의 양들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 같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뜨거운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양무리를 목양하는 그 엄청난 특권입니다. 특권을 아직은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시몬에게 믿고 맡기신 겁니다. 시몬 베드로는 열한 제자와 이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능력, 베드로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시몬 베드로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가당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능력의 영, 성령님을 보내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 제자들을 셀 수 없을 만큼 초대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사도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힘쓰겠습니다. 일꾼들을 세워서 그 일꾼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일과 접대하는 일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에 분리가 일어나면서 분리만이 아니고 분리된 사역이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는 교역자의 사역과 평신도 사역의 아름다운 조화와 균형을 구약에서도 보았고 사도행전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시대를 넘어가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 시대에 목사라고 하는 단어가 예배소서 4장 11절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의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중에 목사의 의의를 이렇게 설명

말씀을 합니다. 24절 목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들을 양육하는 목자며, 이 목사는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종 또는 사자이며, 목사는 모든 교인의 모범이 되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이며. 그래서 교회는 장로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설교하고 치리하는 목사 장로가 있고, 우리 교우들에 의해서 공동회에서 3분의 2로 선출되고 지도자로 평신도 대표인 시무 장로님들이 있는 거죠. 4.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는 교사이며, 목사는 구원의 복도원 소식을 전하는 전도인이며, 목사는 그리스도의 설립한 율례를 지키는 자인고로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지기이다. 그래서 우리 통합 측은 목사의 의의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어천제일교회 48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때 여천제일교회라고 했었던 이유 자주 말씀드립니다. 올로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천제일교회인 거고요. 이제 우리는 여전히 여천제일교회이지만 여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싶은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세계 속에서 규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여전히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솔로 목사님과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에도 늘 읽고 또 읽었는데 그냥 지나쳤었어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 이런 고백을 하는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을 또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모세 두 번이나 똑같은 간구를 합니다. 이제 성경을 볼 때 입체적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서는 일꾼들을 세울 때 그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는 광야 세월 40년을 보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묘합 평지에서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출애굽기 18장의 상황을 하는데 신명기 1장 9절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었도다.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18장 21절을 보십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습니다. 신명기 속에서는 조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목양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고 돌보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일을 모세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짐을 함께 나누어 지는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오십부장을 세우고 십부장을 세우고 조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열두 지파의 지파장들,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일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장정만 60만입니다. 적어도 남녀노소 다 합하면 200만, 300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도가 있고 시도 있고 군도 있고 면도 있고 니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도 보니까 그래서 도지사가 있고 또 시장도 있고 군수도 있고 또 시의원들, 도의원들, 그리고 또 총선이 되면 국회의원들, 그래서 여러 일꾼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민수기에 와서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애타게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14절입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성경 속에 두 번 기록되었다면 두 번만 기록될 수도 있고 더 많이 그랬는데 두 번만 성경에 남아있을 수도 있는 거죠. 저때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다가 질렸습니다. 고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죠. 사람의 요구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가 해결되고 나면 그곳으로 100% 만족

0: 다른 것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가 늘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11장 17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모세야, 너에게 임한 성령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라.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세워진 일꾼들이 누구였을까요? 구약의 70인의 장로들이었습니다. 동역장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시네고이즈, 목표를 향해서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면서 나 혼자 갈 수는 없습니다. 그 좋은 천국에 누군가도 함께 승선하고 누군가도 함께 배우고 함께 공동의 목표를 가지면서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우리 어천제일교회에 저 혼자 교구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교구를 함께 유이 목사를 보좌하는 교구 목회자들도 있는 거고요. 또 교구장 우리 목자들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고 안수집사님들을 세우고 그래서 재정을 관리하고 우리 권사님들 또 교역자와 함께 환난당하고 마음에 어려움 당한 분들을 주님 마음으로 심방하는 거죠.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이 위임을 해서 여천제일교회를 이음해 주었다면 저는 하나님과 함께 같은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우리 여천제일의 모든 식구들과 짐을 함께 나누어 가지게 되는 거죠. 제가 할 세미나를 갔었을 때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광인론, 하여튼 목사가 영혼 살리는 일에 제자 훈련에 미쳐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두 시간 내내 광인론을 했습니다. 어느 끝날 때쯤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여전히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자 목회하려니까 외롭고 힘들죠. 저는 제자 훈련을 하고 평신도를 깨우고 함께 지도자들을 세우고 동역자들을 세워서 사랑의 교회는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움직이고 교회를 보살피는 1,000명의 순장들,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와 그랬거든요. 최근에 여수지역의 어느 목회자가 칼세미나를 다가온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오정의 목사가 있는데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지난번에 그랬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은 목회 혼자 열심히 뛰니까 너무 힘들죠.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순장 평신도 사역자 몇 명과 함께 뛴다고 말했을까요? 20년 지나니까 3,000명이요. 그러니까 저 때는 평신도 순장 목자들 1,000명과 함께 뛰면서 교회를 돌봅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20년이 지나니까 3,000명의 평신도 사역자들과 교회를 돌보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읽고 마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준비된 일꾼도 있고 우리가 아직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 많은 이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잘 감당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짐을 나누는 동역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 여천제일교회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감추인 보화, 지금까지 여천제일교회 김동식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4-1991번, 061-684-1991 여천제일교회로 전화하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광주 반석교회 양정회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6월 2일 선거 전날입니다. 하나님, 정직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화합하며 하나 되는 아름다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투표용지를 손에 쥐고 나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적극적으로 투표에 동참하고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지난 100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나라가 아닙니까?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온 국민과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26년 6월 2일 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역사학자이자 신학자인 마이클 쿨버 교수는 그의 책 기로에선 기독교에서 교회 역사 중에 가장 격렬하고 혼란을 겪었던 시대를 소개합니다. 신학 체계가 불명확했고 온갖 분파 이단이 난무했던 지금처럼 신약 성경, 이 신약 정경 성경이 없었던 혼란한 시기.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2세기의 교회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흔히 사도행전에 그 1세기 교회, 그 성령의 역사가 뜨거웠던 초대교회는 잘 압니다. 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던 4세기 이후의 그 화려한 교회도 압니다. 하지만 이 2세기 교회의 치열함은 잘 모를 수 있죠. 사실은 그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모독하는 배교자다. 그 2세기 교회는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요. 로마인들에게는 황제를 거부하는 반역자다. 이런 지탄을 받았고요. 사회적인 지위도 없었고 예배당도 없었고 또 그 당시 로마의 음란한 문화, 폭력적인 문화, 다원주의적인 문화와 함께 안으로는 이단의 가짜 진리가 흔들어대는 그런 상황들. 하지만 크루그 교수님은 이 2세기 교회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기에 교회가 이 사도들의 전통을 확립하고 신구약 성경의 뼈대를 세웠으며 상상할 수 없는 그 거룩한 매력을 펼쳤다고 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거룩한 매력을 그 사회에 펼쳤다. 어떤 매력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오늘 보이는 라디오 또 생방송이기 때문에 찬양을 한 곡 듣고 2세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줬던 그들의 거룩한 매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 같이 하고 싶은데요. 오늘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존노 형제님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고 싶어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소망 무엔가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은혜로운 찬송으로 그 믿음을 고백했어요. 이 아침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좀 여보세요 소리가 좀 들려왔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에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 또 귀한 분들도 연결해보고 오늘 짱짱 성경 암송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보여줬던 2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줬던 그들의 거룩한 매력, 이런 매력이 있었대요. 당시 로마의 대규모 전염병이 돌았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은 도시에 남아 병자들을 돌봅니다. 자신들을 박해했던 원수들을 먹이며 간호하다 정작 자신들이 감염돼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건강해 보이지 않는 자녀들은 버려지는 영아 유기 문화가 아주 흔한 문화였다고 합니다. 2세기 교회 성도들은 밤마다 거리를 돌면서 이 버려진 아기들을 걷어서 자신들의 친자식처럼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또 로마는 철저한 계급사회였는데 교회는 평등했죠. 특히 당시 로마의 여성들은 남성의 종속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여겨져서 조혼, 강제 이혼이 아주 빈번했는데,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남편들에게 이렇게 강조했죠. 아내를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차원이 다른 가정생활이 펼쳐집니다. 또 당시 성도들은 매달 용돈, 매달 헌금을 모아서 공동기금 아르카를 만들었고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이 비용을 전액 투명하게 사용합니다. 또 온갖 억울한 누명들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얻고서도 그들은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빈란을 일으키지 않고 재판관과 군인들을 오히려 축복해줍니다. 또 성적인 타락과 음란함이 극에 달았던 그때 2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독보적인 거룩함을 지켜냅니다. 당시 로마인들이 너희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유별나게 주말마다 이 경기장, 검투사의 경기장에 오지 않아? 라고 비난할 때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했고요. 검투사 경기장 관람을 죄로 여겼고 순교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찬송하는 초연함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들의 그 거룩한 매력,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의 매력은 그냥 보통 매력이 아니었죠. 인생의 방향성과 존재의 목적을 돌아보게 하는 거룩한 매력이었습니다. 여러분 6월의 둘째 날이에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여러분의 거룩한 매력을 여기저기 발산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인생의 교차로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그 거룩한 매력을 보고 생명의 이정표를 예수님께로 맞추게 될 거예요. 오늘 주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과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프닝 말씀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이 오프닝 말씀 문자를 보내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정덕희 권사님, 히아스토리, 박지혜, 그리고 김주연님 많은 분들이 들어와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함께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오셔서 오늘 보이는 라디오 짱짱 성경 암송 같이 암송하고 또 보이는 라디오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 보면서 찬송하고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구세의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복된 아침입니다. 와, 어떠세요? 정말 비 내리는 이 아침도 좋은 아침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전미경 권사님께서 문자로 축복해 주셨고요. 높게 높게 비상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정란 권사님 찬양 부르는 이 영상이 참 마음속에 와닿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한번더 여러분에게 찬양을 보내드리고 싶어요.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아주 먼 옛날 사랑해요, 축복해요 함께하면서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핸드폰을 켜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들어가신 다음에 보라라고 들어오실 수 있고, 또 지금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프로그램 제목이잖아요. 우리 유튜브 이름입니다. 좋은만 검색해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0: 짱짱 성경 암송. 매주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습니다. 우리 김명수님, 이순옥님, 김현철님 외에도 여러분에게 사랑을 드려요라고 축복하는 이 찬양 속에 많은 분들이 함께 축복해 주시는데요. 오늘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문혜정 PD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0: 어떤 축복을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드리고 싶으세요?
1: 아니, 방금 찬양 영상으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0: 예.
1: 얼마나 상큼하고 카메라 속에 그 찬양한

0: 하시는 분들에게서 거룩한 매력이 뿜뿜 뿜어져 나오는지.
1: 맞습니다.
0: 이 아침 정말 방송으로 댓글로 함께해 주시는 우리 조화 가족들, 여러분은 거룩한 매력이 뿜뿜 흘러나오는 분들이라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1: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홍보대사인 우리 웨이옴의 또 찬양까지 쭉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지요. 찬양 영상 참 좋습니다.

0: 같고요.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 예정 PD님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1: 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를 직접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좋은이라고만 검색하셔도 지금 저희가 화면에 둥둥 떠다닐 거예요.
0: 맞습니다.
1: 누르시고 로그인하시고 댓글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 그 오늘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저희가 지금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1: 오랜만에 꺼내 입었는데.
0: 아, 이거 지금 여러분 아시죠? 제가 네. 만든 티셔츠.
1: 여러분, 네. 저번에 티셔츠 이벤트도 한번 했었는데.
0: 20장 만들었다. 200장도 아니고 20장을 20장. 정말 제가 좀 어렵게.
1: 아껴서.
0: 네. 네.
1: 입고
0: 여러분, 내가 지금 보니까 한 두 분이 네. 나도 입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데.
1: 너무 시원해 보여요.
0: 없다는 거.
1: 한정판입니다, 여러분.
0: 아주 한정판이라는 거. 여러분, 그러나 이 2026 이 올해만 입을 수가 있겠는데요?
1: 오늘 네, 오늘 가지도록
0: 아마 이번 좀 여름 기간에 저희가 이 티를 좀 계속 이렇게 좀 입으면 어디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면서
0: 그 저희 마음이다라는
1: 저희들의 네. 마음이고 충성입니다.
0: 예. 이거 잘 나왔어요.
1: 좋아요.
0: 이거 제가 진짜 디자인을 했다니까.
1: 아니, 그런데 참
0: 야,
1: 너무 예뻐요.
0: FEBC, 이거 정말 이거. 우리 홍보국장님 보시면은 칭찬할 디자인입니다.
1: 아니 정말
0: 홍보국장님께는 안 드렸어요. 아, 좋습니다.
1: 도전을 드리면서
0: 제가 도전까지 좋습니다. 자, 오늘 FEBC 예, 오늘 극동방송. 야, 여러분 오늘 그냥 이렇게 티셔츠만 입고 왔으면 저희가 이 방송이 아닐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요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에 감동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우리 백 사모님끼리 티를 드셨어야 했어요.
1: 아, 그러니까요.
0: 저희 정말 생각이 참다.
1: 이렇게 또 실수를 하고.
0: 하여튼 제가 우리 사모님 참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는데 오늘 우리 말씀 심는 교회 백은실 사모님 줌 영상으로 목소리를 만나봅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할렐루야.
2: 저도 입고 싶습니다.
0: 사모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또 사모님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또 마음 주시고 사모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 아, 네, 정말 바쁜 5월을 이제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5월달은 너무 정신없이 전국의 많은 교회에 이제 이렇게 섬기러 다니다 보니까, 네, 이제 그 5월이 끝났습니다.
1: 바쁜 5월을 보내시고.
0: 아, 네. 정말 사모님 뭐 요청하는 그 강의.
1: 교회들이
0: 또
1: 참
0: 말씀,
1: 많아요.
0: 암송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자녀 교육도 있고, 뭐 있을 거예요. 가정예배도 있고 하는데, 사모님이 5월달에 이제 뭐 교회 집회하시면서 좀 가장 기억나는 건 혹시 있을까요? 좀 교회
2: 요즘은 사실 우리 젊은 세대도 많지만 우리 어른 세대도 참 많으시잖아요. 교회 예. 안에. 그런데 예전과 달리 우리 조부모님들께서 우리의 자녀 양육도 중요하지만 손주들의 그 믿음의 유업을 이렇게 이어보내야 된다라는 소망함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0: 예.
2: 그래서 이 믿음의 대가 이어지기 위한 그 자리를 기도와 말씀으로 지켜내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볼 때, 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이분들의 기도와 그 교회를 향한 또 자녀들을 향한 사모함 때문이지 않았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또 묵상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아, 참 좋습니다. 오늘 그 어르신들,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 오늘도 그 믿음의 유업들이 그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도 어제 뭐 어떤 분하고 대화하면 우리의 관심은 온통 그거예요.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1: 믿는 것.
0: 좋겠다. 교회 생활 잘하면 좋겠다.
1: 좋겠다. 네. 네.
0: 좋아요. 사모님 오늘요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2: 네, 오늘 같이 암송할 말씀은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조를 볼게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는 말씀이실 텐데요.
0: 네.
2: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0: 아멘.
1: 아멘.
0: 이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오기 원하시는 분들 또 함께 또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도 따라하시면 암송할 수 있고요. 우리 예정 PD님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1: 네,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들어오셔서 댓글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와, 댓글로 지금 네. 적극적인 참여자들 저는 80세가

0: 넘었습니다. 들어오셨어요.
1: 와,
0: 이야,
1: 대단하십니다. 네.
0: 정말 뭐
1: 좋습니다.
0: 역시 좋아요. 신인옥, 박지혜, 김향숙, 진선아님, 백사모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게트님, 배유정님, 남해만, 이승석, 과일공주, 김유진, 상철월드, 김영덕님, 하미숙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 시간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셔서 댓글도 남겨주시는데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한 분을 선정하겠습니다. 통닭 상품권 받으실 분이신데요.
1: 와, 과연 누구일까요?
0: 그냥 이렇게 네. 그냥 눈에 띄는 대로 아이디 상철월드님. 아, 정확해요. 상철월드 기입했고요. 이분에게 통닭 상품권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참여하시면 선물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자, 사모님 우리 구호 외치면서 암송 시작해볼까요?
2: 네, 제가 5월달 정말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이 구호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우리 힘차게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0: 먹어버리자.
2: 저를 따라서 말씀을 두 번 소리내어 선포해 주시고요. 또 연이어 방송 가족 여러분과 스튜디오에서 세 번 암송해 보도록 또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3: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2: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0: 아, 네. 지금 줌
1: 가장
0: 영상으로
1: 중요한 부분에서
0: 했는데
1: 네.
0: 여러분 오늘 이 좀 그 줌 그 연결이
1: 네.
0: 조금 여의치가 않은데 지금 연결이 된 건가요? 지금 사모님 저희 목소리는 들리십니까?
2: 네, 들립니다.
0: 아, 한번 천천히 한번 더 해주시겠습니까? 시작.
2: 네.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3: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2: 네, 우리 세 번 큰 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있는 자리에서 세 번 선포합니다. 시작.
3: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2: 알았습니다. 다음 소절 넘어갈게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3: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2: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3: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2: 자, 우리 세 번 큰 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저도 80세면서 참여했다는 우리 최정희님, 김향숙님, 선아이님 좋습니다. 세 번입니다. 시작.
3: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0: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3: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0: 자, 세 번을 해봤습니다, 사모님.
2: 자, 이사야서 우리 26장 3절 말씀 전체에 이어서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3: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2: 한 번 더 할게요.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3: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0: 자, 좋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 함께하고 있고요. 사모님 이 말씀 한번 세 번 암송해봐야 되겠죠?
2: 네, 우리 큰 소리로 세 번 선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세 번입니다. 시작.
3: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0: 박수. 좋습니다. 우리 송성수님 처음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시는데 잘 보이시죠? 좋습니다. 응원하고 우리 송성수님께 통닭 상품권 오늘 처음 들으셨다고 하시니까
1: 축하드립니다.
0: 보내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사모님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삶에 적용하면서 심으면 좋을까요?
2: 네, 우리가 그

0: 때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한 곳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기대도 있고, 걱정도 있고, 뭐 서로 다른 의견으로 마음이 불편해지는 시간을 겪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소식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를 평강으로 지키신대요. 여기서 그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그 말은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고 또 우리를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사람들에게 흔들리기보다 하나님께 더욱더 견고히 붙들려서 평강을 가져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 아멘. 좋습니다.
2: 아멘.
1: 내일이 또그 전국 지방선거
2: 지방선거 날이에요.
1: 날이에요.
2: 네.
1: 제가 내일 저도 쭉 이렇게 원고를 준비하면서 역사의 주관자, 사모님이 지금 하셨던 그 얘기인 것 같은데, 역사의 주관자께서 그리시는 그 그림은 또 어떤 그림일지 기대가 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또 함께 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송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0: 네, 우리 큰 소리로 이사여서 말씀을 크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작. 주께서
2: 주께서 심지가
1: 심지가 견고한
2: 견고한
1: 자를
2: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아멘. 지금까지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저자, 말씀 심는 교회 백은실 사모님과 함께했습니다. 사모님, 저희는 또 후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예정 PD님,
2: 네.
1: 오늘요, 많은 분들이 암송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2: 그렇죠.
1: 실제 암송자는 설렁탕 선물을 드리는데요.
2: 네.
1: 나도 암송할 수 있겠다.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 거야? 나도 암송하고 싶다.
2: 여러분, 댓글로 참여해 주시는 방법이
1: 있고.
2: 있는데요.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좋은이라고만 검색하셔도 저희의 모습이 뜨는 생방송 실시간 방송 보기가 떠요. 로그인하시고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강전기, 김양숙님, 호인님, 서미수님 많이들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1: 예.
2: 댓글로 꼭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오늘 저도 티셔츠 받을 수 있나요? 하시는데.
2: 오늘 티셔츠 반응이 뜨거운데요.
1: 네.
2: 네.
1: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나.
2: 네.
1: 또 하나님이 또
2: 기회
1: 믿음의
2: 주신다면.
1: 기업인을 또 통해서.
2: 그럼요.
1: 또 이거 또될수 있는 거 아닙니까?
2: 감동받으신 분들도 댓글
1: 그렇습니다.
2: 남겨주시면
1: 네, 좋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7시 36분이고요. 잠시 후에 이 말씀을 힘있게 암송하겠다, 우리 귀한 청취자님 한 분을 제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고요. 생방송입니다. 우리 권중팔님, 생방 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하시는데, 우리
2: 좋아요,
1: 권중팔님께도 통닭 상품권
2: 좋아요. 와,
1: 기분 좋게 전해드릴게요.
2: 축하드립니다.
1: 내가
2: 네.
1: 늘 의지하는 예수, 심지가 아주 견고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겠죠. 내가 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0: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어노인팅의 찬송으로 함께 고백했습니다. KKSS2514님, 오키나와에서 보이는 라디오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너무 좋으시다고 하셨어요. 와우,
1: 와, 일본 오키나와에서.
0: 와, 저도
1: 세계적인.
0: 일본 네. 가고 싶네요.
1: 네. 대신 배경이 네. 일본 못지 않습니다.
0: 아, 네. 네. 아, 일본이, 아, 저도 지금 언제 가봤지? 오키나와.
1: 오키나와.
0: 오키나와. 이름만 네. 들어도 오키나와 내렸습니다. 자, 우리 이미경님, 아, 라디오를 듣다가 방송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아, 제로우99님, 아침 지하철에서 힘이 되고 위로받는 말씀 암송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특별히 좋은 아침입니다. 이 이른 아침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심지가 정말 견고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중심이 딱 잡혀 계신 분들만이 이 방송을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0: 오늘 정말 중심이 잡힌 또 그 우리 방송 가족 한 분 보이는 라디오 연결을 했는데요. 여러분께서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샵 1069번으로 보라 두 글자 문자 보내시거나 오프닝 말씀도 이렇게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유튜브 상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좋은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귀한 청취자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할렐루야.
1: 할렐루야.
0: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이야. 와. 너무나 우리 귀한 분이십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2: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남교회를 섬기고 있는 남상순 집사입니다.
1: 우와, 와, 집사님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남상순 집사님은 제가 참 네. 이름이 낯이 익어요.
1: 그래요?
0: 늘
1: 저는 네.
0: 아주 많이 참여했던 애청자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2: 맞습니다.
0: 이야.
2: 얼마 전에 책도 보내주셨어요.
0: 이야.
1: 이야. 좋은 집사님. 아침입니다. 찐 애청자시네요.
0: 이야. 우리 남상순 집사님, 우리 극동방송을 많이 애청하십니까? 어떻습니까?
2: 출퇴근길에 항상 듣고 있고 차량 운전할 때 항상 듣고 있습니다.
0: 와, 극동방송 와. 들으면 어떤 게 좋아요?
2: 일단은 제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것 같고요.
0: 예, 예.
2: 어느 날은 제가 마음이 우울하고 막 그럴 때 제 마음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정말 눈물 날 때가 많아요.
1: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0: 아니, 우리
2: 네 정말 제 옆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0: 아, 정말로요?
2: 네.
0: 하나님이 우리 남집사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방송을 들을 때 받으시는 거예요. 이야, 참 이렇게 귀한 우리 남상순 집사님을 우리가 직접 대면하여, 아, 직접 대면이 아니지, 비대면이죠.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화면으로 얼굴을 보니 우리 친척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2: 감사합니다. 네.
0: 근데 잠깐 지금 우시는 것 같은데
1: 눈이
2: 아니, 순간 눈물이 맺혔는데요. 괜찮아요.
1: 아니, 송 PD님 그걸 캐치하셨다니.
2: 그때 그 생각이 나서요.
1: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네, 네. 그 순간이 생각나셔가지고
0: 그때 좀 네. 어떤 게 힘드셨었어요 그때?
2: 아, 직장 생활도 많이 힘들었고요. 또 이제 엄마도 돌아가셨고 소천하셨고 그때 이제 다 겹쳤었거든요.
0: 어머님 그러면 그때 뭐 요양병원에 계셨었어요?
2: 네, 요양병원에 딱 2년 계시다가 목사님께서 영접기도 해주시고 그러고 한 좀 지내시다 돌아가셨어요.
0: 참 그 깊은 상실감이 있을 때 하나님이 또 방송을 통해 내가 너와 또 함께하고 있다는 또 그런 아마 은혜가 있었던 것 같으셔요. 또 그때가 또 생각났고 남집사님 오늘 네. 저희가 이제 암송을

0: 우리 전 좋은 아침입니다 방송 가족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암송하셔야 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1: 네, 해보겠습니다.
0: 자, 오늘 정말 심지가 견고한 우리 집사님 남상순 집사님께서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한번 암송해보겠습니다. 시작!
1: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2: 아멘.
0: 아멘. 박수. 야, 우리 남집사님 축복합니다. 너무
1: 감사합니다.
0: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2: 오늘 말씀에 딱 맞는 분이 연결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씀으로 평강을 얻으신 우리 집사님과의 연결이 참 반갑고 좋습니다.
1: 네. 저도 말씀 보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저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 같다고. 네.
0: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삶에서 좀 실천하고 싶은데 우리 남집사님 혹시 기도 제목은 없으세요? 기도 제목 요즘에?
1: 기도 제목은 많지요. 많은데 일단은 저희 큰딸 이제 실용음악과를 들어갔어요. 그것도 이제 드럼으로 이제 방송이나 이제 널리 이렇게 세계적으로 연주 드럼 하고 다니고 싶다고. 근데 정말 실력은 없어요. 1년 넘게 혼자 준비했었거든요. 부모 몰래. 그런데 이제 교회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교회 기도해 주셨다고 기적으로 붙었다고 감사한다고 정말 청년 예배 한번 나왔다가 청년부 팀장한테 끌려서 지금 찬양팀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드럼으로 섬기고 있어요. 이야. 많이 부족하지만 청년부들이 잘 이끌어주고 있어요.
2: 이야. 이야. 아, 중보 기도에 감동받아가지고.
1: 네.
0: 한번 나온 거야. 그러니까. 합격했으니까 고맙다고. 네. 근데 그게 또 연결이 된 거예요.
2: 그러니까요.
1: 그럼 그 팀장이 순간 낚아챘어요. 흔히 말하는. 너무 감사했죠. 네.
0: 집사님,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섬기시는 교회는 어디 교회세요?
1: 성남에 있는 한남교회예요.
0: 한남교회.
2: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남교회. 네.
1: 네.
0: 교회 자랑 좀 해주세요.
1: 저희 교회 자랑은요 많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이제 25년도에 원로 목사님 문창원 목사님이 취임되셨고 위임되셨고 최진원 목사님이 25년 11월로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원로 목사님은 이제 찬양 사역을 하기 위해서 조기 은퇴를 하셨고 또 예전에 이제 커피로 섬기고 사랑의 밥차로 섬기다가 요즘은 이제 음료나 이게 먹을 거 잘 안 받잖아요.
0: 예.
1: 그래서 26년도부터는 이제 반찬 나눔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0: 이야.
1: 또 연말 되면은 이제 주변에 학교 이제 초등학교 입학은 해야 되는데 어려운 가정들 있잖아요. 그는 가정을 위해서 사랑의 책가방이라고 해갖고 가방에 필기도고 그야말로 연필, 지우개, 색종이, 크레파스 이런 걸 기본적으로 다 가방에 넣어서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0: 예.
1: 네.
2: 와.
0: 우리 한남교회가 네. 엄청난 교회인데요.
2: 지역을 엄청나게 섬기는 교회네요.
0: 우리 최진원 목사님 한번 방송에 모셔보고 싶은데요.
1: 아, 영광입니다.
2: 목사님 지사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0: 이 영상을 목사님 보신다면 우리 함께 한번 한남교회 출연하면 좋겠고요. 아니 집사님 네. 그래도 제가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얼마 한정돼 있어서 마지막 기도 네. 제목 하나 나눠주세요.
1: 이제 작은 아이가 아직 예 뭐 연말 되면 네. 엄마의 선물이라고 승부영 신입에는 드려줘요.
0: 엄마의 선물 내가 드려준다 네. 한번.
2: 엄마에게 주는 선물.
1: 네. 그런데 작은 아이가 이제 같이 다니면 예배 생활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큰 아이도 예전에는 제가 예배 생활 이게 교회 얘기하면 싫어했는데. 지금은 큰아이가 오히려 예배했던 그런 이야기도 하고 같이 이제 식사하면서 그런 대화도 하거든요.
0: 이야.
1: 그러니까 이제 그 틈에 이제 작은아이가 대화를 못하니까 작은 딸아이까지 같이 대화하면서 지낼 수 있게끔 같이 예배 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0: 아멘이에요.
2: 아멘.
1: 아멘.
0: 드럼 친다는
2: 첫째
0: 딸이에요. 딸.
1: 네.
0: 자매님이 얼마나 드럼을 잘 치는지 실용음악과까지 간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야, 잘 됐고. 네. 둘째 딸이 아직 지금 예배를 안 나가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나간대요, 지금.
0: 송구영신 예배.
1: 송구영신 예배. 야, 이것도 믿음이네. 엄마 때문에 한번 나가시는
0: 대단한 거예요. 네.
1: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니 그게 믿음이 있으니까
0: 맞습니다. 네.
1: 오늘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남상순 집사님의 이 두 딸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집사님 오늘 연결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집사님 오늘 마지막 짧게 10초 20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아 이렇게 정말 행운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제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하면 듣지만 매번 감동적인 말씀 항상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이건 사적인 거지만 저희 원로 목사님이 그 찬양으로 퇴임을 은퇴를 하셨잖아요. 문찬호 목사님 찬양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많이 한번 봐주시고요.
1: 들어봐요. 들어봐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 네.
1: 아 우리 집사님
2: 기회 된다면 저희 딸아이 저희
1: 연주까지
2: 홍보하라고.
1: 좋아요, 좋아요.
2: 좋아요. 해주시면 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1: 좋습니다.
2: 감사드립니다.
1: 자, 오늘 49분까지가 정규 방송에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 스태프들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이사 이광식 장로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 우리는 한 분의 위대한 민족 지도자를 기억합니다. 바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단순한 종교인을 넘어 일제의 신사참배에 당당히 맞서 5년간 옥고를 치른 민족 지도자이자 독립유공자이십니다. 일본 검사의 전향 권고 앞에서도 당신은 전향 댕꼬가 문제지만 나에게는 신앙 신꼬가 문제다라며 민족의 기계와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내셨습니다. 목사님의 사랑과 용기는 민족의 스승 백범 김구 선생마저 감동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라 사랑은 어떤 의미입니까? 손양원 목사님처럼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고 나라 사랑임을 삶으로 보입시다. 대한민국이 갈등을 넘어 화해와 통합의 길로 나아가도록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3: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고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마사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

0: 그래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분노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뭐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받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1: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상처받은 일 있으신가요? 살다 보면요, 넘어져서 무릎이 까질 수도 있고, 요리하다가 손을 베일 수도 있고, 종이 한 장 넘기다가도 손끝에 생채기가 나잖아요. 우리 마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별일 아닌 줄 알았는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마음에 남고 그냥 넘겨버렸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문득 생각나서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 없이 사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아프지 않는 법, 실수하지 않는 법, 상처받지 않는 법, 이런 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다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아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닐까요? 지금 혹시 마음 한편이 아픈 분이 계시다면 그 상처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우리를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시편 147편 3절이에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며 상처난 자리를 하나하나 싸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가 있어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며 오늘도 찬양으로 시작해 볼게요.

마음이 상한 자를 이 찬양으로 오늘 시작했습니다. 살다 보면 상처라는 게 참 별거 아닌 데서 생기겠죠. 네. 넘어져서 다친 무릎은 금방 아물어도요. 사람에게서 들은 말 한마디는 몇 날 며칠 마음에 남기도 합니다. 뭐 몇 날 며칠 뿐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남기도 해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이 상처가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때 상처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한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회복시키신 그 일들 덕분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힘든 일들이요. 더 기도하게 만들고 그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 상처도 이해하게 되고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니까요. 아,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그 일들이 나를 또 성장시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아픔도 언젠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더 깊은 믿음이 되고 더 따뜻한 마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되고 또 더 단단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상처가 깊을수록 우리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이해도 되죠. 내가 다 하려고 해도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도 남몰래 힘들어하고 있을 누군가가 있다면 아무리 애써도 출구가 없는 것 같은 그때요. 어쩌면 그 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와 능력을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오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우리 마음에 새 소망과 위로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네, 오늘 시편 147편 3절 말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는 분이라는 거 같이 나누면서 또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6721번님이 새벽에 남편과 사소한 말다툼을 했어요. 별일 아닌데 괜히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힘찬 라디오 들으며 극동방송의 말씀과 찬양으로 제 마음이 좀 풀어집니다. 오늘은 먼저 웃어주려고요. 좋은 방송 감사하다고 주셨어요. 네, 마음이 상한 그 순간에도 그래도 먼저 웃어줄 수 있는 거. 아, 정말 진정한 승자 같아요. 네, 지는 게 이기는 아름다운 신비. 아, 멋집니다. 네, 얼른 화해하시고 또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길 바래요. 2914번님, 최근에 직장에서 괜히 서운한 말을 들었어요. 하루 종일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나 또한 누군가의 그런 상처를 줬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며 지내봐야겠다고 주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받아보면요, 또 아, 나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까? 이런 생각들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나도 모르게 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점점 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도 배우고 많이 배우고 또 서로서로 또 이해하게 되고 변화되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7548번님은 아들이 취업 준비 중인데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아서 마음이 많이 지쳐 있어요. 옆에서 보는 부모 마음도 참 아프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상한 마음도 싸매주실 줄 믿습니다. 라면서 기도 부탁을 주셨네요. 네, 힘든 시간, 앞이 캄캄한 그 시간.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조금만 지나면 우리 아드님의 그 터널도요 끝에 빛이 보이리라고 믿어요. 조금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살면서 상처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1036번님. 그래도 지나고 보니까 그 상처들이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고 지금의 저를 만들었더라고요. 감사한 마음 주셨네요. 좋습니다. 우린 상처 속에서도 또 이겨낼 수 있고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치료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셔서 또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겠죠. 9004번님 보내주신 귀한 선물 잘 받았어요. 감사드려요. 라고 극동방송 힘찬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또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는 분들 또 앱으로 문자로 사연 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네 종종 감사 문자들이 오네요. 6월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귀한 말씀과 힘찬 찬양으로 함께해 주심에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6월에도 쭉쭉 힘찬 라디오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5463번님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8129번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하루 되기를 원해요. 아름다운 고백 주셨어요. 8129번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9950번님, 하나님 6월 한 달도 저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 사랑 더 전하게 해주세요. 아멘. 저도 우리 가족들과 어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6월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잘해주시지만 그래도 감사를 표해야겠죠? 하나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요. 상처가 없었던 날보다 상처를 지나온 날들이 우리를 더 깊게, 단단하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아픔이 있었기에 또 기도하게 됐고, 눈물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됐고, 상처가 있었기에 다른 사람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혹시 지금도 마음 한켠이 욱신거리는 분, 아픈 분들 계시다면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요, 이 시간 속에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시는 우리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아픔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네.

0: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 시간은 여수 석창교회 김성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지식을 넘어 영적 경험으로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말씀 지식을 넘어 영적 경험으로 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 누굴까요? 저라고요? 예. 우스갯소리로 책을 딱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만 읽은 사람. 무슨 말이냐? 자기가 읽은 그 책 한 권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의 진리인 줄 알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기 때문에 책 한 권만 딱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또 저라고요? 저를 가까이 안 하더라고 보니까. 꼭 식사 자리에 앞에 앉으면 옆에 안 앉으려고 그래. 되게 부담스러운가 봐. 그러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래요. 가슴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는 말랐는데, 은혜는 메말랐는데, 머리에는 성경 지식과 교회의 전통과 율법적인 것만 가득가득 찬 사람이래요. 이런 분들은 모임이나 회의할 때는 세상에서 제일 논리적이고 똑똑한데, 또 남의 잘못은 그렇게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데, 정작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할 때는 가장 먼저 외면하거나 침묵한다는 겁니다. 참 생각해보면 아픈 현실이죠. 여러분,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 바로 이런 모습, 소위 바리새인의 모습이 숨어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막 그 막 잘난 체하고 뭐 겉과 속이 다르면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 같다 그러잖아요. 바리새인 같다. 주일 성수도 하고 십일조도 하고.

하고 신앙의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삶을 송두리째로 뒤흔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생생한 만남과 영적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현대판 바리새인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내재되어 있어요. 부끄럽게도. 남의 신앙을 내 잣대로 판단하고 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작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너무나 대조적인 정반대의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가 시각장애인이 되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고침을 받고 눈을 뜬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한 부류는 육신의 눈은 멀쩡하게 시퍼렇게 뜨고서 성경도 달달 외우지만 영적으로는 철저히 눈이 먼 바리새인들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 두 그룹의 영적 충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의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론을 뛰어넘는, 뭘 뛰어넘는? 이론을 뛰어넘는 경험적 신앙의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영적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적 확신.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바리새인들은 눈을 뜬 맹인을 불러다가 추궁을 합니다. 조사를 해요. 취조를 합니다. 첫 번째 조사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앞에 13절에서 23절인데요. 그들이 이렇게 취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눈을 뜨게 되었냐?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또 부모와 대질 신문을 합니다. 아니, 당신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눈을 떴어? 눈을 뜨게 된 경위를 따지는 거예요. 아, 그렇게 추궁하고 조사를 해도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 또 오늘 본문에 두 번째 조사를 하는 거예요. 다시 2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눈을 뜬 맹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24절을 띄워주세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누가 죄인이라고요? 예수님을 죄인이래요. 예수님을 죄인이래. 바리새인들이, 야, 네가 맹인이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너를 눈을 뜨게 했냐?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사람은 죄인이잖아.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좋은 말 같은데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은혜로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유대인들의 법정에서 이건 진실만을 말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일종의 선서와 같은 겁니다. 너 똑바로 말해. 거짓말하지 마. 예수는 안식일을 어긴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이 너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냐? 바른 대로 말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적이고 지식적인 올가미를 이 눈을 뜬 맹인을 향하여 씌우고 있는 거예요. 이 살벌한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앞에서 정규 교육이라고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이 맹인이 오늘 대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25절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제가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냥 온몸에 전율이 돋는 느낌을 받아요. 25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5절 큰 소리로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

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 맹인이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맹인은 율법적인 것 관심 없어요. 신학적인 것 관심 없어요. 지식적인 것 관심 없어요. 지금 이 맹인이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눈을 뜨게 해서 지금 현재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25절 말씀을 다시 해석해 드리면 이런 말이에요. 당신들이 율법을 들먹이며 그분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데 누구?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은 죄인이라고 정죄하는데 나는 그딴 복잡한 이유는 모른다. 그러나 내 인생을 걸고 확신하는 단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내가 전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는데 그분이 내 눈을 만지신 후에는 지금 내가 당신들의 얼굴을 똑똑히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확신과 고백인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론이 이 맹인의 영적 경험 앞에서 이 맹인의 확신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영혼의 눈을 뜬 사람은 세상에 어떤 이론과 지식과 논리 앞에서도 세상에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보다는 영성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영성이 필요한 때 지식을 넘어야 돼요. 우리 영적인 경험이 있잖아요, 다들. 그 힘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문화부 장관도 지냈고 88 올림픽 개폐식의 모든 것을 다 디자인하신 분, 이일홍 박사님. 이일홍 박사님. 이분 알죠? 지금 소천 하셨잖아요. 그죠? 이일홍 박사님. 최고의 지성. 평생을 날카로운 이성과 학문, 이론의 칼날로 무장했던 그 이 시대의 지성의 아이콘이었고 무엇보다도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이일홍 박사. 이일홍 박사. 화면을 띄워주세요, 저분. 예. 그랬던 이일홍 박사가 70세가 넘어서 2007년도에 하용조 목사님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지식인들이 아니 당신 같은 지성인이 어떻게 성경의 기적을 믿게 됐냐고 막 날선 비판을 하면서 논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때에 이일홍 박사님이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저 책이 있어요. 유명한 책이에요. 베스트셀러예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 책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일홍 박사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딸이 있었어요. 이민아 목사님. 검사요, 변호사요, 뭐 하버든가 어디 뭐 아주 되게 아주 큰 인물이잖아요. 그 딸이 그만 암에 걸려서 실명 유익에 처해서 사경을 헤맬 때에 평생토록 자기가 쌓아올린 거대한 지석 지식과 이론이 이 딸의 고통 앞에서는 단 한 줄의 대답도 해주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무기력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게 많고 지식이 많은데 그 딸의 이 아픔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만 딸의 침대 맡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에 메마른 이성의 딸의 땅에 떨어지기 시작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이일홍 박사가 그 순간에 온몸으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경험한 거예요. 죽음은 지식으로 안 되고 해석할 수 없어. 막아낼 수 없어. 세상의 것으로 막아낼 수 없어. 그리고 이일홍 박사가 그 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인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지만 정작 은혜의 맛은 모른다. 나는 이제 지성의 방에서 나와 영생의 문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책에서 지성과 영성으로. 세상의 수많은 학자들이 율법의 잣대로 세상의 법대로 예수를 부인하려 들 때에 이유룡 박사님은 자신이 만난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지식이 깨지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지성과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도 결국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입니까? 지식은 머리를 채우지만 주님을 만난 영적인 경험은 인생을 바꿔놓기 때문에 그가 바꾸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비판할 때 복잡한 교리나 신학은 몰라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어둠 속에서 나를 건지신 분,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만큼은 나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합니다 하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생생한 영적 경험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으로는, 지식으로 믿는 신앙은 고난이 오면 흔들려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본 경험이 있는 신앙, 다시 말해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으로 인격적으로 체험한 신앙은 절대 무너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론과 껍데기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뜬 이 맹인과 같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으로 경험하는 영성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지식의 교만에 빠진 영적 맹인을 버리라는 겁니다. 영적 맹인을 버리라, 영적인 눈을 뜨라, 그 말이겠죠. 이제 맹인의 당당한 간증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막 화를 내며 욕을 하면서 말합니다. 오늘 보면 29절,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래요. 너는 그의 제자, 누구 제자? 예수님의 제자이나 나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29절을 또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은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모세의 법만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성경을 가장 잘 안다는 자들이 성경이 그토록 예언해온 메시아가 눈앞에 서 있는데도 그분이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떠줬는데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본문 30절에 보면요, 오히려 이 눈을 뜬 맹인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따끔하게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나는 이렇게 이분이 나의 눈을 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데 이상하다. 너희들은 당신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냐. 그렇게 잘 안다고 떠벌리는 사람들이 말이야. 따끔한 일침을 놓고 있으면, 그래서 결국 화가 난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회당에서 내쫓아버립니다. 34절에. 자, 여러분, 오늘 이 장면 속에 이 바리새인들의 비극이 뭡니까? 문제가 뭡니까? 이들의 어리석음이 뭡니까? 그들은 스스로 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원히 눈먼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을 가린 안대는 바로 교만의 안대요. 전통의 안대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율법을 안다. 우리가 정한 안식일의 규칙이 절대적이다. 라는 자신들만의 그 알량한 지식의 프레임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차단해버린 것. 많이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실제 실험한 이야기입니다. 2007년도에 미국 워싱턴의 한 지하철역에서 있었던 실제 실험 이야기입니다. 이 실험 이야기가 언론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불리는 퓰리처상을 받게 된 실제 실험 이야기예요. 2007년 4월에 워싱턴 포스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실험은 이렇습니다. 어떤 실험이 있냐?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야구 모자를 눌러쓴 한 청년이 지하철역 구석에서 45분 동안 열심히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어디서? 지하철역에서, 한 구석지에서 바이올린을 열심히 연주했습니다. 출근하던 시민들이 한 천여 명이 넘었는데 그 앞을 다 지나갔지만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바이올린 음악 연주를 들은 사람은 단 여섯 명뿐이었습니다. 45분 동안 이 바이올린 연주자가 번 돈은 고작 32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 청바지 차림의 청년은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인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바이올린의 거장입니다. 그뿐입니까? 저 조슈아 벨이 들고 있는 이 바이올린이 자그마치 45원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놀라지 않으신데요. 45억 원은 뭐 4천만 원짜리 악기도 어마어마한데 저 바이올린이 40억 원짜리 그 명장이 만들어준 바이올린. 그리고 불과 3일 전에 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 보스턴의 한 대형 공연장에서 좌석당 수십만 원이 넘는 입장권이 매진된 가운데서 똑같은 곡을 지하철역에서 연주했던 그 똑같은 곡을 연주했던 그야말로 세계적인 바이올린 거장이었던 거예요. 쉽게 볼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수십만 원짜리. 사람들은 스스로 음악을 볼 줄 안다. 좀 나는 음악에 식견이 있다. 적어도 나는 그래도 문화적인 품격이 있다 막 생각하지만 정작 세계 최고의 음악이 눈앞에서 흐를 때에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지하철역이라고 하는 편견의 안대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뭐 지하철역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어? 뭐 그 좋은 음악이 흐르겠어? 이런 인식 때문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딱 그랬습니다. 메시아는 저 화려한 왕궁이나 율법 학자들의 과문에서 나와야 한다 하는 이 자신들만의 편견과 프레임에 갇혀 마구간에서 태어나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자란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눈앞에 보고도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참으로 비극적인 영적인 맹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영적 맹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무서운 편견과 교만을 깨뜨려야 합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오랜 전통이라는 안대를 쓰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성령을 가로막았던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리새인의 완악함을 이제 내려놓으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교만을 십자가 앞에 이제 철저히 내려놓읍시다. 내려놓읍시다. 십자가 은혜 외에는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십자가 능력 외에는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장담하는데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죠? 아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오늘 1분 1초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요.

0: 우리는 그렇게 영적 시각 장애임을 겸손히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내 조문 고정관념을 깨뜨려 주시고 내 지식의 교만을 꺾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영안을 열어주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겸손한 기도가 저와는 모두의 고백과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맹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맹인인 줄 알고 주님께 나와 눈을 뜬 사람. 다른 하나는 스스로 눈을 뜨고 있다고 착각해서 영원한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어디에 속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이 맹인의 가슴 벅찬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식을 넘어 영적 경험으로, 이제 지성에서 영성으로 우리 신앙의 틀과 기준이 옮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지식으로만 알던 예수님, 남들의 입으로만 듣던 예수님, 남들의 간증 속에서만 듣던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눈을 뜨게 하신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새 생명 신의가에 지금까지 여수석 창교회 김성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2-4292 여수석창교회나 061-690-3800번 전남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체험 벨루스톤 힐링카페 여수 흥국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비가 오는 아침이에요. 빗길에 각별히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라면서 6월의 둘째 날, 6월 2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사랑했더란 이진아입니다.
1: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는 광양사랑의 교회 평화길보 라종렬 목사입니다.
0: 목사님, 비가 오는데 오시는데 뭐 괜찮으셨어요?
1: 네. 위험했지만 안전하게 잘 왔습니다.
0: 네, 목사님을 안전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면서 목사님 시골 마을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1: 네.
0: 실제로 제가 꼭 뭐 한 대학을 지칭을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S대학을 나오시고 예울마루의 대표를 하셨던 그 장로님께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정말 첩첩산중 시골에 마을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한 마을은 뭐 S대 뭐 하여튼 대학생도 많이 나오고 특별히 목사님 10명, 선교사 많이 이렇게 배출됐고요. 또 저쪽 마을은 아유 막 청소년들이 막 삐뚤어지고 막 다락하고 가출하고 난리도 아닌 그렇게 극과 극의 마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 세상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0: 한 마을은 교회가 있고요. 한 마을은 교회가 없었대요.
1: 세상에.
0: 맨날 가난하고 좀 매맞던 그런 애들이 교회에 가서 꿈을 꾸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1: 네. 아, 세상에. 우리 전남에도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 많이 가난했죠.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운 환경이고요. 그런데 이런 척박한 이 땅 끝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이 있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0: 네.
1: 그 어려운 중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힘없는 많은 사람들, 어린이, 고아, 과부, 여인들 이분들에게 꿈을 꾸게 하고 또 기도했을 때 그 교회 문을 열어주고 또 앞길도 열어주고 그것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나 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0: 그냥 일요일이 되면 눈을 뜨고 출석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런 누군가의 피땀으로 세워진 교회고 이렇게 소중한 교회 오늘 이 아침에요. 우리가 꿈을 꿀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1: 아멘.
0: 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사랑의 뜰안 출발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